0: Campagna.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1: 그렇죠. 여기는 제사 지낼 때요.
0: 아, 제사.
1: 귀한 음식으로 예쁜 문어가 올렸다고 하거든요.
0: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곳.
1: 안동에는 이제 예식장, 결혼식.
0: 결혼식.
1: 상례 문화 할 때 이제 문어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죠.
0: 아, 그,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1: 서로
0: 가지고 있으니까
1: 한번 시식해 보세요.
0: 아 진짜로?
1: 일단 머리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0: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1: 살짝 찍어 드셔야 돼요.
0: 살짝 이렇게. 버터 버터예요. 오늘 진짜 녹아요.
1: 하나 드릴게요.
0: 아 진짜로? 네. 오.
1: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2: 단단하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0: 네, 네.
2: 피대피
0: 네, 네, 피
2: 칫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0: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든 것이 보여요.
2: 이렇게 고등마당 네. 어울릴 만한 중류주라고 안동 소주가 또 있습니다.
0: 소주?
2: 안동 소주.
0: 와, 이거랑 같이
2: 구워서
0: 그리고 소주. 이렇게 쭉 앉아.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맹계마을.
2: 그러면 만들방법도 구경하실 수 있고
0: 그것도?
2: 시음도 할 수 있고.
0: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조금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예, 나비, butterfly.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오,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3: 예.
0: 이거 커요. 퉁퉁해요.
3: 두께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0: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3: 좋죠.
0: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아, 다리살.
3: 그러면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사장님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닭갈비. 네.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시대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참기름 차는 거예요?
4: 네,
0: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very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아까 그 안동의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4: 뿌리면 더 맛있죠.
0: 더 맛있죠? 네.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네. 네
0: 감사합니다. 아.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mauer. Let's go. Shireem Nida, 계세요? 계세요? 어, 예, 네, 무거워요. 진짜? 네, 가시.
5: 오, 이렇게 무거워.
0: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6: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0: 무슨 소주 하는?
6: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0: 밀로?
6: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0: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6: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0: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6: 아니요, 술 나오죠.
0: 소주예요?
6: 네.
0: 오!
6: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6: 괜찮아요?
0: 깔끔해요.
6: 네.
0: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6: 네.
0: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6: 향이 나죠. 밀의 향기.
0: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6: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0: 가봅시다.
6: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0: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6: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0: 40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6: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0: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거 이렇게 그 가능해요?
6: 네.
0: 소주 소매인 것처럼 이제 와, 다르네요.
6: 네, 다르죠.
0: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가심.
6: 네.
0: 완전 입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6: 네, 두드러워지고.
0: 이거.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6: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0: 자!
6: 오케이.
0: 왜요?
6: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0: 메밀 버퀴시예요.
6: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0: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6: 네.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0: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세요.
6: 세요. 60도.
0: 근데 뭔가 상큼해요.
6: 네, 맞아요.
0: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6: 아, 네.
0: 너무 좋아요.
6: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0: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6: 이거 뭐예요?
0: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안동.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간 고등어죠.
6: 자, 와, 엄청 크고 좋은데.
0: 이거.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먹겠습니다. 일단 순정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뭐가 간지한 거야?
2: 닭.
0: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2: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2: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2: 와, 매운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2: 오,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2: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2: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그...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2: 그냥 이렇게 아...
0: 찍어 먹는 거.
2: 오호.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
0: 오늘은 하나도 없어. 다 잡내를 잡아주는
2: 이거
0: 역할이.
2: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2: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2: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2: 있죠. 네,
0: 있어서 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2: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어, 진짜?
2: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3: I'm happy.
2: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0: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2: 네, 저도 한번
0: 쌈먹겠습니다. 떡고기, 좀 야채 이렇게 하면
2: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2: 네, 쌈장?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sam means wrapping because sada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2: Wow! Thank you so much!
0: Yeah!
2: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
2: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그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2: 좋아.
4: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ambit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나오긴 했는데.
1: 진짜 많이 왔고 진짜 네. 많이 발굴했다 생각했는데 네,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쉬우신 거예요. 왜 여기 안 갔어?
0: 그러니까 저희가 빵집 말고 유명한 것도 많다라는 걸 이미 좀 발굴을 했는데.
1: 칼국수도 발굴했고 뭐 많이 발굴했죠. 근데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 기획 잘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여기도 안 가신 것 같더라고요. 전현무 기획에서 딱 좋아할 만한 대전의 노포 근본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곳입니다. 안백년 사장님의 친척이 말이죠. 집중하세요. 조선시대 상궁이었어요. 네?
0: 아 지금 왕과
1: 사장님
0: 남자예요?
1: 왕과 살았던 네. 여자죠.
0: 네네네.
1: 왕산이요. 네. 그것도 수락관 상궁 출신이어서 네. 그 레시피를 그대로 물려받아 네.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0: 조선시대 상궁도 처음이네요.
1: 그러니까 친척이 어쨌든 조선시대 상궁 출신이고 네. 수락관 상궁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받아서 네.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0: 설마 여기?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설마 여기? 느낌?

0: 내고 섭외 아니야?
1: 안 될 수도 있어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현무 기획에서 나왔습니다. 혹 전현무 기획 아시나요? 들어가서 인사드릴까요?
2: 네, 오세요.
0: 아, 저희 그 둘 먹는 거 촬영해도 되나요? 저희가 무계획으로 찾아온 프로그램인데
1: 아침이라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2: 아 근데 저희는 아유 보시다시피 가기도 좀 하고 주차할 데도 없었고.
0: 네, 더 좀
2: 방송 한번 나가면 손님들이 저희 단골 손님들이 못 드셔가지고
0: 차 없이 네, 오라고 자막을 넣어드릴게요.
3: 주차장 없다고 저희가 아로 주차장 따로 찍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유
3: 이거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0: 몰라요? 대전. 아 미국에서 왔어요? 이거 먹으려고 미국에서 온 건 조금 과장이 좀 심하시네. 예.
4: 저 스트라고 왔잖아요.
0: 아유 아유. 이 식당 소개하려고 너무 맛있다고. 근데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5: 어. 근데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희도 사람이 없대요.
3: 3시에 마감이에요.
0: 3시에 마감을.
3: 와 우리 샵. 마감할 때 왔네.
0: 아유, 야, 빨리 먹어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네. 사람이 없는 게 기적이구나.
6: 몇 분이세요?
0: 두 명입니다.
6: 예, 저희는 네. 육개장 한 가지라 두 분 네. 얘기하시면 그냥
3: 끝이에요.
6: 나오거든요.
0: 아, 다른 메뉴는 없고요.
6: 예, 다른 건 없어요.
3: 근데 아까 조선시대 예. 상궁?
6: 예예 예. 수락관 상궁이셨대요 고모 할머니가.
0: 고모 할머니가.
6: 예예. 예.
0: 아, 그때 레시피 예. 그대로예요 그럼 지금?
6: 예예. 예.
0: 좋습니다 그걸로
6: 예, 주세요. 예.
3: 네 감사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삼성동에서 대를 이어서 육개장을 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20년 좀 넘었고요. 어머님은 76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부모님 고모님이 조선시대 순종임금 때 수락관 상궁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궁중 육개장을 끓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개장을 이제 어머님이 어릴 때 눈여겨보셨다가 그걸 전수를 받으신 거예요.

0: 와, 너무 맛있어 보여.
1: 야, 근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저녁 장사를 안 할까?
0: 아니, 식당이 저녁 장사를 어떻게 안 하죠?
1: 그러니까.
2: 아, 난 기대 너무 되죠.
0: 빨리 나온다. 되게 심플하다.
3: 저희 육개장은 주 재료가 파하고 고기예요. 다른 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0: 근데 파는 원하시는 대로 리필을 계속 해드려요. 국물하고.
1: 고기는?
0: 저희는 고기도 돼요.
1: 고기도 리필이 된다고? 예. 진짜로요?
0: 예, 예.
1: 공짜로요?
0: 아유, 뭐 이거 손님들 오시면 그냥 배불리 드시라고.
1: 와.
0: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거든요.
1: 진짜 손님은 왕이네.
0: 예.
1: 이봐, 네. 이 리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0: 그래도 푸짐한 게 좋으니까.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2: 전현무의 시즌4에
3: 똥이 먹던 걸 먹네요.
2: 그렇죠. 왕 같은 한 끼를 여러분도 드시라고.
3: 근데 육개장인데
2: 꾸덕해.
3: 나 육개장인데 신기하다.

0: 와.
1: 진짜 진정으로 기품 있는 맛이로다. 경박하게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2: 이게 육개장이에요.
3: 크루아상에 올라갔던 전통 국물은 파하고 고기만 들어갔대요.
1: 그대로 찢어서 옛날 장조림 식감 같기도 하고.
2: 장조림 같은데 텁텁하고.
1: 이게 네가 좀 낯설게 느낀 이유가 이 안에 고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식 육개장은 고사리가 많거든요. 고사리 하나도 없어요.
2: 그냥 고사리 향이 없으니까 제가 육개장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1: 파가 많아서 또. 와, 파국이다, 파국. 이게 파국이지.
2: 그러니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파식감이. 기존의 파랑은 다르고.
1: 파에 막 매운 향 이런 건 아예 없고요.
2: 그러니까 파의 알싸함이 아예 없는 맛.
0: 와, 여기 사람들 밀려올 만하다.
2: 파가 아삭하진 않으니까 식감을 맞춰줘요. 깍두기.
1: 깍두기 맛있어 보네. 아, 깍두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깍두기 두 개 얹고.
2: 여기는 파, 고기, 밥, 깍두기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먹으면은 입맛만 좀.
1: 아니, 뚝배기 밑에서 누가 파를 밀어 올리나 봐. 계속 나와.
2: 근데 고기도 진짜 많아.
1: 파 향에 중독이 되는 거야.
2: 아, 뚝배기 해주니까 계속 온기가 유지돼가지고. 아, 아니 밑에 부분 완전 뜨겁네.
1: 사장님, 파 좀 리필하겠습니다.
2: 두 명 리필하겠습니다.
1: 파를 내가 안 먹었잖아요. 파를 리필해야 될 것 같아요.
3: 리필 좀 드릴까요? 예, 예. 예. 네. 기다리세요.
1: 파가 맛있네요. 주말,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2: 파 이 정도면 하루에 몇 단 쓰세요?
3: 하루에 그냥 많지는 않아요. 한 30단 정도 써요.
1: 예. 30단이 적은 거예요?
3: 근데 파만 이게 주재료니까요. 익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 아니, 그나마 4시간 장사하는데 파 30단 쓰면 엄청 쓰는 거죠.
3: 아, 그런가요?
1: 근데 많이들 리필하시니까.
3: 포장하면은, 포장은 또 양을 더 많이,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1: 네네.
3: 파 조금 더 넣어서 드세요.
2: 예, 예, 감사합니다.
1: 그걸 감안하고 있는 거라.
3: 많이 드세요.
1: 네.
2: 아멘.
1: 네.
2: 와. 야, 와. 양 진짜 많다. 예술이다. 파 좋아하면 진짜. 와,
1: 이거. 파친 놈들은 이거 환장합니다.
2: 아. 파가 그냥 거의 국수 먹는 것 같아요.
1: 깔끔하게.

0: 와, 밥을 이렇게 말아도 파가 너무 많으니까 밥이 안 보여요. 밥, 진짜 파밖에 안 보여.
1: 일주일 동안 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좋네.
0: 파게장 거들 뿐인 것 같은데? 진짜 근본 맛인데 은은하게 그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너무 좋다.
1: 대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파에 살짝 달큰한 맛이 올라오면서

0: It's Wednesday, time for Tune In Time. Our guest today sings to the world through the hikum, a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 often said to sound closest to the human voice. Please welcome hikum player 신날세. Hello and welcome.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날세입니다.
0: All right, so welcome. That is 신날세. Could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우리 크런처들에게 네. 간단히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연주자 신날세라고 하고요. 활로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저 해금으로 여러분께 많은 감정을 전달하고 또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네.
0: Okay, so that is haegum player 신날세. She introduces herself as someone who sings with a bow, and she delivers a lot of emotions through this traditional instrument called haegum, and you'll get to discover a lot about it and 날세, of course, throughout our show today. So do stay tuned. And with that, let's dive into the first question. I heard 신날세, your name, isn't a stage name, but a real Korean name. It's your real Korean name given to you by your father. So what does it mean? 신날세라는 이름이 예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순 우리말 본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예쁜 이름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1: 네, 감사하고요. 일단 네. 예쁘게 들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아버지께서 좀 특이한 이름, 한글 이름을 원하셨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또 성하고 잘 어울리게 신날세라고 지어주셨습니다.
0: I see. So 날세 actually means 날마다 새롭게 in Korean, meaning every day something new. And her family name is 신. So if you put that together, 신날세, it means something fun, something enjoyable. Enjoy is what it means. And her dad always wanted to create a unique Korean name, fully Korean name for her, his daughter, and that's how this name came to be. All right, well, do you think having such a unique name has influenced your music or life at all?
2: 이 귀한 이름이 본인의 음악과 삶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항상 날마다 새롭게라는 뜻이 네. 저는 아버지께서 아, 이렇게 살면 재밌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재밌게 살라는 말씀을 늘 저한테 해주셨는데
0: So her father always said if she has a name like this 신날세 which means fun and also 날마다 새롭게 every day something new she would be able to enjoy her everyday life. 네.
1: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할 때 항상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시선을 담아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So whenever she sees something, she tries to look at it from a new, fresh perspective.
2: 확실히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을 심어준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so I guess names are really important because it did sort of embed or give her that perspective towards life. All right, well, for crunchers who may be new to it, could you please introduce that instrument, 해금?
2: 성함만큼이나 크런처들이 신선하게 느낄 이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해금은 해부족이라는 유목민족에 의해서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된 악기예요.
0: Okay, so 해금 is first of all from the 고려 dynasty, and it was by the

0: 해부족 nomad group.
1: 그래서 해금의 해자가 바다 해자가 아니라 네. 그 해부족의 해자라고 생각하시면 아, 되고요.
0: 네, 네. And that 해 doesn't come from the sea. It doesn't mean sea, but it comes from that nomad group called 해부족.
1: 해금이라는 악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악기화된 네, 악기가 된 거죠. 아. 그래서 해금은 한 줄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줄로 이루어진 악기고 네. 활 자체가 바이올린이나 다른 서양 악기처럼 팽팽한 활이 아니라 굉장히 느슨한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활로 줄 사이에 끼워서 좀 마찰을 시키면서 연주하는 찰현 악기입니다.
0: And if you look at the haegeum, it seems like there's only one string, but there's actually two strings on the instrument. And the bow that you use to play the strings isn't stretched out like the violin or other string instruments we're familiar with. But you sort of, they're quite loose, loosely tied, and you have to make friction with the strings to play the sound. On this instrument, very very unique.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네. All right. Well, before we continue, let's actually hear some of your music together to talk more about it. Let's hear First Spring. 오늘 어떤 신선한 토크가 이어질지 기대해 보면서 우리 신하스님의 음악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처음 본 그해 봄날 First Spring입니다.

0: So what feelings do you want to capture in this piece of music? Can you explain? 이 곡에 담긴 감성을 우리 크런처들에게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제목처럼 너를 처음 본 그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첫사랑이 된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그 감성이 네,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So Nalsa said, just like the Korean title, which means 너를 처음 본 날, the first time I met you, you have to listen to this song envisioning your first love. And that is actually the English title of this song, right? So envision that to fully enjoy this music.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죠. 들으면 되겠군요. 네. All right. So that fluttering feeling that you have of meeting your first love. Well, this is something I always ask instrumentalists. Out of all the instruments out there, how did you end up playing the 해금?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는 필수 질문입니다. 많은 악기 중에 어떻게 해금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1: 환경이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어릴 때부터 네. 한 대여섯 살 그 무렵부터 아버지께서 이렇게 국악기를 가르쳐 주는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0: So environment and how you were raised or where you were raised is really important growing up. Because when Nalsa was young, around 5 or 6 years old, her father used to take her to this group. A gathering where they taught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1: 네, 그래서 국악기를 배우시는 분들 곁에서 국악기를 먼저 접했어요. 서양 악기보다.
0: Oh, 네. So she first encountered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before she ever got to know about Western instruments.
1: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저에게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었을 때 네. 날세는 무슨 악기 하고 싶니? 라고 네. 물어보셔서 손이 제일 안 아플 것 같은 악기를 골랐어요. 예뻐 보이고 가볍고
0: 네. 네. So her father asked Nalsa when she turned when she went to like elementary school 6th year, what instrument would you like to learn? And Nalsa thought, she wants to learn an instrument where her hands or fingers wouldn't hurt too much. And that's how she chose 해금. And it looked pretty too.
1: 근데 그게 사실 아닌 거죠. 손이 안 아픈 악기는 없고 그쵸. 그렇지만 이제 점점 배우면서 그 악기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0: But of course, there is no instrument in which your fingers don't hurt at all. But as she learned this instrument, she fell in love with it more and more and found the charm of the instrument. Okay, well, with instruments like the violin or guitar, you press the string.

0: times, you know, against a fingerboard. How do you control the pitch on a 해금 though?
1: 보통 바이올린이나 기타는 판을 손가락으로 누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이 뭔가 더 아플 것 같은 악기들인데 해금은 어떻게 음을 맞추는 건가요?
2: 아까 해금 소개를 해드릴 때 네. 이제 줄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줄이 명주실이에요. 그래서 명주실을 꼬아서 줄 하나를 만들고 또 네.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두 줄이 된 건데 그 줄을 대기도 하지만 누르기도 해요. 그래서 누르고 대고 하면서 음정을 이제 만들어가는 악기예요.
0: 와우. Wow. 네. Wow. So earlier she said 해금 has two different strings, right? And these strings are actually made of silk. They're silk threads tied together. And you have to press those and let them go and control that to create different pitches and sounds with the bow as well.
1: 오케이,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2: 그렇죠. 그래서 음감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네. 빠르게 잘 배우실 수 있고 이제 피아노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악기지만 그래도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라서 네. 아, 내가 이 음을 알고 있으면 직관적으로 딱 잡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게 또 해금 연주의 또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게요.
0: 잡은 대로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알면 나 잘 만들었구나 이 소리 약간 이런 식으로 Alright, a good sense of pitch then it could be hard to play this instrument but if you have a good sense of pitch then you can just intuitively know what note that you have played so you could catch it pretty quickly you know learn it pretty quickly Alright, well, since there are silk strings, like you said, does, I guess, the weather or humidity affect the sound as well? And does, I guess, it's silk rather than metal, like unlike other instruments, right? So how does that affect sound overall?
1: 줄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쇠줄이 아니라 명주실이잖아요. 소리에 영향을 많이 줄 것도 같고 또 날씨나 습도 때문에도 소리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가요?
2: 그렇죠. 해금이 명주실이다 보니까 습도가 많이 올라가면 줄이 늘어나요.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 음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쪼여야 되고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다시 또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습도에 따라서 이 피치를 조절하는 부분이 잘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곤란할 때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습도를 잘 조절해줘야겠죠.
0: 네. 굉장히 중요하네요. So humidity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in controlling this instrument because when it's too humid, the string will become very loose. So you have to tighten it. But if it's too dry, then you have to loosen it as well. But if it's too humid, you can't control this string easily. That's when things become difficult, but that's how she controls the string. All right, well, I wonder how this sounds like, though, this very instrument. I'm sure our crunchers are very, very curious as to how it sounds like. 2. 이쯤에서 우리 해금의 매력을 뽐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네, 첫 라이브 곡으로 어떤 곡 해주실 건가요?
2: Beloved라는 곡이고요.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준비한 곡입니다.
0: 네, 좋습니다. All right, so the first song that she will play for us is titled Beloved. But while she prepares for this first live performance, let's take a quick break for our listening guide and then come back for the live performance. Don't go anywhere. Want to add a little culture to your day? Then come hang out with us on Culture Crunch every day at 11 a.m. Korea Standard Time on Arirang Radio. You can listen through the Arirang Radio app. Just download it from your app store or watch us live on Arirang TV. If you're in Jeju, tune your radio to 88.7 in Jeju City, 88.1 in Seogwipo, or 101.9 in Daejeon. In Busan, we're on BEFM 90.5, and in Gijang, Noksan, and Cheongwon, tune to 103.3. You can also join us live on Arirang Radio K-pop. Miss today.

0: 감사합니다.
1: Yeah, what an honor to watch her play live. 아니 그리고 이게 다른 악기들과 다르게 정말 음에 대한 감각이 좀 남달라야 될 것 같긴 해요. 쉽지 않을 것 같아. 안 그러면 하기가.
0: 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네. 이제 사람이 감각이라는 게 있다 네. 보니까 아, 이 정도 누르면 네. 이제 이 음이 나길 거니.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1: 네. 너무 편안하고 우아하게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귀도 호강했지만 눈도 호강했던 것 같아요. Alright, so she said, if you keep practicing and playing it, you'll grow that sense that if you press this part, okay, this is gonna make this pitch or this sound. And you know what? My ears were feasted, but looking at her play beautifully was also very aesthetically pleasing as well. We have comments coming in from crunchers, our crunchers as well. Hanul is saying that haegeum sound goes straight to the heart. Oh, 해금 연주 소리가 심장을 바로 네 심장에
0: 꽂아라 네
1: 꽂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Alright, well, you've also performed the theme from the beloved film Cinema Paradiso as well.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on the 해금. 이어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영화 시네마 천국의 테마를 신란 쌤님이 해금으로 연주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네. 잠시 들어볼까요?
0: 네.

0: It sounds so different on the haegeum, it sounds like. When you play music outside the traditional Korean repertoire, how do you choose which pieces to perform?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음악인데 해금으로 들으니까 느낌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전통 음악이 아닌 곡을 해금으로 연주할 때 곡 선정 기준이 있으신가요?
1: 일단은 해금과 이 선율이 너무 이렇게 이질적이지 않게 해야 되는 음악인 것 같고요. 해금 특성상 활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슨하다 네네. 보니까 활 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악기예요. 어떻게 활을 쓰느냐가 음색이나 이런 그 사람의 색깔, 연주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결을 좀 잘 할 수 있는 음악, 음정과 음정이 좀 부드럽게 잘 연결이 되고 들으시기에 편안한 선율이면 해금하고 좀 잘 어울리는 음악 같아요.
0: So she has to choose songs that goes well with haegeum. Like she said earlier, you play the haegeum with a bow with loose strings, right? So the pitch of the original sound has to match that, get along with that characteristic of the instrument. And when you listen to this song as an audience, they have to feel comfortable. And that would be the standard for choosing songs outside of the traditional Korean repertoire. Now, instruments like the piano and the guitar have clearly fixed notes. While the haegeum can glide smoothly between notes, does that ever make it difficult to play in harmony with other instruments? 이 피아노나 기타는 음정이 딱딱 나뉘어 있는 악기잖아요. 반면에 해금은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좀 미끄러지듯이 소리를 내는데 다른 악기들이랑 호흡을 맞출 때 어렵지는 않나요?
1: 제가 서양 음악에 맞출 때는 네. 특별히 어려운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해금하고 잘 어울리는 음악이면 이제 네. 저의 감정을 이렇게 담아내면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서양 음악 하시는 분들이 네. 우리나라 창작 뭐 국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울리실 때 그 리듬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국악적인 리듬을.
0: 네. 네. So when she plays with other instruments, she doesn't find it difficult to play along, but other instrument players, they find it hard to play along with the haegeum because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al aspect or component that is in the haegeum performance.
1: So 같은 8분의 12 박자라고 하면 서양 음악은 막 달려나가요. 쭉쭉쭉쭉 뻗는 느낌이 더 나는 반면에 네. 우리나라는 이제 세 박씩 이제 리듬을 타다 보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에 이렇게 힘을 주어서 좀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0: 살리기가 힘들겠군요. 네, 네. So even with the same beat, if it's like 12/8 beat, then Korean traditional music, it has like that three beats that goes 하나, 둘, 셋, like 1, 2, 3, 1, 2, 3, with the accent in the first beat. But Western instrument players, they find it hard to follow or keep up with that sort of traditional beat that we have.
1: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아무래도.
0: 네, 네. 네, 네, 네. Well, they're not quite familiar with that beat, which is why they find it quite hard to play along with the haegeum. Well, if you hadn't chosen the haegeum then, is there another instrument you would have wanted to play?
2: 만약에 해금을 안 했다면 연주해보고 싶었던 악기가 있을까요?
1: 저는 한때 기타를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기타도 사서 네. 막 이렇게 지퍼도 보고 코드 독학을 해보자 이러면서
0: 그러셨구나.
1: 해보기도 했는데 네. 이 손가락 특성상 이제 손 모양이 네. 손 끝으로 이제 줄을 짚어야 하다 보니까 기타 줄을
0: 맞아요.
1: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손톱이 항상 짧아야 되고
0: 그쵸.
1: 네. 근데 이제 해금은 요 살로 이제 줄을 닿게 하다 보니까 내 손이 너무 망가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좀 기타에 좀 마음을 또 뒀다가 좀 접었던 일이 있습니다.
0: 네. 손가락이 너무 아프죠. 아무래도 기타는. So she did want to play the guitar once, and she bought a guitar, tried playing it. But with the guitar, you have to press the strings with the tip of your fingers, right? So it hurts, and the strings are metallic too. And she thought, okay, this is not for me, perhaps. It makes my fingers hurt too much. And that is how she just stuck to the haekum that she's playing right now. Well, you've performed overseas many times. How do international audiences react to the haekum?
2: 해외 공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외국 관객들이 haekum에 대해 신기해하고 또 궁금할 것 같은데 반응이 보통 어떤가요?
1: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악기를 보는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네.
0: So they usually think, wow, this is such a unique new instrument. They think, how does this make sound?
1: 네. 그래서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를 되게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0: Oh, and they also are curious about what this instrument is made of.
1: 네, 해금이라는 악기가 네.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악기를 만들 때, 국악기를 만들 때 네. 재료를 분류하는 기준이 8가지가 있어요. 그 재료가 8가지라고 보는데요.
0: 네, 네. So there are 8 different materials that you use to create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1: 근데 그 8가지 재료가 모두 들어간 악기가 또 해금이기도 해요.
0: 아, 그런가요? 네. Oh, and all those 8 materials are actually put into the haekum to create that instrument.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이 부분은 뭐 외국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 우리나라 분들 다 동일하게 너무 신기해하시는 부분인
0: 그러게요.
1: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저도 네. 처음 알았는데 네. 신기하네요. 정말 네. 조그만 악기인데도 네. 그 8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1: 그렇죠.
0: 게.
1: 네.
0: It's not just international, global audiences, but also Koreans don't know this fact that all these 8 materials are used to create the haekum. So they're always very amazed about that characteristic of the instrument. All right, well, which piece in your set gets the best response from global audiences then?
2: 공연 세트리스트에서 해외 관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곡은 뭔가요?
1: 아, 아무래도 우리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네. 아리랑이라는 우리 민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어디 다른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네. 우리의 민요, 특별히 그 아리랑이라는 민요를 연주해 드리면 굉장히 그거를 똑같이 느끼시더라고요. 그 고향을 그리워하시고,
0: 아,
1: 네, 그 사랑을 느끼시고 네.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좀 특별하게 기억이 남네요. 네.
0: 신기하다. So with the rise of K-culture, more and more international fans know the Korean folk song 아리랑. And when she plays that on global stages, people react the most, and they feel that emotion that Koreans would feel, like missing your home or thinking about your beloved person, whatnot. And it's funny that this emotion is shared universally. All right, then. I think it's time to take a listen to her second live performance at this point now. What will you be playing for us this time?
2: 이쯤에서 라이브 연주를 한 번 더 청해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1: 시간이 흐르는 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0: 아, 네.
1: 이제 벌써 9월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시간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So it's already September and she's prepared the song titled 시간이 흐르는 강 or Time Flows Like the River. Like I said, it is already September and we don't have many days left until the end of this year. So as you listen to this song, do think about what time means to you, all right? Well, before we listen to this second live performance, let's take another break. We'll come back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Stay tuned.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We're back. This is Tune In Time, our Wednesday segment, and today we're joined by Haegeum player Shinnalse. She is ready to play her second live performance for us, and this is titled 시간이 흐르는 강, Time Flows Like the River. Well, it's already September, Crunchers, and time really seems to fly like the river. Do think about what time means to you as you enjoy this song, and do leave lots of comments and support as well. Enjoy the song!

0: 예쁘시네요, 날쌤님.
1: 아, 이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0: 네네.
1: 지금 목소리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부끄럽네요.
0: It's been quite a while, so Nalsa was saying her voice may sound different from then and now, but anyhow, she has such a beautiful, comforting voice. Do fans often tell you that your music brings that comfort or peace as well?
2: 이렇게 목소리도 아름다우신데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차분하고 네
1: 그렇게 느껴주시면 감사하죠.
0: Well, 팬분들이 신날쌤님의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1: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주가 너무 완벽하고 네. 음원하고 똑같아요 이런 말보다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네. 어느 장면이 생각났다라고 하실 때 그만큼 네. 제 음악이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에 네. 더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네. 뭔가 확실히 뭔가 마음에 와닿았다는 뜻이니까. So yes, she does hear from her audiences often that her music has brought them comfort as well as peace, and she likes those comments a lot more than feedback such as, "Oh, your performance was perfect. It sounded just like the recording." Other than that, more than that, she likes to hear people say, "Your song or your music reminded me of a moment," you know, because it means she emotionally touched them. Well, on the other hand, have you ever been comforted by your fans as well?
2: 반대로 팬들에게 신날쌤님이 위로받았던 적도 있으실까요?
1: 그러니까 어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을 네. 때 제가 감동을 받는 지점이 저도 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졌어요라고 하실 때 네. 내가 그만큼 뭔가 누군가로 하여금 이렇게 네. 뭘 하고 싶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에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막 눈물 지으면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공연 끝나고 대기실에 이렇게 있을 때 대기실까지 막 오셔서 막 제 손을 막 잡으시면서 좀 이렇게 뭔가 어떤 사랑하시는 분이 떠나셨거나 아니면 그분을 생각나게 했다든지 또 어떤 일이 생각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막 눈물 지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실 때 그때 저도 같이 위로를 받고 감동하는 것 같아요.
0: Alright. Well, she is often touched when her audiences say, "You know what? I want to learn this instrument as well," because she has made someone want to try out something new, right? So that's when she feels fulfilling. And also sometimes her audiences start crying, saying that her performance has reminded them of the people they love who has passed away. And that's when she feels really comforted and very touched as well. All right. Well, I wonder, who is 신날쌤 when music is taken out of the picture? I wonder. And what do you do usually? Something enjoyable in everyday life.
2: 그럼 음악을 빼고 신날쌤님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뭘 좋아하고 평소엔 뭘 즐기시는지 궁금해요.
1: 안 읽던 책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요즘.
0: Oh, 네, 네. So she 네. picked up books that which she doesn't usually read. 네.
1: 책 읽을 여유가 없다는 거는 사실 진짜 제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보니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틈날 때마다 한 구절이라도 읽으려고 몇 장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요즘 이제 책 읽기고요.
0: 좋습니다. So it's an excuse when people say I don't have any time to read because you can always make that little bit of time to read at least one phrase or passage from a book, right? And that's what she's doing right now.
1: 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 책을 읽을 때 네. 제목이 그 안에서 이렇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제목 지을 때 네. 책의 어느 한 구절에 이거를 제목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든지 네. 거기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책의 구절을 통해서 그 상상의 이야기를 또 곡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식의 좀 연결이 또 되는 것 같기도
0: 그러게요.
1: 하더라고요.
0: 뭔가 영감의 자원이 될 것 같아요. So as she reads, whether it's the title of the book or any passage content within the book, that gives her ideas and inspiration to create other music as well, is what she said. And also, it is autumn, you know, the season of reading as well. 아무래도 마음도 생길 것 같기도 해요.
1: 맞아요. 그렇죠.
0: all right. And also, moving on, you still have so much of your journey with the Haegeum ahead of you. What kind of music do you hope to share with people moving forward?
2: 해금과 함께 걸어갈 날들이 아직 참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1: 저는 음악이 필요한 순간은 항상 위로의 순간이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할 때. 제가 그렇다 보니까 네. 저도 다른 분들께 위로를 드리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0: 아, 네. So you always look for music when you need that consolation or comfort. So moving forward, she wants to provide music that will provide comfort for the audience and the listeners.
1: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 작곡한 곡들의 내용들이 네. 다 당신을 향해 피는 꽃이 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네. 밤하늘의 별처럼이라는 제목도 있는데 네. 그 밤하늘을 보시면서 별이 반짝이는 걸 볼 때 아, 꿈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또 그런 곡을 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작곡하는 모든 곡들이 여러분이 뭔가 위로를 받으셨으면 또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술라고.
1: 어, 소주예요?
3: 네.
1: 오!
0: 오.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아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4: 그렇죠. 여기는 제사 지낼 때요.
1: 아, 제사?
4: 귀한 음식으로 예쁘게 문어가 올렸다는
1: 거예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거예요.
4: 안동에는 이제 음식점이요. 결혼식.
1: 결혼식에도.
4: 이제 문어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1: 아, 그거 안 돼요? 와.
4: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어요.
1: 오, 감사합니다.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4: 서로 다 드렸으니까 한번 시식해 보세요.
1: 아, 진짜로?
4: 일단 모두 머리 한번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1: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4: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1: 살짝 이렇게. Butter. Butter예요. 응, 진짜 녹아요.
4: 하나 드릴게요.
1: 아, 진짜로?
4: 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5: 단단하고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1: 예, 예.
5: 피대피
1: 예, 예, 피
5: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1: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예.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5: 이렇게 고등마당 네. 어울릴만한 중류주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1: 소주?
5: 안동 소주.
1: 어, 이거랑 같이
5: 구워서
1: 그리고 소주. 이렇게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5: 맹계 마을이라고.
1: 맹계 마을.
5: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구경하실 수 있고.
1: 그것도?
5: 시음도 할 수 있고.
1: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좀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예,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어,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닭이죠?
6: 예.
1: 이거 커요. 퉁퉁해요.
6: 두께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1: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6: 좋죠.
1: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6: 그러면은 닭 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sajanim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takalbi. 예.
1: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3: 감사합니다, 사장님.
7: 오, 이 냄새 어디에서?
3: 사장님 시리아입니다.
7: 오,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참기름 짜는 거예요?
0: 아,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Korean dishes.
7: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8: 뿌리면 더 맛있죠.
7: 더 맛있죠. 네.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 네. 네
7: 감사합니다. 아.
0: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er. Let's go.
3: 시리아입니다. 계세요? 계세요?
6: 어, 무거워요.
3: 진짜? 여기까지?
6: 오, 이렇게 무거워.
3: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9: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7: 무슨 소주 안?
9: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7: 밀로?
9: 네,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3: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9: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3: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9: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3: 소주예요?
9: 네.
3: 오!
9: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9: 괜찮아요?
3: 깔끔해요.
9: 네.
3: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9: 그렇죠.
3: 네.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9: 향이 나죠. 밀의 향기.
3: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9: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3: 가봅시다.
9: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3: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9: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3: 40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도에서
9: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3: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거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9: 네.
3: 좋아 진짜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와 다르네요.
9: 네 다르죠.
3: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가심 네. 완전 입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9: 네 두드러워지고
3: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9: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3: 자
9: 오, 오케이.
7: 어, 왜요?
9: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3: 메밀 버퀴이에요.
9: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3: 어, 그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어.
9: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3: 꿀 바로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9: 세요.
3: 어?
9: 60도.
3: 어, 근데 뭔가 상큼해요.
9: 네, 맞아요.
3: 어,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9: 아, 네.
3: 어, 너무 좋아요.
9: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3: 예,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맛있는.
9: 이거 뭐예요?
3: 참기름. 근데 바로,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주인공. 이거.
9: 오,
3: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간 고등어죠.
9: 와, 엄청 크고 좋네.
3: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9: 아, 맞아요.
3: 에이,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9: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3: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9: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3: 에이,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딱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런 매콤한 맛.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알겠습니다. 일단 순정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뭐가 크런치한 거야?
1: 팥.
0: 아, 좀 벼인 줄 알았어.
1: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1: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1: 와, 매운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잘 맞아요. 오,
1: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1: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1: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고등어.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1: 그냥 이렇게 아,
0: 찍어 먹는 거.
1: 오호.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
0: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와, 역할이.
1: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맞을지 너무 궁금해요.
1: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1: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1: 있죠.
0: 네, 있어서 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 잘 나와요.
1: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어, 진짜?
1: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2: I'm happy.
1: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1: 네, 저도 한번
0: 고기, 좀 야채 이렇게 하면
1: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1: 네, 쌈장?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sam means wrapping because sada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1: Wow. Thank you so much.
0: Yeah.
1: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
1: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제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1: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헤드폰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너드 커넥션입니다. 네, 저희가 2년 만에 이제 아임 라이브에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임 라이브는 사실 저희가 출연하기 전에도 저는 이제 아임 라이브를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플랫폼이 있다고? 정말 나가고 싶은 걸? 구라가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너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에 발을 디딘 순간 너무너무도 이렇게 멋진 공간에 여러분과 둘러앉아서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참 좋았습니다. 근데 또 나오게 될 줄이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너드 커넥션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파도의 고점이라는 앨범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 생각이에요. 네. 물론 저희의 기라성 같은 다른 곡들도 많이 있지만 네,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한번 한여름에 서핑을 한번 다녀가 보시죠. 좋으십니까? 네. 그러면 또 좋은 시간, 오붓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계속해 볼게요.

네. 어떻게 좀 들으시면 하세요, 여러분. 네. 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헤드셋으로 들으니까 좀 괜찮으신가요? 네. 약간 여기는요 올 때마다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뒤에도 계시고. 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저희 이제 마지막 곡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네. I'm Live의 단 한 가지 단점이자 아쉬운 점, 짧다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막 한 시간 하고 가신 거 아니겠죠? 설마? 네.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이잖아요, 그죠? 네. 저희 이제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막 최애 곡들 얘기를 하시고 막 나드 커넥션 얘기를 막 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저희도 네, 다 들려드리고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아쉬우신 분들은 나드 커넥션 진짜 공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도 그렇고 네, 투어는 이미 진행 중이지만 어딘가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연으로 여기서 저희를 처음 보신 분들이든 아니면은 저희랑 계속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든 네, 행복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고 그리고 파도의 고점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연주하고 저희끼리 너드 커넥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들으시면서 네, 다들 인생에서 한 번쯤 네, 행복한 행복 고점 한 번씩 가져가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면서 공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드 커넥션이었고 저희 마지막 곡 달에게 물어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Live 사랑합니다. 그리고 I'm Live 방청객 여러분, 현장에서 보시고 계신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여러분, 다들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I'm Live 그리고 너드 커넥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너드 커넥션과 함께했습니다. I'm Live. 소리 질러!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0: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안녕하십니까. 국악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우리 전통 성악곡 중에 정가가 있습니다. 이 정가는 시를 노래하는 아주 멋스러운 음악이고 맑고 청아한 소리가 매력적입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는 이 매력적인 정가 창법으로 현대인의 마음과 일상을 노래하는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구이임인데요. 구이임은 장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을 추구하고 있고요. 새로운 소재와 감각으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무대로 우리 음악의 또 다른 멋을 보여줄 구이임의 무대 지금 만나보시죠.

0: 구이임의 나비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세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이임입니다. 저는 구이임에서 정가 보컬을 맡고 있는 가게 구민지입니다.
3: 저는 구이임에서 일을 맡고 있고 건반과 서브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네. 저는 임을 맡고 있고요. 가야금을 연주하는 임정환입니다.
0: 네. 오, 아 그러니까 구이임이라는 팀 이름이 세 분의 성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든 거였군요.
2: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여기 저까지 들어가면 구이임 한 되는 거네요.
3: 네.
0: 그 팀 이름을 뭔가 막 우리의 음악성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보통 정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성으로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2: 그렇게 어떠한 단어로 팀명을 지었을 때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에 저희의 음악적 색깔이 갇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폭넓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냥 저희의 이름을 가지고 팀명을 지었습니다.
0: 아 그런 거예요?
2: 네.
0: 죄송하죠. 저는 약간 그 안주 같아가지고 예.
3: 네이버에 치면 예. 생선구이만 나옵니다.
0: 아 진짜요? 그러니까요. 이거 볶음임? 이건 구이임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3: 저희가 그걸 이길 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이임 치면 저희가 나올 때까지.
0: 아 정말로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2: 네. 네.
0: 뭐 어쨌든 그렇게 국한되는 건 싫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네. 그래도 구이임이 추구하는 어떤 음악의 방향은 있을 것 같은데
2: 네.
0: 뭘 추구하십니까?
2: 일단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이 가장 목표이고요. 보통 음악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다 보면 꼭 하고 싶은 음악만 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보컬이 있는 밴드 구성 경우에는 보컬의 위주로 음악이 흘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세 명의 연주자가 동등한 위치에 해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좀 간주라고 할까요? 악기 솔로 구간이 좀 많이 길어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 말고 이 두 친구한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특징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창작 정가 하면은 보통 되게 예쁘고 여린 이미지의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희도 그렇게 서정적이고 예쁜 곡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되게 그로테스크적이거나 아니면 좀 광활하거나 몽환적인 독특한 분위기의 곡들도 시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느낌의 곡들을 연주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올 봄에 첫 음반을 발표하셨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이 음악을 다 함께 만드셨어요. 다 네. 음악 작업에 네. 참여를 하셨고 작사 작곡도 다 직접 하고 계시고 음악 작업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3: 이제 저희 셋 중에서 한 명이 영감을 받으면 이미지를 저희에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0: 네.
3: 그러면 이미지를 제시를 해주면 한 명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음악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각자가 거기에 맞는 음악에 대한 자기의 연주를 각자가 작곡을 하고 그렇게 되면 민지 씨와 제가 거기에 어울리게 작사를 좀 합니다.
0: 네.
3: 작사를 하고 그럼 저희 셋이서 함께 연습을 하면서 편곡을 하기도 하고 곡을 다듬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곡을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구임의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실제로 완성된 형태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곡을 발전시키는 거군요.
2: 네, 계속 끊임없이 만나서 놀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수정을 합니다.
0: 주로 누구랑 누구랑 싸우나요?
2: 이 둘이요.
0: 아 진짜요?
3: 네네네.
0: 어떤 의견이 충돌 나나요?
3: 아 거기 이건 별로다. 아니다 이건 거기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0: 굉장히 원론적이네요.
3: 네네네.
0: 아 사소한 부분에서 여기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3: 구리다.
0: 그냥 아예 그냥 이 곡은 별로다.
3: 구리다.
0: 네.
3: 촌스럽다.
4: 맞아요.
3: 네.
0: 두 분 다 T.
3: 네.
2: 저희 셋 다 T입니다.
3: 셋
0: T. 네. 상처들은 안 받으시겠네요.
3: 네네네.
2: MBTI가 똑같아요.
0: 셋 다
3: 네. 똑같아요.
0: 축하합니다.
3: 네.
0: 네. 아 그 지난해 독특한 공연을 선보이셨는데 뭐 네. 공연 중에 무대에 뭐 변기나 쿠션이나 강아지 인형을 놓기도 하고
2: 네.
0: 누워서 노래를 하셨다고.
2: 아, 네, 맞아요. 누워서 노래했던 곡은 저희 정규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꿈속의 아우성이라는 곡이었어요.
0: 네.
2: 그 곡은 말 그대로 이제 꿈속에서 아우성 치는 것을 표현한 곡이어서 그냥 아예 좀 직설적으로 누워서 꿈꾸는 것처럼 노래를 했었고요. 그 첫 프로에서 좀 저희가 독특한 소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첫 신이 저희 세 각자의 집에서 오롯이 혼자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에다 직접 변기를 설치를 하고 노래를 했는데요. 변기통에 머리를 박고 여창가곡 이수대여 버드른을 불렀었습니다.
0: 그래서 변기에다 머리를 박으면 네. 안전합니까?
2: 아니요.
0: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2: 그게 안전한 건 아니고 제가 집에서 방보다도 화장실에 있을 때 좀 안락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내 안전한 공간이다 라고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여창가곡의 가사 내용이 짜내느니 나의 시름 이런 내용인데 이제 변기에다 화장실에다 대고 저의 시름을 털어놓는 거죠. 그런 것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0: 와, 말만 들어도 엄청나게 독특한데요.
2: 네.
0: 네. 자, 이분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무대에서 들려주실 곡의 제목은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제목만 보면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2: 네. 아주 일반 저희 곡 중에서 일반적인 네. 곡입니다.
0: 가장 일반적입니까?
2: 네, 가장 네. 일반적인 곡입니다.
0: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좀 서정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2: 네, 딱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0: 그럼 이 곡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2: 이 곡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정규 앨범 곡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악이라서 불렀을 때 관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던 곡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담은 곡이기도 해요. 이제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가서 이제 편안하게 허물 없이 살고 싶다라고 노래하는 내용의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적이고 예쁘다라고 주장하시는 이번 곡 네,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이임의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함께 감상하시죠.

0: 가정 저희가 근데 진짜 많이 오긴 했는데.
1: 진짜 많이 왔고 진짜 네. 많이 발굴했다 생각했는데 네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쉬우신 거예요. 왜 여기 안 갔어?
0: 그러니까 저희가 빵집 말고 유명한 것도 많다라는 걸 이미 좀 발굴을 했는데.
1: 칼국수도 발굴했고 뭐 많이 발굴했죠. 근데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 기획 잘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여긴 안 가신 것 같더라고요. 전현무 기획에서 딱 좋아할 만한 대전의 노포 근본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곳입니다. 안백년 사장님의 친척이 말이죠. 집중하세요. 조선시대 상궁이었어요. 네?
0: 아 지금? 왕과
1: 사장님,
0: 남자예요?
1: 왕과 살았던 네. 여자죠.
0: 네네네.
1: 왕산이요. 네. 그것도 소락관 상궁 출신이어서 네. 그 레시피를 그대로 물려받아 네.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0: 조선시대 상궁은 또 처음이네요.
1: 그러니까 친척이 어쨌든 조선시대 상궁 출신이고 네. 소락관 상궁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받아서 네.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0: 설마 여기?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설마 맛집 여기? 느낌?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1: 바로 여기입니다.
0: 와, 육개장!

0: 그럼 섭외
1: 안 될 수도 있어요.
0: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전현무 기획에서 나왔습니다. 혹 전현무 기획 아시나요? 들어가서 인사드릴까요?
2: 네, 오세요, 오세요.
0: 아, 저희 그 둘 먹는 거 촬영해도 되나요? 저희가 무계획으로 찾아온 프로그램인데
3: 맛집이라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2: 아 근데 저희는 아유 보시다시피 가기도 좀 하고 주차할 데도 없었고.
0: 네, 더 좀
2: 방송 한번 나가면 손님들이 저희 단골 손님들이 못 드셔가지고
0: 차 없이 네, 오라고 자막을 넣어드릴게요.
4: 주차장 없다고 저희가 아로 주차장 따로 찍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0: 몰라요? 대전. 아 미국에서 왔어요? 이거 먹으려고 미국에서 온 건 조금 과장이 좀 심하시네. 예.
5: 저 예. 수술하고 왔잖아요.
0: 아유 아유.
5: 이거 드시고.
0: 이 식당 소개하려고 너무 맛있다고. 아, 근데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6: 어. 근데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늘 저희도 사람이 없어요.
5: 3시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0: 아 3시에 마감이에요.
4: 와 우리 참. 마감할 때 왔네.
0: 아유, 빨리 먹어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네. 사람이 없는 게 기적이구나.
6: 몇 분이세요?
0: 두 명입니다.
6: 예, 저희는 네. 6개당 한 가지라 두 분 네. 얘기하시면 그냥
4: 그치?
6: 두 분씩 나오거든요.
0: 아, 다른 메뉴는 없고요? 예,
6: 다른 건 없어요.
4: 근데 아까 조선시대 예. 상궁?
6: 예예 예. 수락관 상궁이셨대요 고모 할머니가.
0: 고모 할머니가.
6: 예예. 예.
0: 아, 그때 레시피 예? 그대로예요 그럼 지금.
6: 예예. 예.
0: 좋습니다 그걸로.
6: 예예. 그냥 두 개.
4: 네 감사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삼성동에서 대를 이어서 육개장을 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20년 좀 넘었고요. 어머님은 76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어머님 고모님이 조선시대 순종임금 때 수락관 상궁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궁중 육개장을 끓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개장을 이제 어머님이 어릴 때 눈여겨보셨다가 그걸 점수를 받으신 거예요.

0: 와, 너무 맛있어 보여.
1: 야, 근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저녁 장사를 안 할까?
0: 아니, 식당이 저녁 장사를 어떻게 안 하죠?
1: 그러니까.
2: 아, 난 기대 너무 돼.
0: 빨리 나온다. 되게 심플하다.
3: 저 육개장은 주 재료가 파하고 고기예요. 다른 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0: 근데 파는 원하시는 대로 리필을 계속 해드려요. 국물하고.
1: 고기는?
0: 저희는 고기도 돼요.
1: 고기도 리필이 된다고? 예. 진짜로요?
0: 예, 예.
1: 공짜로요?
0: 아유, 뭐 이거 손님들 오시면 그냥 배불리 드시라고.
1: 와.
0: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거든요.
1: 진짜 손님은 왕이네.
0: 예.
1: 이봐, 네. 이게 리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0: 그래도 푸짐한 게 좋으니까.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드세요.
1: 네.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전유목의 시즌4의 첫 끼입니다.
2: 첫 끼가 순종이 먹던 걸 먹네요.
1: 그렇죠. 왕 같은 한 끼를 여러분도 드시라고. 대신 차는 가져오지 마세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2: 없습니다. 근데 육개장인데 일단 비주얼이 꾸덕해요, 거의.
1: 꾸덕해. 진해.
2: 꾸덕까지 갔어요, 육개장인데. 신기하다. 아, 배고파. 와.
1: 진짜 진정으로 기품 있는 맛이로다. 경박하게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2: 이게 육개장이에요?
1: 그게 육개장이라는 것이다.
2: 내가 아는 육개장이 아닌데?
1: 이게 바로 수라상에 오르는 그 육개장. 아, 이게 레시피가 다르긴 하다.
2: 아예 다른데요?

0: 되게 보기보다 막 맵지 않지?
1: 아, 매운 건 전혀 없고 국물은 제가 본 육개장 중에 가장 걸쭉한데요?
0: 걸쭉한데 또 너무 막 부대끼는 진득한 맛은?
1: 맞아. 파랑 이런 것 때문에 진득해 보이는데 먹으면 또 진득한 맛은 없고 국물 마시고.
0: 파의 식감이 완벽합니다. 너무 허덜덜덜하지도 않고 서걱거리지도 않고 씹을 때마다 풍미가 느껴지는 매우 알맞은 식감이다.
1: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2: 옛날에 수라상에 올라갔던 전통 궁중 육개장은 그 문헌에 보면 파하고 고기만 들어갔대요. 우선은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거는 파를 제일 먼저 우룡동 시장 가서 사와요. 저희는 그날 파를 가서 사거든요. 단으로는 한 30단 사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양지를 쓰고 있어요. 양지가 기름이 많은 반면에 국거리로는 제일 맛있거든요. 고기를 솥에 안 치고 양념을 하고 그래서 고기를 한 6시간 정도 끓어야 돼요. 끓고 나면은 고기를 건져서 기름을 다 제거하고 고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뜯고 있어요. 기름이 없는 게 저희 육개장의 특징이거든요. 육개장 국물은 고기 육수로 육개장 국물을 내요. 그 육수에 들어간 간이 있기 때문에 육개장 간은 고춧가루하고 소금 간 주로 하고 있어요.

0: 근데 서울에도 파게장이 많이 있는데 서울 파게장은 대부분 매워요. 파향도 나지만 고추기름 향 때문에 좀 묻힐 때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파 자체를 느낄 수 있게끔 여기는 고추기름 하나 안 떠 있어요. 깔끔해요. 국물이 깊음이 있어. 그리고 파가 엄청 많아서 맛의 중심을 딱 파가 잡아줘요. 파의 단향도 있고 파에서 나오는 그 고유의 풍미가 와. 다른 육개장이랑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거야. 좋구만.
1: 그리고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기존에 알던 육개장에 있던 고기보다 훨씬 더 좀 질감이 이런 게 덜 질기고
0: 고기를 절대로 찢어서 옛날 장조림 식감 같기도 하고
1: 장조림 같은데 텁텁함은 또 없어요. 아예 다르다.
0: 이게 네가 좀 낯설게 느낀 이유가 이 안에 고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식 육개장에 고사리가 많거든요. 고사리 하나도 없어요.
1: 그냥 고사리 향이 없으니까 제가 육개장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파가 많아서 또. 와, 파국이다, 파국. 이게 파국이지. 그러니까
1: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파식감이. 기존의 파랑은 다르고.
0: 파의 막 매운 향 이런 건 아예 없고요.
1: 그러니까 파의 알싸함이 아예 없는 맛.
2: 아, 여기 사람들 밀려 올만 하다.
1: 파가 아삭하진 않으니까 식감을 맞춰줘요. 깍두기랑.
0: 깍두기 맛있어 보이네. 깍두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깍두기 두 개 얹고.
1: 여기는 파, 고기, 밥, 깍두기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먹으면은 입맛만 좀.
0: 아니, 뚝배기 밑에서 누가 파를 밀어 올리나 봐. 계속 나와.
1: 근데 고기도 진짜 많아.
0: 파 향에 중독이 되는 거야.
1: 아, 뚝배기 넣어주니까 계속 온기가 유지돼가지고. 아, 아니 밑에 부분 완전 뜨겁네.
0: 사장님, 파 좀 리필하겠습니다.
1: 두 명 리필하겠습니다.
0: 파를 내가 안 먹었잖아요. 파를 리필해야 돼요.
3: 리필 좀 드릴까요? 예예예. 예. 네. 기다리세요.
0: 파가 맛있네요. 정말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1: 파 이 정도면 하루에 몇 단 쓰세요?
3: 하루에 그냥 많지는 않아요. 한 30단 정도 써요.
0: 예. 30단이 적은 거예요?
3: 근데 파만 이게 주 재료니까요. 익으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0: 아니 그나마 4시간 장사하는데 파 30단 쓰면 엄청 쓰는 거죠.
3: 아 그런가요?
0: 근데 많이들 리필하시니까.
3: 포장하면은 포장은 또 양을 더 많이.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0: 네네.
3: 파 조금 더 넣어서 드세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0: 그걸 감안하고 있는 거라.
3: 많이 드세요.
0: 네.
1: 아멘.
0: 네.
1: 와. 야, 양 진짜 많다. 예술이다. 파 좋아하면 진짜 와.
0: 파친 놈들은 이거 환장합니다.
1: 아. 파가 그냥 거의 국수 먹는 것 같아요.
0: 깔끔하게.

0: 밥을 이렇게 말아도 파가 너무 많으니까 밥이 안 보여요. 밥, 진짜 파밖에 안 보여.
1: 일주일 동안 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좋네.
0: 파게장 거들 뿐인 것 같은데. 진짜 근본 맛인데 은은하게 그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너무 좋다.
1: 대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파에 살짝 달큰한 맛이 올라오면서 계속 쉼없이 중독성 있게 들어가는 맛. 계속 리필해서 먹어도 물리지가 않을 정도로 깊음 있는 맛인 것 같아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하나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지금 깨어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구분도 안 되죠?
2: 인도함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지금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1: 한번 볼래요?
3: today, K-Story brings you the movie Little Dreamers. It is a fantasy featuring a unique worldview that transcends the boundaries between dreams and reality. As director Lee Kwang-ho's feature film debut, actors Yoo Hee-jae and Kim Se-won took on the title roles, while Ji Soo-yeon, Bang Tae-won, Kim Yeun, and child actor Lee Ha-rang filled out the cast.
1: 사업도 안 풀리지.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맨날 눈치나 보고.
4: 너 진짜 꼬맹이 본 적 있어 없어?
5: 아저씨야말로 진짜로 요소비 봤어요?
6: 방울 소리 들려요?
7: 야, 정신 차려, 이거 꿈이야.
1: 왜 아직도 숲을 못 떠나고 있어요?
3: Let's watch the movie Little Dreamers. The day begins with the ding-dong of a returned item. Konu, who quit being a baseball player, is now running a baseball equipment business. But things are not going well. Business is failing. And he's been staying at a friend's place for months. He's always on the lookout for the next big break to no avail. Until one day,
1: 인연이라서 옷깃이 스친다는 거 알아요?
3: A kid appears out of nowhere and says something strange. She walks away, but he follows after her to a coin laundry.
8: 뭐 하는 거야?
1: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요.
8: 무슨 뭘 몰라? 저기 봐봐, 저거.
3: What? The kid is not visible on camera. She's not visible in the mirror either. Who is this kid?
8: 그 뭐야?
1: 그 사업이요. 사업도 안 풀리지. 빚은 계속 쌓이지. 아픈 캄캄.
3: What's more, Yoo-sup seems to know all about Konu.
1: 그러니 헛것까지 보이는 거지. 지금 깨어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구분도 안 되죠?
3: Whoa, is this a dream or reality? Next, Yoo-sup disappears into the washing machine. And then, he finds himself in a birch forest. Yoo-sup shows Konu a golden bell fruit that has fallen from a tree.
1: 이게 어제 꿨던 꿈이에요.
3: What he sees inside is last night's dream. It's what's known as a precognitive dream, or a dream that tells the future. He sees the broadcast of a baseball game that hasn't actually taken place yet. Konu comes to his senses in the coin laundry.
4: 진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딱 빌려줘.
9: 그래. 보내줄게.
3: He borrows about $700 from a friend and goes all in on game betting.
4: 이거 되잖아? 그럼 86.1배 할까? 어?
10: 아, 돼야 86.1배지.
3: 쳤다! 쳤다! A total win. He finally has the sudden windfall he's always dreamed of.
4: 우선 이건우 펀드를 믿고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최시은 양에게
3: He pays Hee-yeon back many times over for loaning him the money, and then it's his friend Chae-sung's turn.
4: 우리 재성이 밀린 월세 세 달째 이자까지 해서 200. 야, 너 대가 그 방은 다음 주 내로 뺄게.
7: Oh, Chaesung looks quite disappointed. Ultimately, this incident leads to another. Overnight, Kono's wallet with the winning slips inside disappears. Kono suspects Chaesung.
11: 야, 너 어제 봤지? 내가 여기다가 지갑이랑 핸드폰 같이 두는 거, 어? 아, 여기다 핸드폰이 이렇게 뒀잖아!
12: 야, 그럼 잘 좀 챙기지.
7: And the buildup of tension between the friends 뭐? over Sheehan boils over. Connor rushes to the coin laundry in search of Yoseop.
11: 야, 나와봐, 어? 나 금박을 한 번만 더 보면 돼.
7: But she's not someone who can be summoned at will. As he trudges away in disappointment, he happens to see flyers seeking Yoseop. Teenage girl Mina is the one who put them up in her search for Yoseop.
5: 누굴 봤다고요? 어제 그...
12: 너 싸가지.
5: 아...
7: Actually, they had run into one another before.
5: 아, 왜 욕이라고 그래요?
7: 미쳤으면 사과해야지. Were they destined to meet? Not for better, but for worse.
12: 너 진짜 꼬맹이 본 적 있어 없어?
5: 아저씨야 원래 진짜로 요섭이 봤어요? 아씨 왜 하필이면 이 아저씨야?
12: 아 너 싫어.
7: Whatever the case, only the two of them have met Yoseop. They band together to find Yoseop, who can be found only through dreams. She ends up finding a bell.
12: 근데 그 꼬맹이가 없어도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야?
5: 아직도 모르겠어요.
12: 뭘?
5: 저 이미 숲에 와 있잖아요.
7: Following some twists and turns, the dreamers end up back in the forest of dreams. Will they manage to attain their dreams in the real world? A fantasy with a unique whimsy, it is the movie Little Dreamer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conceived the story by exploring dreams, specifically precognitive dreams, or dreams that tell the future through a modern lens.
13: 어떤 꿈이야? 되고 싶은 걸 꿈이라고 어떤 단어를 쓰면 느낌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7: Actor Yoo Hee-jae, who played Konu, explained that he did not get the concept totally on his first read.
13: 사실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고민이 좀 많았는데 어떤 작품인지 너무 좀 제 얄팍한 상상력으로 상상이 안 되고요. 이 꿈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나 미나와 꿈이 뒤섞이는 장면을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고 감독님의 단편을 좀 찾아봤을 때 오입될 수 있게 그런 장면들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7: The woods, a tunnel, a coin laundry are places the characters connect with the dream world. In particular, the forest is a dreamy space where Yoseop can be found.
13: 눈을 뜨면 그 공간, 눈을 감아도 그 공간에서 4일 5일 동안 갇혀있는 곳이에요. 내가 꿈인지 현실인지 그 공간을 갖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7: Actress Ji Soo-yeon played Sheehan. She's a friend who helps Konu out.
14: 친구가 숲밖에 없는 관계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이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인물로 봤고 각자의 그 아픔들이 다 결핍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세 명이
7: Actor Bang Tae-won played Chaesung, who has mixed feelings toward his friend Konu.
15: 동호 친구와 또 친하게 지낸다는 게 초창 시절에 제 자랑이었을 것 같고, 하지만 거기서 분명히 자격지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시은이를 알게 된 것도 어쨌든 건우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우의 남자다움이나 건우가 회로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좀 키워나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7: Mina, a teenage girl adrift, keeping her aunts at a distance, she isolates herself and wanders about in search of Yoseop.
16: Mina의 입장에서 이모는 엄마가 사라지고 불쑥 나타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형성되지 않았는데 기대해야 하는 존재로서 내 옆에 있어버린 눈치를 해야 하는 대상인 걸 알지만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본인의 마음도 해석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3: Dreamers who hang on to their hopes despite reality. It is the movie Little Dreamers. The character case story focuses on in Little Dreamers. Immature and selfish.
17: 거의 5천만 원 들어있다고, 5천만 원.
3: Unemployed and sad, but still arousing sympathy, it is Kono. Experienced stage actor Yoo Hee-jae took on the role. From intimidated to shows of bravado, a mix of prickly and warm attitudes, even bewilderment at bizarre phenomena, he portrays complex emotions masterfully.
13: 씁쓸하지만 행복한 미소. 열심히 웃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3: Experience his colorful acting in this movie. A fantasy that blurs the boundary between dreams and reality. This is the movie Little Dreamers.

0: 상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Suntory has developed scientific tool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and it has provid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y offering high-efficient air circulation systems that can save energy, the firm has suggested customized methods for different types of spaces. We introduce Suntory, which has strived hard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that can produce fresh and clean air. The production site of Suntory is located in Puk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in the field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provider of total energy solutions. The company's products can improve the air quality in different indoor places, including residential spaces, schools, and offices.
1: 저희 샌돌이는 95년 설립 이후 냉난방 공조 분야의 고효율 고기능의 전열 환기 장치 및 냉난방기 공조 설비 등 명품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공기를 통해 미래를 지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단순히 공조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숨쉬는 공간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air circulators which can control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current levels, as well as create a fresh environment. Instead of the simple circulation of air, it has focused on implementing scientific method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re equipped with a filter cleaning system, so it can offer advanced maintenance services.
2: 저희 샌도리의 대표 주력 제품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자동 먼지 제거 공기 순환기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필터에 쌓이는 미세먼지를 브러싱과 역풍 방식으로 스스로 제거하는 자동화 기술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초기 성능의 95% 이상을 상시 유지하며 기존 제품 대비 필터 사용 기간을 2.5배나 연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유지관리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유해 공기를 즉각 배출하는 강제 배용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제품 대비 재현 시간을 40%나 단축시킨 안전 중심의 혁신을 담았습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ir conditioning products. It has recently developed a multifunctional ventilator, which can control the overall environment of bathrooms. And it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among consumers. The firm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Korean market by promoting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cellent product.
2: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전국 수많은 현장에 도입되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clean air,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stages based on the strict standards. Instead of the simple assembling stage, it has introduc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3: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재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최종 성능 검증입니다. 주요 부품은 입고 단계에서부터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립 공정에서는 작업 표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장비는 공기 흐름과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립 공정의 정밀도와 성능 검사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Suntor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fter introducing a Smart Factory, it has reorganized the production lines and automated the process. Also, the overall manufacturing system, including product quality, production cost, and delivery, has been drastically improved.
4: Samsung Smart Factory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한계였던 낮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분산되어 있던 생산 라인을 통합 일자형으로 재구축하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스크류 체결기 도입과 자재 키팅 시스템,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50% 이상 높아졌고 재고 정확도 또한 6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Based on the highly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including Green Product Certification and Eco-Label Certification. As part of an effort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optimal flow of air, as well as improved the driving skills and filters.
5: 저희 샌도리는 미래 환경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열외수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AI를 접목한 스마트 통합 제어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난방과 환기를 하나로 관리하는 4인원 복합 공조기를 개발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0: The company aims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related areas by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By enhancing quality control based on the global standards, it is planning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1: 공기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 공공시장 확대 및 국내에서 신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탄소 중립과 실내 공기질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Sindori has continuously made new attempts to create a healthier environment. And it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world by suggesting innovative air cleaning solutions.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잔나비.
2: 잔나비 친구, 우리 잔나비 친구, 홍현의 친구.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셰프님.
2: 너무 재밌는 피드백 받았어요. 특히 이런 거 우리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진짜 K-푸드 인기가 실감난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2: 너무 좋아요. 오케이, 우리 매번 투데이 넘버 있을 거예요. 오늘의 넘버, 넘버 뭘까요?
1: 23만 5천 원? 5천?
2: 그냥 5천? 뭔가요?
1: 해시태그. 해시태그?
2: 해시태그?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거, 치킨.
1: 오, 뭐 한국 비빔밥, 뭐 김치찌개 이런 거 해시태그에서
2: 불고기,
1: 드시지
2: 불고기 인기가 많네.
1: 네, 그런 거.
2: 네, 많죠.
1: 아닌가? 뭐죠? 뭐죠? 음식?
2: 자, 우리 이렇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1: 절편!

0: 이것도 우리 이런 진짜 한국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이런 방법으로 원래 다르지 않아요. 오, 바삭바삭. 오, 와, 봐주세요. 오, 이거 면란인 거
1: 면란
0: 같아요.
1: 맞아요.
0: 면란 소금빵도 있어요.
1: 맞아요. 와. 인기 진짜 많아요. 와.
0: 그 좀 맛보는 거야.

0: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이렇게 위에 진짜 바삭한 긁은 소금도 있어서 진짜 재밌어요.
1: 제일 기대됐던 두바이 초코. 이거.
2: 바삭바삭한데.
1: 뭔가 소금빵이 원래도 있었지만 한국에 넘어오면서 뭔가 한국의 재해석? 명란마요, 두바이 초코, 갈릭 그냥 이렇게 맛이 많이 나오면서 더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0: 그 저는 K-베이커리에 이거 처음 들어갔을 때
1: 네.
0: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와, 여러 가지 밤 퓨리로 만드는 거, 과일 있는 거, 꽈배기도 있어요, 도넛 있어요, 딴짠짠. 저는 진짜 선택장애.
1: 고르기 힘들긴 해요. 하나만 고르기 진짜 힘들어.
0: 예를 들어 이탈리안 베이커리에 간다면 이런 종류가
1: 없어요?
0: 없어요.
1: 소금빵은 있지 않아요?
0: 그냥 빵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애적인 네. 조합으로 확실히 찾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갈릭 아니면 이런 걸로 재워진 거. 진짜 알록달록 너무 매력적인 것이라서 그리고 다 다양한 식감이 있어서
1: 맞아요.
0: 그것도 재밌어요. 우리 진짜 해외 친구에게 추천하는 것은 클래식 K-디저트 밥빵이죠.
1: 밥빵, 그렇죠. 밥빵. 클래식.
0: 자, 이제 공개.
1: 팥 엄청 많이 들어있나 보다. 전 단팥빵을 잘 안 먹어요. 오, 팥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0: 팥은 빈. 빈이에요.
1: 아, 콩, 콩.
0: 그 빈으로 만드는 잼 같은 느낌이에요. 컴포팅.
1: 컴포트.
0: 진짜 컴포트푸드. 이거 한국의 컴포트푸드. 아. 그냥 입안에 녹아요.
1: 케이크도 먹어봐요.
0: 오, 예.
1: 기대됐어요.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0: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한국인들이 케이크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1: 아.
0: 맞죠? 저는 에?
1: 한국인들은 꼬챙이만 있어도 먹어요. 숟가락으로도 이렇게 퍼먹고 그래요.
0: 우리 외국 친구에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1: 좋아요.
0: 자.
1: 그쵸, 젓가락 대부분 가정집에 다 있으니까 젓가락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요거트다. 요거트.
0: 아, 요거트.
1: 이거 그냥 생크림 아니에요.
0: 어, 맞다.
1: 이거 진짜 후메이드 있어요. 와.
0: 잠깐만요. 너무 맛있었어. 게디저트 진짜 좋아해서 잠깐만요.
1: 이거. So cute.
0: 이제 뭐 봐. 야, 역시
1: 아, 너무 다 유명한 떡들만 해오셨다.
0: 해외에서 떡 진짜 인기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아예 없어요.
1: 아,
0: 여기 처음
1: 충격.
0: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거 떡 맛봤어요. 쫄깃쫄깃 거리는 거, 그 쫀득쫀득 거리는 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입안에 재밌어요.
1: 전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0: 이거부터. 저는 여기 이런 거 맛보고 싶어요.
1: 이거. 그거나 요즘 유행하는 호박 카스테라 인절미.
0: 아, 진짜 카스텔라 가루로 이렇게 묻힌 거.
1: 마지막은 뭐죠? 이건 되게 부쩡코 같이 생겼다.
0: 이거 크림이에요?
1: 맞아요.
3: 근데 이제 이런 거.
0: 자, 하나 또.
3: 다음 티라미수
0: 찹쌀떡. 티라미수?
1: 원장님, 그냥 커피가 아니야.
0: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맛이었어요. 티라미수.
1: 배불러.
0: 조금 더. 오늘은 이거 달콤한 거 계속 먹는 거 같다.
1: 와.
0: 전통시장 떡집 방문한다면 딱 한 번에 따볼 수 있어요. 진짜 한국 문화를 자체를 이렇게 먹는 느낌이에요.
1: 그쵸.
0: 진짜 여기 안에 진짜 한국 문화 압축되어 있어요.
1: 그리고 떡이 뭐 디저트로도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통편, 또 돌잔치 때 돌잔치 떡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날에 기념할 때 떡을 먹거나 합니다.
0: 그런 것도 있어. 수능 날.
1: 아, 맞아요. 붙으라고. 네. 찻쌀같이 붙으라고 막.
0: 그런 이미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에너지 채워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좋습니다.
1: 아.
0: 이거는 쌀으로 만드는 음료예요. 그래서 쌀 진짜 오래 끓여서 그런 쌀에 있는 그 탄수화물 단맛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빠져서 그 다음에 너무 맛있는 맞아요. 거예요.
1: 깔끔.
0: 시원하고.
1: 깔끔 시원.
0: 얼른 잠깐만. 우리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 어, 뭘 안 끝났어요? 아!
0: 밥이식 순간이에요. 예.
1: 아, 또 김치 가져오신 거 아니죠?
0: No, no.
1: 뭐 이런 우징어 젓갈 그런 거 가져오신 거 아니죠?
0: No, 오늘 진짜 확실하게 네. 맛있는 거예요.
1: 그렇죠, 디저트가 뭐? 맛없기 쉽지가 않아요. 뭐지? 안 봐야겠다, 이번에.
0: 보지 마세요.
1: 네.
0: 짜자잔! 짜자잔!
1: 응? 약밥? 약밥?
0: 약밥! 약과.
1: 약과!
0: 저는 항상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과일도 있어요. 씨앗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맛있어요. 한국의 에너지 바리에요. 그거 이거?
1: 이게 뭐예요?
0: 에스프레소! 너무 쌉싸래요?
1: 너무 써요. 근데 뭔가 저의 목표, 이거를 마시면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즐기고 싶어요.
0: 진짜 써요?
1: 네.
0: 플러스 진짜 달아요.
1: 아.
0: 만나면 촥! 좋아. 자,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1: 좋아요. 따라해볼게요.
0: 자. 오, 이것도 촌득촌득. 촌득촌득 이거 다
1: 귀여우셔.
0: 자 이렇게.
1: 네, 따라해볼게요.
0: 찍고 먹는 거.
1: 커피 찍어요?
0: 그럼요. 우리 비스켓 우리 이렇게 커피에 찍어 먹는 거야.
1: 그냥 커피 적신 약과 맛. 아 근데 맛있는데?
0: 맛있죠?
1: 아 약밥 조금 두려워요.
3: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어요?
1: 유치원 때?
0: 유치원?
1: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와 되게 단 밥이다. 밥이 왜 달지?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이거 재윤님이 유치원니까 썼을 때 제가 아마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밥 되게 좋아하긴 해요.
1: 커피 타임! 향이 너무 좋다.
0: 아, 쓰다!
1: 저도
0: 맛있어요. 너무 진짜 좋은 쓴 맛이에요. 바로!
1: 아, 가라.
0: 바로 먹으세요, 먹으세요. 예.
1: 어른 되기 멀었다.
0: 조합이 완벽하지 않아요?
1: 네.
0: 거짓말이에요?
1: 오늘 파브리 셰프님이 준비해주신 파브리식 조합은 제가 그냥 커피를 써서 잘 못 먹었을 뿐 너무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조합이잖아요. 맛 그리고 비주얼까지 모두 사로잡은 K-디저트. 꼭 한국 오시면 K-디저트 드셔보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2: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3: beautiful juicy part.
1: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3: Oh yes.
2: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4: 술라고.
2: 소주예요?
4: 네.
2: 오.
1: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2: Hello,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5: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6: 그렇죠.
5: 네.
6: 여기는 제사
5: 지낼
6: 때요.
5: 아, 제사.
6: 예쁘게 문어가 올렸다는
5: 거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네, 올라가는 거예요.
6: 안동에는 이제 예식적이요, 결혼식.
5: 결혼식에도.
6: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5: 아, 그거 안 돼요? 와.
6: 오,
5: 감사합니다.
1: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6: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시식해 보세요.
5: 아, 진짜로?
6: 일단 모녀 머리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5: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6: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5: 살짝, 이렇게.
2: 버터. 버터예요. 응, 진짜 녹아요.
6: 하나 드릴게요.
2: 아, 진짜로?
6: 네. 맛있게 드세요.
5: 감사합니다.
2: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7: 단단하고 네, 네. 여기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5: 네,
7: 피대 피.
5: 예, 예, 피.
7: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5: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7: 고등마다 네. 어울릴 만한 종류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5: 소주?
7: 안동 소주.
5: 와, 이거랑 같이.
7: 같이 구워서.
5: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금 하죠.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7: 맹계 마을이라고.
5: 맹계 마을. 맹계
7: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운영할 수 있고.
5: 그것도?
7: 시음도 할 수 있고.
5: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조금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예,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와,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2: 이거 딱이죠? 예. 이거 커요. 뚱뚱해요.
4: 이렇게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2: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아, 다리살.
4: 그러면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1: So now I asked the 사장님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닭갈비. 네.
2: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5: 어? 이 냄새 어디에서?
2: 사장님 실례합니다.
5: 어, 안녕하세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어, 혹시 이거 참기름 짜는 거예요?
1: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2: 아까 그 안동의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6: 뿌리면 더 맛있죠.
2: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 네. 네,
2: 감사합니다.
1: 아. I think I shop too much, but it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mauer. Let's go.
2: 실례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8: 네. 어, 무거워서.
2: 네, 무거워요. 진짜? 여기까지?
8: 네. 오, 이렇게 무거워.
2: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어,
9: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2: 무슨 소주 하는?
9: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2: 밀로?
9: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9: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2: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9: 아니요, 술 나오고.
2: 어, 소주예요?
9: 네.
2: 오.
9: 한번 맛보실래요?
1: This is unbelievable moment.
9: 괜찮아요?
2: 깔끔해요.
9: 네.
2: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9: 어,
2: 네.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9: 향이 나죠. 밀의 향기.
2: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어,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어,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9: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2: 가봅시다.
9: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2: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9: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2: 어, 40도. 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9: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2: 오.
9: 그래서 이제

0: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1: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에이, 이거 아,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오. 소주 소믈리에인 네.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0: 네, 다르죠.
1: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먼저. 아, 이번에 이거 정수, 입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0: 네. 네, 두드러워지고. 오.
1: 와, 이거. 어야, 이거. 아,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네. 와.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0: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1: 자!
0: 오, 오케이.
1: 어, 왜요?
0: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1: 메밀 바퀴이에요.
0: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1: 어, 그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0: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1: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세요.
0: 세요.
1: 어?
0: 60도.
1: 근데 뭔가 상큼해요.
0: 네, 맞아요.
1: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0: 아, 네.
1: 어, 너무 좋아요.
0: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1: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맛있는.
0: 이거 뭐예요?
1: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0: 오,
1: 안동. 예, 안동하면 이거 무조건 간 고등어죠.
0: 자, 와, 엄청 크고 좋은데.
1: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0: 아, 맞아요.
1: 에,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0: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1: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0: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1: 에,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0: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1: 예스! 네,
0: 가시죠. 네.
2: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이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이스탄.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This is not just for sweetness, it's also for shininess. And then hint a touch of sugar. Then of course pepper. Let's mix nicely, and then we have to let it sit for like 10-15 minutes. Good. Very, very good. Okay, let's let it sit there for 10-15 minutes. So let's go like this. A little bit bigger chunks. Okay, onion done. Now, yambechu is cabbage. This and this, and then let's chop it in chunks. And now is the turn of the pa, the spring onions. So I will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in chunks. Done. Now, cheongyang pepper. And now, the end, catnip. In very large chunks. Done. Oh yes, here we go. This is done. This is done. Let's start the cooking. So let's pu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And then, ready? Just hear this, listen.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알겠습니다. 일단 혼자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뭐가 간지한 거야?
0: 닭.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1: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1: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1: 와, 매운맛들을 두루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오,
1: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흡수됐어요.
1: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1: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1: 그냥 이렇게
0: 찍어 먹는 거.
1: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0: 오늘은 하나도 없어.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이.
1: 이거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1: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1: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1: 있죠. 네,
0: 있어서 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 잘 나와요.
1: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진짜?
1: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이에요.
0: I'm happy.
1: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네,
1: 저도 한번 쌈
0: 고기, 야채 이렇게 하면
1: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네, 쌈장.
1: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sam means wrapping because sada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 a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1: Wow. Thank you so much.
0: Yeah.
1: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드로 이거 잘 이거 치맥 그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1: 좋아 좋아.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3: imaginat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 투자 또 공동 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헤드폰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너드 커넥션입니다. 네, 저희가 2년 만에 이제 아임 라이브에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임 라이브는 사실 저희가 출연하기 전에도 저는 이제 아임 라이브를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플랫폼이 있다고? 정말 나가고 싶은 걸? 구라가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너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에 발을 디딘 순간 너무너무도 이렇게 멋진 공간에 여러분과 둘러앉아서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참 좋았습니다. 근데 또 나오게 될 줄이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너드 커넥션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파도의 고점이라는 앨범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 생각이에요. 네. 물론 저희의 기라성 같은 다른 곡들도 많이 있지만 네,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한번 한여름에 서핑을 한번 다녀가 보시죠. 좋으십니까? 네. 그러면 또 좋은 시간, 오붓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계속해 볼게요.

네. 어떻게 좀 들으시면 하세요, 여러분? 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헤드셋으로 들으니까 좀 괜찮으신가요? 네. 약간 여기는요 올 때마다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뒤에도 계시고. 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저희 이제 마지막 곡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네. I'm Live의 단 한 가지 단점이자 아쉬운 점, 짧다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막 한 시간 하고 가신 거 아니겠죠? 설마? 네.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이잖아요, 그죠? 네. 저희 이제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막 최애 곡들 얘기를 하시고 막 너드 커넥션 얘기를 막 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저희도 네, 다 들려드리고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아쉬우신 분들은 너드 커넥션 진짜 공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도 그렇고 네, 투어는 이미 진행 중이지만 어딘가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연으로 여기서 저희를 처음 보신 분들이든 아니면은 저희랑 계속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든 네, 행복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고 그리고 파도의 고점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연주하고 저희끼리 너드 커넥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들으시면서 네, 다들 인생에서 한 번쯤 네, 행복한 행복 고점 한 번씩 가져가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면서 공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드 커넥션이었고 저희 마지막 곡 달에게 물어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Live 사랑합니다. 그리고 I'm Live 방청객 여러분, 현장에서 보시고 계신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여러분, 다들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마임 라이브 덕분에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새 앨범 나오면, 아니 앨범 안 나와도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오겠습니다. 마임 라이브 오늘 감사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I'm Live 그리고 너드 커넥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너드 커넥션과 함께했습니다. I'm Live. 소리 질라.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안녕하십니까. 국악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우리 전통 성악곡 중에 정가가 있습니다. 이 정가는 시를 노래하는 아주 멋스러운 음악이고 맑고 청아한 소리가 매력적입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는 이 매력적인 정가 창법으로 현대인의 마음과 일상을 노래하는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구이임인데요. 구이임은 장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을 추구하고 있고요. 새로운 소재와 감각으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무대로 우리 음악의 또 다른 멋을 보여줄 구이임의 무대 지금 만나보시죠.

0: 구이임의 나비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세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이임입니다. 저는 구이임에서 정가 보컬을 맡고 있는 가게 구민지입니다.
3: 저는 구이임에서 일을 맡고 있고 건반과 서브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네. 저는 임을 맡고 있고요. 가야금을 연주하는 임정환입니다.
0: 네. 오, 아 그러니까 구이임이라는 팀 이름이 세 분의 성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든 거였군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여기 저까지 들어가면 구이임 한 되는 거네요.
3: 네.
0: 팀 이름을 뭔가 막 우리의 음악성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보통 정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성으로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2: 그렇게 어떠한 단어로 팀명을 지었을 때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에 저희의 음악적 색깔이 갇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폭넓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냥 저희의 이름을 가지고 팀명을 지었습니다.
0: 아 그런 거예요?
2: 네.
0: 아 죄송하죠. 저는 약간 그 안주 같아가지고 예.
3: 네이버에 치면 예. 생선구이만 나옵니다.
0: 아 진짜요? 그러니까요. 이거 볶음임? 이건 구이임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3: 저희가 그걸 이길 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이임 치면 저희가 나올 때까지.
0: 아 정말로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2: 네. 네.
0: 뭐 어쨌든 그렇게 국한되는 건 싫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네. 그래도 구이임이 추구하는 어떤 음악의 방향은 있을 것 같은데
2: 네.
0: 뭘 추구하십니까?
2: 일단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이 가장 목표이고요. 보통 음악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다 보면 꼭 하고 싶은 음악만 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보컬이 있는 밴드 구성 경우에는 보컬의 위주로 음악이 흘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세 명의 연주자가 동등한 위치에 해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좀 간이 길어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 말고 이 두 친구한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특징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창작 정가 하면은 보통 되게 예쁘고 여린 이미지의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희도 그렇게 서정적이고 예쁜 곡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되게 그로테스크적이거나 아니면 좀 광활하거나 몽환적인 독특한 분위기의 곡들도 시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느낌의 곡들을 연주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올 봄에 첫 음반을 발표하셨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이 음악을 다 함께 만드셨어요. 다 네. 음악 작업에 네. 참여를 하셨고 작사 작곡도 다 직접 하고 계시고 음악 작업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3: 이제 저희 셋 중에서 한 명이 영감을 받으면 이미지를 저희에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0: 네.
3: 그러면 이미지를 제시를 해주면 한 명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음악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각자가 거기에 맞는 음악에 대한 자기의 연주를 각자가 작곡을 하고 그렇게 되면 민지 씨와 제가 거기에 어울리게 작사를 좀 합니다.
0: 네.
3: 작사를 하고 그럼 저희 셋이서 함께 연습을 하면서 편곡을 하기도 하고 곡을 다듬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곡을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구임의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실제로 완성된 형태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곡을 발전시키는 거군요.
2: 네, 계속 끊임없이 만나서 놀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수정을 합니다.
0: 주로 누구랑 누구랑 싸우나요?
2: 이 둘이요.
0: 아, 진짜요?
3: 네네네.
0: 어떤 의견이 충돌나나요?
3: 아, 거기 이건 별로다. 아니다, 이건 거기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0: 굉장히 네. 원론적이네요.
3: 네네네.
0: 아, 사소한 부분에서 여기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3: 구리다.
0: 그냥 아예 그냥 이 곡은 별로다.
3: 구리다.
0: 네.
3: 촌스럽다.
4: 맞아요.
3: 네.
0: 두 분 다 T.
3: 네.
2: 저희 셋 다 T입니다.
0: T. 우리 상처들은 안 받으시겠네요.
2: 네네. 네. MBTI가 똑같아요.
0: 셋 다.
3: 셋 다 똑같아요.
0: 축하합니다.
3: 네.
0: 아 그 지난해 독특한 공연을 선보이셨는데 뭐 네. 공연 중에 무대에 뭐 변기나 쿠션이나 강아지 인형을 놓기도 하고
2: 네.
0: 누워서 노래를 하셨다고.
2: 아, 네 맞아요. 누워서 노래했던 곡은 저희 정규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꿈속의 아우성이라는 곡이었어요.
0: 네.
2: 그 곡은 말 그대로 이제 꿈속에서 아우성 치는 것을 표현한 곡이어서 그냥 아예 좀 직설적으로 누워서 꿈꾸는 것처럼 노래를 했었고요. 그 첫 프로에서 좀 저희가 독특한 소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첫 신이 저희 세 각자의 집에서 오롯이 혼자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에다 직접 변기를 설치를 하고 노래를 했는데요. 변기통에 머리를 박고 여창 가곡 이수대여 버드른을 불렀었습니다.
0: 그래서 변기에다 머리를 박으면 네. 안전합니까?
2: 아니요.
0: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2: 그게 안전한 건 아니고 제가 집에서 방보다도 화장실에 있을 때 좀 안락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내 안전한 공간이다 라고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여창 가곡의 가사 내용이 짜내느니 나의 시름 이런 내용인데 이제 변기에다 화장실에다 대고 저의 시름을 털어놓는 거죠. 그런 것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0: 와, 말만 들어도 엄청나게 독특한데요.
2: 네.
0: 네. 자, 이분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무대에서 들려주실 곡의 제목은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제목만 보면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2: 네. 아주 일반 저희 곡 중에서 일반적인 네. 곡입니다.
0: 가장 일반적입니다.
2: 네, 가장 네. 일반적인 곡입니다.
0: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좀 서정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2: 네, 딱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0: 그럼 이 곡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2: 이 곡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정규 앨범 곡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악이라서 불렀을 때 관객분

0: 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던 곡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담은 곡이기도 해요. 이제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가서 이제 편안하게 허물 없이 살고 싶다라고 노래하는 내용의 곡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적이고 예쁘다라고 주장하시는 이번 곡 네,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이임의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함께 감상하시죠.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0: I am going to meet an old friend. I met him when I was 17, and we were in the same class.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We've seen the results of the choices we made, as clear as day. Now we'll talk about what modern physics has discovered about time and human choices.
1: 내가 사실 너 생각을 많이 했거든. 왜냐면 내가
2: 아니, 나도 되게 만나고 싶었어.
1: 내가 어떤 이제 신문에 기고문을 쓰고 있거든. 근데 기고문의 내용이 그 내 삶을 바꾼 선택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사실은 시간과 선택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 그리고 이제 내가 했던 선택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때 너가 나의 선택에 어떤 많은 영향도 끼쳤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기고문 쓸 때 나의 삶을 바꾼 선택들 얘기를 하고 물리학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시간의 흐름과 연결시키려고 생각을 구상 중인데 그걸 너한테 한번 설명하면서 너한테 그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2: 우리 이 선택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
1: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할 거 주제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거든.
2: 양자역학. 요즘에 그래. 핫하잖아.
1: 그러니까.
2: TV나 이런 책을 봤을 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게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
1: 그치.
2: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고전과학 그러면 뉴턴, 뭐 상대성이 그러면 뭐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은 뭐 대표적인 인물이 없어?
1: 양자역학은 아직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하고 연결돼 사실은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사실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 사실은. 양자역학 너무 이상해서 한 사람의 머리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야.
1: 아.
0: 여러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나는 이 부분을 이해했고 나는 이 부분을 이해했고 그게 뭉쳐서 양자역학이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면 플랑크 관상이 있었고 빛이 양자가 돼 있다. 그 다음에 고흐가 원자가 그렇게 뛰엄뛰엄 궤도를 돌고 있다. 근데 그거 이해를 못하고 슈뢰인거가 슈뢰인거 방정식 만들고 하이젠버그가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원리 얘기하고 드브로이가 파동 입자 이중성 얘기하고 기타 등등.
1: 아, 그게 다 합쳐져가지고.
0: 다 합쳐져가지고, 한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 없는.
1: 아, 그, 아.
0: 거야.
1: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왜 양자역학 도대체 뭐야?
0: 그리고 양자역학 되게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시 세계.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사실은.
1: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런 뭐 배웠던 이런 과학 기초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세계에서는
0: 다 적용이 안 돼.
1: 안 된다. 얼마나 작은 세계를 말하는 거야?
0: 얼마나 작은 세계냐면
2: How tiny is an atom? For the sake of the argument, let's assume a grain of rice is about 5 millimeters long. A grain of sand on the beach is 0.5 millimeters in length. That's 10 times smaller than a grain of rice. Fine dust is 10 micrometers in diameter. That's 50 times smaller than a grain of sand. Ultra-fine dust is 5 times smaller than fine dust. The smallpox virus that we have eradicated is 300 nanometers wide. That is about 7 times smaller than ultra-fine dust. The coronavirus that affected 775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is 3 times smaller than a smallpox virus. The coronavirus is equivalent in width to 50 human DNA strands lined up from end to end. One hydrogen atom is approximately 50 picometers in length. A strand of DNA would be equivalent to the length of 40 hydrogen atoms put in a line. So a nanoscale would be a single grain of rice shrunk 100,000 times. This is where the quantum effect enters the picture.
0: 근데 여기가 너무 이상해. 왜냐하면 거기서 전자가 돌고 있잖아, 원자 핵 주변을. 근데 전자의 행동이 되게 이상한데 가장 이상한 게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잴 수 없어.
1: 동시에 잴 수 없다?
0: 불확정적이야. 이게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위치를 알면 그거의 운동량을 알 수 없고 운동량을 알면 그 위치를 알 수 없어.
1: 그럼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위치라 그러면 뭐 다 이해가 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위치잖아.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위치고. 뭐 운동량이라는 거는 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뭐 방향을 말하는 거야? 뭐야? 운동량이라는 거는 거기서 뭐야?
0: 그러니까 운동량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야.
1: 아.
0: 질량 보통 상수니까 속도라고 보면 돼.
1: 아. 어떤 물질로 가는 속도 이런. 그래서 그걸 동시에 알 수 없다.
0: 동시에 없다.
1: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아,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기가 저기 있고 이리로 날아가잖아.
0: 그렇지.
1: 알 수가 있잖아.
0: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렇지? 왜? 그렇죠? 위치하고 속도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식인데 그거는 상식인 것 같은데.
0: 양자역학 그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이상하지?
1: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니고
0: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1: 아, 너무 어려운데?
0: 어.
1: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맞다는 얘기잖아.
0: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
2: In quantum mechanics, light exhibits wave-particle duality between photons and an electromagnetic wave. When light behaves like a particle, it exists as a photon. To see an object, we need light, which in this case are photons. When a photon collides with a particle, it changes the state of the particle.

0: Here, we'll show you photos of a moving car. If you use a fast shutter speed when taking a picture, you can capture an image of the car, but won't be able to tell its speed. If you use a slow shutter speed, you can sense how fast the car is going, but you can't tell if it's a car. In quantum mechanics, measuring physical quantities like we have just tried comes with limitations that affect other physical quantities. Just measuring the position of a car will not give us a clear picture of its motion. But when we measure the car's motion, we cannot discern its position. This is called the Heisenberg uncertainty principle.
1: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 물체끼리 상호작용.
2: 상호작용.
1: 이거는 다 측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 자동차 얘기를 들어볼게. 자동차는 사실 양자역학적이고 작은 물체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자동차를 위치를 측정할 때마다 한 번은 여기 있고 한 번 여기 있고 한 번 여기 있고 막 그런 거야. 전자가 원자핵을 주변 돌다가 내가 보는 순간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되거든.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지. 예측 불가능하다.
2: 어렵네.
1: 어렵지.
2: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
1: 달라질 수 있어. 미시 세계는 특히. 거시 세계는 거의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아주 작은 레벨로 가면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2: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1: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사실은 이걸 설명할 때는 중첩이란 개념이 필요해. 중첩.
2: 중첩.
1: 어떤 위치를 잴 때 여러 다른 위치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어떤 물체가 A라는 위치에 있을 상태, B라는 위치에 있을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2: 동시에.
1: A 더하기 B야. 아. 보통 우리 탐정 영화 보면 가장 중요한 탐정 영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장소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 범인이다. 뭐 이러잖아.
2: 알리바이가 있냐
1: 없냐 이렇게 되게 심하잖아.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바로 중첩이야. 예를 들면 그래서 한 물체가 A에 있을 수도 있고 B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있거든. 그래서 측정을 했을 때 위치를 알아보자. A에 있을 확률도 있고 B에 있을 확률도 있는 거야.
2: 확률의 차이는 있어?
1: 차이가 있을 수 있지.
2: 차이가 있을 수
1: 있어. A에 있을 확률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2: 열려있다.
1: 그래서 아까 전자가 원자의 주변을 돈다고 했잖아. 사실 돈다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퍼져가지고 출렁거리고 있다고 봐야 돼.
0: The electrons circling a nucleus are not stationary. Electrons are scattered in a probability cloud throughout space and exist everywhere and nowhere. In a probability cloud, an electron's position is not random. What would it be like if we existed in a state of probability in daily life?

0: 가전 저희가 근데 진짜 많이 오긴 했는데.
1: 진짜 많이 왔고 진짜 네. 많이 발굴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쉬우신 거예요. 왜 여기 안 갔어?
0: 그러니까 저희가 빵집 말고 유명한 것도 많다라는 걸 이미 좀 발굴을 했는데.
1: 칼국수도 발굴했고 뭐 많이 발굴했죠. 근데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 기획 잘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여기도 안 가신 것 같더라고요. 전현무 기획에서 딱 좋아할 만한 대전의 노포 근본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곳입니다. 반백년 사장님의 친척이 말이죠. 집중하세요. 조선시대 상궁이었어요. 네?
0: 아 지금 왕과
1: 사장님 왕과 살았던 네. 여자죠.
0: 네네네.
1: 왕산이요. 네. 그것도 소락관 상궁 출신이어서 네. 그 레시피를 그대로 물려받아 네.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0: 조선시대 상궁은 또 처음이네요.
1: 그러니까 친척이 어쨌든 조선시대 상궁 출신이고 네. 소락관 상궁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받아서 네.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0: 설마 여기?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1: 바로 여기입니다.
0: 와, 육개장!

0: 그래도 섭외 안 될 수도 있어요.
1: 안녕하세요.
2: 그러니까 전현무 기획에서 왔습니다.
1: 혹 전현무 기획 아시나요? 들어가서 인사드릴까요?
3: 네, 오세요. 아,
2: 저희 그 둘 먹는 거 촬영해도 되나요?
1: 저희가 무계획으로 찾아온 식 프로그램인데
2: 맛집이라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3: 아 근데 저희는 아유 보시다시피 가기도 좀 하고 주차할 데도 없어갖고.
2: 네, 더 좀
3: 방송 한번 나가면 손님들이 저희 단골 손님들이 못 드셔갖고.
2: 차 없이 네, 오라고 자막을 넣어드릴.
1: 주차장 없다고 저희가 아로 주차장 따로 찍을게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유 요요 이거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2: 몰라요? 대전. 아 미국에서 왔어요?
4: 이거 먹으려고 미국에서.
2: 이거 먹으려고 미국에서 온 건 조금 과장이 좀 심하시네. 예.
4: 저 예. 수술하고 왔잖아요.
2: 아유 아유.
4: 이거 드시고.
2: 이 식당 소개하려고 너무 맛있다고. 아, 근데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5: 어. 근데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늘 저희도 사람이
4: 없 3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1: 아 3시에 마감이에요.
2: 3시에 마감을.
1: 와 우리 샵. 마감할 때 왔네.
2: 아유, 야, 빨리 먹어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네. 사람이 없는 게 기적이구나.
6: 몇 분이세요?
2: 두 명입니다.
6: 예, 저희는 네. 6기당 한 가지라 두 분 네. 얘기하시면 그냥 그치? 두 분씩 나오거든요.
2: 아, 다른 메뉴는 없고요? 네,
6: 다른 건 없어요.
1: 어, 근데 아까 조선시대 예. 상궁?
6: 예예 예. 수락가는 상궁이셨대요 고모 할머니가
2: 고모 할머니가
6: 예예 예.
2: 아. 그때 레시피 그대로예요 그럼 지금
6: 예예 예.
2: 좋습니다 그걸로
6: 예, 예. 대장 두 개
1: 네 감사합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삼성동에서 대를 이어서 육개장을 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20년 좀 넘었고요 어머님은 76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부모님 고모님이 조선시대 순종임금 때 수락관 상궁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궁중 육개장을 끓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개장을 이제 어머님이 어릴 때 눈여겨보셨다가 그걸 전시를 받으신 거예요.

0: 와, 너무 맛있어 보여.
1: 야, 근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저녁 장사를 안 할까?
0: 아니, 식당이 저녁 장사를 어떻게 안 하죠?
1: 그러니까.
2: 아, 난 기대 너무 돼.
0: 빨리 나온다. 되게 심플하다.
3: 저 육개장은 주 재료가 파하고 고기예요. 다른 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0: 근데 파는 원하시는 대로 리필을 계속 해드려요. 국물하고.
1: 고기는요?
0: 저희는 고기도 돼요.
1: 고기도 리필도 되고? 예. 진짜로요?
0: 예, 예.
1: 공짜로요?
0: 아유 뭐 이거 손님들 오시면 그냥 배불리 드시라고. 와.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거든요.
1: 진짜 손님은 왕이네.
0: 예.
1: 이봐, 네. 이 리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0: 그래도 푸짐한 게 좋으니까.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드세요.
1: 네.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전유무게 시즌4의 첫 끼입니다.
2: 첫 끼가 순종이 먹던 걸 먹네요.
1: 그렇죠. 왕 같은 한 끼를 여러분도 드시라고. 대신 차는 가져오지 마세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2: 아, 없습니다. 근데 육개장인데 일단 비주얼이 꾸덕해요, 거의.
1: 꾸덕해. 진해.
2: 어, 꾸덕까지 갔어요, 육개장인데. 신기하다. 아, 배고파.
1: 와. 진짜 진정으로 기품 있는 맛이로다. 경박하게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2: 이게 육개장이에요?
1: 그게 육개장이라는 것이다.
2: 내가 아는 육개장이 아닌데?
1: 이게 바로 수라상에 오르는 그 육개장. 아, 이게 레시피가 다르긴 하다.
2: 아예 다른데요?

0: 되게 보기보다 막 맵지 않지?
1: 아, 매운 건 전혀 없고 국물은 제가 본 육개장 중에 가장 걸쭉한데요?
0: 걸쭉한데 또 너무 막 부대끼는 진득한 맛은?
1: 맞아. 파랑 이런 것 때문에 진득해 보이는데 먹으면 또 진득한 맛은 없고 국물을 마시고.
0: 파의 식감이 완벽합니다. 너무 허덜덜덜하지도 않고 서걱거리지도 않고 씹을 때마다 풍미가 느껴지는 매우 알맞은 식감이다.
1: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2: 옛날에 수라상에 올라갔던 전통 궁중 육개장은 그 문헌에 보면 파하고 고기만 들어갔대요. 우선은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거는 파를 제일 먼저 우룡동 시장 가서 사와요. 저희는 그날 파를 가서 사거든요. 단으로는 한 30단 사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양지를 쓰고 있어요. 양지가 기름이 많은 반면에 국거리로는 제일 맛있거든요. 고기를 솥에 안 치고 양념을 하고 그래서 고기를 한 6시간 정도 끓어야 돼요. 그래서 끓고 나면은 고기를 건져서 기름을 다 제거하고 고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뜯고 있어요. 기름이 없는 게 저희 육개장의 특징이거든요. 육개장 국물은 고기 육수로 육개장 국물을 내요. 그 육수에 들어간 간이 있기 때문에 육개장 간은 고춧가루하고 소금 간 주로 하고 있어요.

0: 근데 서울에도 파게장이 많이 있는데 서울 파게장은 대부분 매워요. 파향도 나지만 고추기름 향 때문에 좀 묻힐 때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파 자체를 느낄 수 있게끔 여기는 고추기름 하나 안 떠 있어요. 깔끔해요. 국물이 기품이 있어. 그리고 파가 엄청 많아서 맛의 중심을 딱 파가 잡아줘요. 파의 단향도 있고 파에서 나오는 그 고유의 풍미가 와. 다른 육개장이랑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거야. 좋구만.
1: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기존에 알던 육개장에 있던 고기보다 훨씬 더 좀 질감이 이런 게 덜 질기고
0: 고기를 절대로 찢어서 옛날 장조림 식감 같기도 하고
1: 장조림 같은데 텁텁함은 또 없어요. 아예 다르다.
0: 이게 네가 좀 낯설게 느낀 이유가 이 안에 고사리가 없어요. 서울식 육개장은 고사리가 많거든요. 고사리 하나도 없어요.
1: 그냥 고사리 향이 없으니까 제가 육개장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파가 많아서 또. 와, 파국이다, 파국. 이게 파국이지. 그러니까
1: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파식감이. 기존의 파랑은 다르고.
0: 파의 막 매운 향 이런 건 아예 없고요.
1: 그러니까 파의 알싸함이 아예 없는 맛.
2: 와, 여기 사람들 밀려올만 하다.
1: 파가 아삭하진 않으니까 식감을 맞춰줘요. 깍두기.
0: 깍두기 맛있어 보네. 아, 깍두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깍두기 두 개 얹고
1: 여기는 파, 고기, 밥, 깍두기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먹으면은 입맛만 좀.
0: 아니 뚝배기 밑에서 누가 파를 밀어 올리나 봐. 계속 나와.
1: 근데 고기도 진짜 많아.
0: 파 향이 중독이 되는 거야.
1: 아, 뚝배기 해주니까 계속 온기가 유지돼가지고 아이 밑에 부분 완전 뜨겁네.
0: 사장님 파 좀 리필하겠습니다.
1: 두 명 리필하겠습니다.
0: 파를 내가 안 먹었잖아요. 파를 리필해야 돼.
3: 리필 좀 드릴까요? 예예. 예. 예. 네. 기다리세요.
0: 파가 맛있네요. 정말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1: 파 이 정도면 하루에 몇 단 쓰세요?
3: 하루에 그냥 많지는 않아요. 한 30단 정도 써요.
0: 예. 30단이 적은 거예요?
3: 근데 파만 이게 주재료니까요. 익으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0: 아니 그나마 4시간 장사하는데 파 30단 쓰면 엄청 쓰는 거죠.
3: 아 그런가요?
0: 근데 많이들 리필하시니까.
3: 포장하면은 포장은 또 양을 더 많이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0: 네네.
3: 파 조금 더 넣어서 드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있는 거라.
3: 많이 드세요.
0: 네.
1: 아멘.
0: 네.
1: 와. 야, 와. 양 진짜 많다. 예술이다. 파 좋아하면 진짜 와,
0: 이거 파친 놈들은 이거 환장합니다.
1: 아. 파가 그냥 거의 국수 먹는 것 같아요.
0: 깔끔하게

0: 밥을 이렇게 말아도 파가 너무 많으니까 밥이 안 보여요. 밥 진짜 파밖에 안 보여.
1: 일주일 동안 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좋네.
0: 파게장 거들 뿐인 것 같은데. 진짜 근본 맛인데 은은하게 그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너무 좋다.
1: 대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파에 살짝 달큰한 맛이 올라오면서 계속 쉼없이 중독성 있게 들어가는 맛. 계속 리필해서 먹어도 물리지가 않을 정도로 깊음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아.

0: 무조건 1등이에요.
1: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귀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2: 전쟁터가 됐어요.
0: 오! 오픈 찬스.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future. He seized a broadcast of a baseball game that hasn't actually taken place yet. Konu comes to his senses in the coin laundry.
1: 진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딱 보여줘.
2: 그래. 보내줄게.
0: He borrows about $700 from a friend and goes all in on game betting.
1: 이거 되잖아? 그럼 86.1배라니까? 응?
3: 아, 돼야 86.1배지.
0: 쳤다! A total win. He finally has the sudden windfall he's always dreamed of.
4: 우선 이건우 펀드를 믿고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최시은 양에게
0: He pays Hyun back many times over for loaning him the money, and then it's his friend Jaesung's turn.
4: 우리 재성이 밀린 월세 세 달째 이자까지 해서 200. 빡! 야, 너 대가 그
1: 방은 다음 주 내로 뺄게.
0: Oh, Jaesung looks quite disappointed.
1: 야, 너 거울 보고 와. 입 찢어진 거 봐라.
0: Ultimately, this incident leads to another. Overnight, Konu's wallet with the winning slips inside disappears.
1: 야, 날 장난치 말고 갖고 와.
0: Konu suspects Jaesung.
1: 아, 뭐?
2: 왜 그래?
1: 야, 너 어제 봤지? 내가 여기다가 지갑이랑 핸드폰 같이 두는 거. 어? 아, 여기다 핸드폰이 이렇게 뒀잖아. 야, 그럼 잘 좀 챙기지.
0: And the buildup of tension between the friends 뭐? over Hyun boils over. Konu rushes to the coin laundry in search of Yoseop.
1: 야, 나와봐. 어? 나 금박을 한 번만 더 보면 돼.
0: But she's not someone who can be summoned at will. As he trudges away in disappointment, he happens to see flyers seeking Yoseop. Teenage girl Mina is the one who put them up in her search for Yoseop.
5: 에? 누굴 봤다고요? 어제 그...
6: 너 그 싸가지.
5: 아.
0: Actually, they had run into one another before.
5: 아, 왜 욕이라고 그래요? 미쳤으면 사과해야지.
0: Were they destined to meet? Not for better, but for worse.
6: 너 진짜 그 꼬맹이 본 적 있어 없어?
5: 아저씨야 말로 진짜로 요섭이 봤어요? 아씨, 왜 하필이면 이 아저씨야?
6: 아, 너 싫어.
0: Whatever the case, only the two of them have met Yoseop. They band together to find Yoseop, who can be found only through dreams. She ends up finding a bell.
6: 근데 그 꼬맹이가 없어도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야?
5: 아직도 모르겠어요.
6: 뭘?
5: 저 이미 숲에 와 있잖아요.
0: Following some twists and turns, the dreamers end up back in the forest of dreams. Will they manage to attain their dreams in the real world? A fantasy with a unique whimsy, it is the movie Little Dreamer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conceived the story by exploring dreams, specifically precognitive dreams, or dreams that tell the future through a modern lens. Actor Yoo Hee-jae, who played Konu, explained that he did not get the concept totally on his first read.
7: 사실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꾸미게 된 건 아닌데 어떤 작품인지 보기 좀 제 얄팍한 상상력으로 상상이 안 돼서 이 꿈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나 일화와 꿈이 뒤섞이는 장면을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고 감독님의 단편을 좀 찾아봤을 때 몰입될 수 있게 그런 장면들을 다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감독님이라면 이것을 굉장히 재밌게 구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0: The woods, a tunnel, a coin laundry are places the characters connect with the dream world. In particular, the forest is a dreamy space where Yoseop can be found.
7: 그
0: Actress Ji Soo-yeon played Hyun, She's a friend who helps Connu out.
2: 친구가 섣밖에 없는 관계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이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인물로 봤고 각자의 그 아픔들이 다 결핍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0: Actor Bang Tae-won played Jae-seong, who has mixed feelings toward his friend Connu.
8: 동부 친구와 또 친하게 지낸다는 게 학생 시절에 제 자랑이었을 것 같고 하지만 거기서 분명히 자격지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시은이를 알게 된 것도 어쨌든 건우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우의 남자다움이나 건우가 행동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좀 키워나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 Mina, a teenage girl adrift, keeping her aunts at a distance, she isolates herself and wanders about in search of Yoo-seop.
9: Mina 입장에서 이모는 엄마가 사라지고 불쑥 나타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형성되지 않았는데 기대해야 하는 존재로서 내 옆에 있어버리니까 머릿속으로는 의지를 해야 하는 대상인 걸 알지만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본인의 마음도
0: Dreamers who hang on to their hopes despite reality. It is the movie Little Dreamers. The character case story focuses on in Little Dreamers. Immature and selfish.
1: 거기 5천만 원 들어있다고, 5천만 원.
0: Unemployed and sad, but still arousing sympathy, it is Connu. Experienced stage actor Yoo Hee-jae took on the role. From intimidated to shows of bravado, a mix of prickly and warm attitudes, even bewilderment at bizarre phenomena, he portrays complex emotions masterfully.
7: 모르겠더라고요.
0: Experience his colorful acting in this movie. A fantasy that blurs the boundary between dreams and reality. This is the movie Little Dreamers.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0: Sendori has developed scientific tool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and it has provid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y offering high efficient air circulation systems that can save energy, the firm has suggested customized methods for different types of spaces. We introduce Sendori, which has strived hard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that can produce fresh and clean air. The production site of Sendori is located in Puk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in the field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provider of total energy solutions. The company's products can improve the air quality in different indoor places, including residential spaces, schools, and offices.
1: 저희 샌돌이는 95년 설립 이후 냉난방 공조 분야의 고효율 고기능의 전열 환기 장치 및 냉난방기 공주 설비 등 명품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공기를 통해 미래를 지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단순히 공조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숨쉬는 공간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air circulators which can control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current levels, as well as create a fresh environment. Instead of the simple circulation of air, it has focused on implementing scientific method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re equipped with a filter cleaning system, so it can offer advanced maintenance services.
2: 저희 샌돌이의 대표 주력 제품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자동 먼지 제거 공기 순환기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필터에 쌓이는 미세먼지를 브러싱과 역풍 방식으로 스스로 제거하는 자동화 기술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초기 성능의 95% 이상을 상시 유지하며 기존 제품 대비 필터 사용 기간을 2.5배나 연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유지관리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유해 공기를 즉각 배출하는 강제 배용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제품 대비 재현 시간을 40%나 단축시킨 안전 중심의 혁신을 담았습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ir conditioning products. It has recently developed a multifunctional ventilator, which can control the overall environment of bathrooms. And it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among consumers. The firm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Korean market by promoting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cellent product.
2: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전국 수많은 현장에 도입되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clean air,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stages based on the strict standards. Instead of the simple assembling stage, it has introduc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3: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재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최종 성능 검증입니다. 주요 부품은 입고 단계에서부터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립 공정에서는 작업 표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장비는 공기 흐름과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립 공정의 정밀도와 성능 검사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Sendori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fter introducing a smart factory, it has reorganized the production lines and automated the process. Also, the overall manufacturing system, including product quality, production cost, and delivery, has been drastically improved.
4: Samsung Smart Factory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한계였던 낮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분산되어 있던 생산 라인을 통합 일자형으로 재구축하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스크류 체격기 도입과 자재 키팅 시스템,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50% 이상 높아졌고 재고 정확도 또한 6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Based on the highly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including Green Product Certification and Eco-Label Certification. As part of an effort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optimal flow of air, as well as improved the driving skills and filters.
5: 저희 샌도리는 미래 환경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열외수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AI를 접목한 스마트 통합 제어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난방과 환기를 하나로 관리하는 4인원 복합 공조기를 개발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0: The company aims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related areas by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By enhancing quality control based on the global standards, it is planning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1: 공기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 공공시장 확대 및 국내에서 신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탄소 중립과 실내 공기질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Syndori has continuously made new attempts to create a healthier environment. And it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world by suggesting innovative air cleaning solutions.

저한테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운명이죠. 운명이고 가장 제가 사랑하고 가장 제 인생의 젊음을 다 바쳤던 그런 직업이고요. 촬영이 끝나는 순간 사랑했던 시간들과 모든 추억과를 또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직업이고요. 영화를 통해서 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영화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고 또 영화를 통해서 숙제가 생겼고 또 영화를 통해서 답을 찾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화는 그냥 제 인격 자체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다시만큼이나 소중한 게 제 인생에서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각화시키고 표현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재현을 하고 있는 미술감독 강승용입니다.

첫 번째는 창작이고요. 그러니까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시나리오가 텍스트화, 문자화되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시각화시키는 작업, 그 창작을 가지고 재현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만들거나,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거기서 촬영이 가능하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돈과 시간과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저는 이제 경영이라고 보는 거고요. 초등학교 초에 제가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비를 아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그냥 보고 싶어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시점에 저도 이제 미술을 시작을 했고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했던 영화하고 접목이 된 거죠. 한국 영화에도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뭐 충무로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없고 그때만 해도 남자가 영화를 한다 또는 미술을 한다 뭐 분장을 한다 사실은 부모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가 많은 직종이 있죠. 세트를 지으려면 건축 공부도 필요하고 소품을 하려면 장식이나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캐릭터를 알고 하려면 의상이나 분장이나 헤어가 필요하고 특수 분장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트 소품을 공부를 했었고요. 영상까지 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미술 감독이라는 직함과 그 다음에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는 하는 직종을 얻게 된 과정입니다.

시나리오 받는 순간 아, 평생에 이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가 한번 올까라는 어떤 설레임? 시나리오를 덮는 순간, 그러니까 전율이 흐르는 느낌? 아, 이거는 진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

이 복도가 왕의 남자에서 연산군이 장녹수 처서로 갈 때 그 긴 복도 손가락을 문서를 두드리면서 갔던 그 공간입니다. 감정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의 깊이감이나 길이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이 복도가 아마 제일 길게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찾을 때도 참 많이 애먹었던 공간이었어요.

0: 첫 신의 첫 번째 줄이 왕이 춤을 춘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나로 제가 모든 게 다 느낌이 오더라고요. 왕이 춤을 춘다. 그 줄 하나가 이 시나리오의 느낌을 알 수가 있었고, 사도를 읽으면서 제가 추구했던 미술은 단순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에너지들이 서로 상충하고 부딪히는데 시각이라든지 볼거리가 많아지면 그 에너지를 뺏어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단순화시키고 집중화시키는.
1: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0: 그래서 그 디주가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은 무덤을 표현을 한 거잖아요. 뭐 이게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게 무덤을 표현을 한 건데 모든 캐릭터의 갈등의 혼합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그 캐릭터의 갈등들을 어떻게 봉합하거나 부딪히게 하거나 만들어낼 건가. 그게 디주의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관객들은 미술은 안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대는 탈 속에 숨고, 금객은 칼 뒤에 숨고,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카메라 뒤에 숨듯이 나타나면 안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미술이 의도했다, 미술이 계획을 했다, 컨셉을 했다, 이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드라마 속에 녹아나는 미술, 시각적인 요소, 이게 최고의 프로덕션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안시성의 170m의 성곽과 성루와 성문과 그 다음에 성암마을까지 표현을 한 거라서 대단히 예 작품이었죠. 언제나 그렇듯이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새로운 작품을 만나게 되면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게 되지만 촬영이 끝나는 순간 또 그 사랑했던 시간들과 모든 추억과를 또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직업이 있고요. 여기에서 그 시간에 그 많은 에너지들이 모여서 부딪혔던 그 열정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인생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그 뜨거운 시간이 헤어졌을 때 이렇게 쓸쓸하게 빈터만 남아있구나라는 그 감흥, 또 쓸쓸함.
2: 철거를 한 네. 촬영장에 다시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0: 없습니다. 그 시간의 고통이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보내놓고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런 느낌? 제자식 같은 느낌? 그러나 다시 보면 약해질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 현장이 두근거려지고 설레이고 아직도 그런 거 보면 결과적으로 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빈손으로 시작을 해서 빈손으로 떠나는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0: 혜선한테는 자신한테 가장 결핍되고
1: 그래서 쉽게 외면받고 자기 목소리를 잘 못 내는 성소수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2: 뭐 이런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
3: 서울에 이제 시나리오를 가르치는 이제 학원이 있고 이제 이 공간에서 수업을 이제 6개월 정도 듣는데 이제 민정이란 인물을 통해서 이제 뭐 스터디를 같이 하겠냐는 제의를 받게 됐고.
4: 가영아, 너 혹시 스터디 같은 거 할 생각 있어?
5: 스터디요?
4: 어. 그럼 수업 2시간 전쯤에 오면 되는데.
5: 그럼 저 다음 주부터 가면 될까요?
4: 어, 내가 단톡방에 초대해 줄게.
5: 고맙습니다.
3: 원래 민정이가 구축되어 있었던 이제 집단에 이제 가영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좀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와 영화제 등을 같이 다니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2: 뭐라고 지금?
6: 언니 이러지 마요.
3: 이제 민정이가 가영에게 이제 성추행을 하게 되는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본인이 쓰고자 하는 이게 시나리오가 좀 소수자에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겪은 일 사이에서 더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서 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4: 언니 왜 술 독하게 마셔? 아 진짜
6: 헬렸어.
4: 어머니 취했어?
6: 안 취했어요.
7: 민정 언니. 그러다가 지민이도 잡아먹겠어요. 언니 지금 지민이한테 작업 들어간 거 아니에요?
4: 가영아 너 말 좀 조심해.
7: 왜요? 전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요.
3: 좀 간접적으로 어떤 이제 마음에 쌓여있던 것들을 다 표출을 하는데 그거를 자신이 그동안 굉장히 얽매여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은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영화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위로 같은 거, 아, 좀 저처럼 그리고 가영처럼 좀 어설프기도 하고 결핍도 많고 이제 잘 해보고 싶지만 참 내 맘 처럼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 어리숙한 인물이 계속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좀 공감을 얻기도 하고 좀 의문을 갖기도 하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계속 곱씹을 수 있는 네, 그런 작품.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4: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술라고.
1: 소주예요?
3: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1: Hello,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4: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5: 그렇죠.
4: 네.
5: 여기는 제사
4: 지낼
5: 때요.
4: 아, 제사.
1: 제산상에 올라가는, 예, 네, 올라가는 곳.
5: 안동에는 이제 이식적 결혼식.
1: 결혼식에도.
5: 상대 문화 할 때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1: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0: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5: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시식해 보세요.
1: 아, 진짜로?
5: 일단 먼저 머리 한번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1: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5: 살짝 찍어 드셔야 되고요.
1: 살짝, 이렇게.
4: 버터, 버터예요. 오, 진짜 녹아요.
5: 하나 드릴게요.
4: 아, 진짜로?
5: 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4: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1: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6: 단단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1: 예,
6: 피대피
1: 예, 예, 피
6: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1: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

0: 꽤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1: 이렇게 고등마당 네. 어울릴 만한 중주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0: 소주?
1: 안동 소주.
0: 와, 이거랑 같이.
1: 같이 구워서.
0: 그리고 이렇게 조금 하자.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1: 맹계 마을이라고.
0: 맹계 마을.
1: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구경할 수 있고.
0: 그것도?
1: 시음도 할 수 있고.
0: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조금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예, 나비, butterfly.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오,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2: 예.
0: 이거 커요. 뚱뚱해요.
2: 이렇게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0: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2: 좋죠.
0: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아, 다리살.
2: 그러면은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사장님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닭갈비. 네.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실례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참기름 짜는 거예요?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아까 그 안동의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3: 뿌리면 더 맛있죠.
0: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네. 네
0: 감사합니다. 아. I think I shop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맹계 마을. Let's go. 실례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4: 네. 어, 무거워.
0: 네, 무거워요. 진짜? 네. 같이.
4: 오, 이렇게 무거워.
0: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어,
5: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0: 무슨 소주 하는?
5: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0: 밀로?
5: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0: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5: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0: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5: 아니요, 술 나오고
0: 어, 소주예요?
5: 네.
0: 오!
5: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5: 괜찮아요?
0: 깔끔해요.
5: 네.
0: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5: 어,
0: 네.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5: 향이 나죠. 밀의 향기.
0: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어,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어,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5: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0: 가봅시다.
5: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0: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5: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0: 어, 40도. 아, 네.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도 해서
5: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0: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에이, 이거 아, 이렇게 그 가능해요? 오.
5: 좋아, 좋아, 진짜
0: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5: 네, 다르죠.
0: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5: 네. 네, 두드러워지고. 오,
0: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네. 와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5: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0: 자.
5: 오, 오케이.
0: 어, 왜요?
5: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0: 메밀 버퀴이에요.
5: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0: 어, 그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5: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0: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5: 세요.
0: 어?
5: 60도.
0: 근데 뭔가 상큼해요.
5: 네, 맞아요.
0: 오,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5: 아, 네.
0: 오, 너무 좋아요.
5: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0: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맛있는.
5: 이거 뭐예요?
0: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5: 오,
0: 안동. 예, 안동하면 이거 무조건 강고등어죠.
5: 자, 와, 엄청 크고 좋은데. 어,
0: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5: 아, 맞아요.
0: 에,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5: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0: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5: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0: 에,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삶은.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5: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0: 예스!
5: 네, 가시죠. 네.
0: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이 see,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일단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This is not just for sweetness, it's also for shininess. And then hint a touch of sugar. Then of course pepper.
6: Let's mix nicely and then we have to let it sit for like 10-15 minutes. Good. Very, very good. Okay, let's let it sit there for 10-15 minutes. So let's go like this. A little bit bigger chunks. Okay, onion done. Now, yambechu is cabbage. This, and this, and then let's chop it in chunks. And now is the turn of the pa, the spring onions. So I will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in chunks. Done. Now, cheongyang pepper. And now the end, catnip in very large chunks. Done. Oh yes, here we go. This is done. This is done. Let's start the cooking. So let's pu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And then ready. Just hear this.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알겠습니다. 일단 순장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뭐가 간식한 거야?
3: 닭.
0: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3: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3: 이거 정말 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1: 너무 잘 맞아요. 오
0: 밥이에요.
1: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흡수됐어요.
0: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1: 짠, 이제 조금 더.
0: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1: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0: 그냥 이렇게
1: 찍어 먹는 거.
0: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
1: 오늘은 하나도 없어. 다 잡내를 잡아주는
0: 이거
1: 역할이.
0: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1: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맞을지 너무 궁금해요.
0: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1: 오, 잠깐만.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0: 생선 너무 맛있어요.
1: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0: 있죠. 네,
1: 있어서 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 잘 나와요.
0: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1: 어 진짜?
0: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2: I'm happy.
1: 너무
0: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야 돼.
1: 어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0: 네, 저도 한번
1: 떡볶이, 야채 이렇게 하면
0: 저는 그럼 깻잎으로.
1: 아우 깻잎, 정말 상추. 네, 쌈장.
0: 저는 양파랑.
1: 그래서 같이 이렇게, okay?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쌈 means wrapping because 싸다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 a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0: Wow. Thank you so much.
1: Yeah.
0: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어?
0: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1: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0: 좋아.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0: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컨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0: 온진항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가파다로 가볼 겁니다.
1: 이게 가파다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일까요?
2: 예, 한 20m 될 겁니다.
3: 아까부터 자꾸 초고 나오고 있거든요. 고산점은
0: 저는 가파도 오니까 너무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4: 약간 동심에서 네.
0: 뭐랄까 막 뛰어놀고 싶고 막. 야, 이 가파도가 되게 새로운 섬 같아요.
5: 서쪽 대표 오름 금오름입니다. 여기.
0: 여기가 노을 맛집이에요.
4: 저기 다 배예요?
2: 별이에요.
4: 아, 별.
0: 오늘은 제주 전통 원픽.
4: 제주 전통 원픽. 네.
0: 제주도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4: 세 가지요? 삼다도라고 해가지고.
0: 그렇지.
4: 돌.
0: 돌.
4: 바람.
0: 바람.
4: 그리고

0: 전통을 아마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겁니다.
1: 근데 저기 대문이 있는데요?
2: 들어갑시다.
0: 대문이 있네. 대문이 있네.
2: 완전히 그 고속촌 같이 전통마을.
0: 완전히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냥 휴가지, 휴가지. 네.
0: 그러니까 여기 다양하게 체험이나 뭐 구경할 수 있는데 네. 어디부터 보고 싶어요?
1: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뭐 성읍마을, 고평호, 고택?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0: 고평호, 고택은 뭘까? 야. 고평호, 고택.
1: 고택.
0: 어, 들어봅시다.
1: 네. 어, 안녕하세요.
3: 아유, 안녕하십니까. 어? 아이고, 어디서 많이 뵀던 분들이 계세요.
1: 혹시 여기 집 네. 주인이신가요?
3: 아, 저는 주인은 아니고 네. 이곳에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해설. 아. 저기 앞에 이쪽, 네. 저희 네. 옆에 이렇게 좀 붙으세요. 네. 너무 계속.
3: 황송해가지고.
1: 아, 예. 저는 뭐 이쪽에서 이쪽. 네. 아 예. 예. 들어오다 보니까 편말에 고평호 네. 뭐 고택이라고 하는데.
3: 아, 네. 원래 이 집은 옛날 주인 그 사시던 분 이름이 고평호신데 이 집은 국가에서가 이제 매입해가지고 민속 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입니다.
1: 아 진짜 이 100년 이상 된 집이라 그런가?
0: 진짜.
1: 이 세월의 흔적이 그냥. 아니 그럼 우리 해설사님.
3: 네.
1: 이 제주 전통 이 한옥마을 어떤 마을인지 좀 궁금합니다.
0: 성읍마을.
1: 아, 성읍마을. 네. 예, 이거 좀 궁금합니다.
3: 네. 원래 여기는 반은 목축을 하고 반은 농사를 지었던 약간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제주를 행정구역을 세 군데로 나눕니다. 그랬을 적에 이 동남쪽의 중심부 네, 그 행정을 여기에서 이제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옛날 오래된 초가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조선 시대 관아들도 남아 있고.
1: 관아들.
3: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가 민속 자료로 지정해 가지고 보호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민속 마을이 된 겁니다.
1: 아~
3: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마을이 아니고
1: 여기는 진짜 있었던
3: 예, 천년 이상 되는 설촌이래가 천년 이상 되는 예? 말 그대로 자연 불락입니다.
1: 아. 예.
3: 집집마다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지금.
0: 진짜로. 예. 여기 살고 계신 분 예? 있어요? 예? 이 중에?
3: 그럼요.

0: 아까는 그 제주의 전통 초가를 네. 일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을 봤다면 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지붕이 기와로 돼 있고 네. 예, 조선시대의 이제 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일단은 왜냐하면 단청들이 있어요.
0: 네. 네. 단청도 있고
2: 그러니까 기와로 돼 있고. 보통 우리가 관하라고 생각하면 뭐 사또가 사는 그걸로 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0: 네. 네. 여기는 지방 궁궐입니다.
2: 지방 궁궐?
1: 어? 예, 여기가 궁궐이에요? 예.
0: 여기에 저 정청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건물의 문을 열어보면 나무판에다가 전자가 새겨져 있는 전패가 있어요.
1: 전패.
0: 나무판. 네, 네. 예.
2: 전화.
0: 예, 전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아,
0: 예.
1: 잠깐만요.
0: 그 전자예요.
1: 이 왕들이 여기가 내려올 수 없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를 왕이다 생각해놓고.
0: 예, 예, 예. 그러니까 와. 서울에는 실질적인 임금님 한 분이 있고. 계시고.
1: 예, 예.
0: 각 읍치에는 큰 고을에는 이런 객사를 지어서 그 전패를 모셔놓고 상징적인 임금님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궁궐의 기능을 일부 지방에서 했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이 아, 네.
2: 저게 이제 전패.
0: 예,
1: 전.
0: 예.
1: 전.
2: 아 이렇게 예, 간단하게.
0: 그래서 여기 현관이나 중앙에서 이제 짐으로 말면 높은 분들이 내려오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제일 먼저 여기에 와서
1: 그쵸.
2: 일단 예를 예, 예, 예, 차리고 예,
0: 임금님입니다.
2: 예, 임금님. 아.
0: 자 이번에는 예. 그 나, 우리 성읍민속마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그거를 어. 상징하는 곳 그거 보러 가겠습니다.
1: 어, 상징.
2: 아, 상징하는 곳.
1: 네.
2: 우와
1: 어, 아니 나무
0: 예.
1: 아니 잠깐만요.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0: 네, 이게 나무 네. 수령이 100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0: 네. 제주도에서는 아마 제일 오래된 나무일 겁니다.
1: 1000년? 잠깐만. 1000년이면은 고려가 아니 조선 시대 500년이니까.
2: 1950.
1: 거의 뭐 고려 시대. 약간 공민왕.
0: 그러니까 이게.
1: 네.
0: 천년 기념물로 이렇게 지정돼 가지고 관리를 받고
1: 아,
0: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앉아 있는 여기가 이 마을의 가장 중심부예요.
1: 딱 중심이요?
0: 예, 예.

0: 이게 이끼인가?
1: 이거 이끼 맞아요. 예,
0: 예. 이끼가 꽃처럼 펴 있어.
2: 예. 돌이나 나무나 오래되면은
3: 맞아,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예. 저게 비석에도.
2: 네, 예, 예. 다 붙어 있어요.
3: 아... 예. 야, 근데 나 이게 진짜 약간 뭔가 그 분재 있잖아요. 예. 멋있게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역할처럼 예쁘게 딱 이렇게 펴가지고.
2: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서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0: 엄청 시원해요.
2: 예, 그러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이쪽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피서도 하고 그러니까. 동네 이제 돌아가는 얘기들도 하고.
0: 거의 신문사야, 신문사.
3: 약간, 약간 소식통.
2: 잘라. 네,
0: 그만큼 상징적인.
2: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0: 상징적인 거죠. 예.
2: 그리고 그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뭉뚫어가지고 161로로 지정된 거는 이 느티나무하고 여기에서 보여요. 저기 팽나무.
0: 팽나무.
2: 예, 예, 저, 예,
3: 아 옆에
2: 예,
3: 저기 예, 예, 저기 또 큰 게 있네.
0: 예. 예, 여기 써 있어요.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2: 예, 예. 예.
0: 근데 여기 되게 시원하다. 진짜. 시원. 아, 역사적인 것도 이제 좀 둘러봤는데 네. 이 성읍 마을은 약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거.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뒤에 관역이 있네요. 어? 활, 활, 활, 활.
4: 예. 이게 활 속이 체험장이에요.
0: 아. 그러면 딱 세 발로 해 가지고 저 내기 합시다. 내기.
3: 내기. 그럼 어떤 네. 거 내기 할까요?
0: 뭐 내기 하지?
3: 이긴 사람한테 네. 혹시 뭔가 선물이 좀 있어요?
4: 스포츠는 이제 승부의 세계니까
0: 아, 승부 세계죠.
4: 이기는 자에게만 선물을 하나 딱 드립니다.
0: 오. 아, 진짜 뭐, 선물 뭔데요?
4: 네, 요즘 인싸 아이템으로 아주 인기 많은 오. 선글라스를 드리겠습니다.
3: 오, 잠깐만.
0: 아, 대박!
3: 잠깐만.
0: 대박!
3: 저 선글라스 잃어버렸는데.
0: 선글라스 저기 뭐지? 패러세일링 하다가 네.
3: 바다에
0: 들어왔거든요. 고백아! 와!
3: 내 선글라스! 내 선글라스! 선글라스! 내 선글라스! 선글라스! 내 거!
4: 더 잘 됐네요. 근데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만
0: 아, 그럼 못 가져가네. 예. 내가 이길 건데.
3: 잠깐만요. 저 장난 아니에요. 제 우리...
0: 아, 지금 가게 투지?
3: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시조의 명예를 걸고.
0: 아, 시조 명예를 걸고.
3: 예, 고려의 그 고려 태사의 그 신순겸 장군님이시라고. 활의 명궁, 정말. 예.
0: 아, 그래요?
3: 예.
0: 아, 시조가 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평산신시의 명예를 걸고.
0: 이 대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4: 원 바이 원으로 한 발씩 쏘는 거예요.
3: 한 발씩 쏘는
4: 걸로. 그게 더 이제 멘탈이 또 털릴 수가 있으니까. 예.
0: 아, 일찍 쏘냐 늦게 쏘냐. 네. 아, 오케이.
4: 자, 그러면 게임 시작.
3: 형님 먼저.
0: 가위바위보 할까요?
3: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3: 아, 제가 먼저.
0: 어, 먼저.
3: 잠깐만요.
0: 긴장 풀고.
3: 예. 네.
0: 아, 하이.
3: 이건 가문의 예 영광이 달렸습니다. 이거.
0: 와. 아.

0: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아,
1: 신혁 씨 이렇게 네. 하면 제가 또 이렇게 좀 너무 편해지잖아요, 제가. 아,
2: 녹록치 않습니다.
0: 아, 자세 좋아요.
2: 아! 점수 들어간 거 아니에요?
1: 바람이 위에서 불어?
2: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자, 다시 한번.
1: 아, 좀 들떼기인 것 같아. 네.
0: 그러니까 예, 조준점 이제 잘 기억했다. 이제부터 네. 수정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2: 자, 한 발만 잘 들어갑니다. 한 발만. 어? 잠깐만.
1: 이건 뭐야?
2: 어? 잠깐만.
1: 이건 뭐야?
2: 이거 분명히 들어간 건데?
0: 나간 거 이거?
2: 나간 거예요?
1: 그래도 꽂히긴 해야지.
2: 어, 뭐야?
1: 1점. 아, 1점이야.
0: 1점.
1: 아, 1점이야.
2: 어, 이게 제가
1: 1대0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2: 잠깐만, 잠깐만. 하나만 들어가면 돼, 하나만. 하나만 잘 들어가면
1: 2점 이상 맞춰야 돼요. 네.
2: 하나만 잘 들어가면 돼, 하나만.
1: 일단 2점 이상 맞춰야 돼요.
2: 시조 할아버지 힘을 주세요, 저에게.
1: 아, 이게, 아, 내가 조준을 안 하는 것 같다.
2: 그 기록이 왼쪽 날개를 맞췄던 실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1: 아. 저는 약간 버릇이 네. 하나 있어요.
2: 어떤 버릇?
1: 항상 1점으로 이긴다네요.
2: 1점. 아, 아. 아, 아.
1: 저기는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야, 저기, 야, 맞추기 힘든데 맞췄다.
3: 아, 참. 선글라스 이게 있는데 또 받아야 되겠다.
2: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댄 것처럼, 언녀나. 오! 오! 어, 잘 들어갔다. 언녀나. 오! 오! 어, 잘 들어갔다.
1: 아, 조금 낮췄는데, 관역을. 아.
0: 4점.
2: 4점. 네,
1: 4점.
2: 5점, 5점이네.
1: 5시니까 5점만 딱.
2: 네, 하나만. 기 하나만. 딱 하나만. 하나만? 네.
1: 이거 하나만 쏴도 네. 지금 하고 5점인데 네. 파란색만 넣어도 이기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1: 동시에 한번, 네. 동시에 한번 제가.
2: 동시에.
1: 어, 동시에.
2: 진짜.
1: 동시에 하나만. 하는 것도 사실 누가 먼저 쏘냐지.
2: 하나만 주세요.
0: 구정 넣어드릴까요? 어.
2: 하나만 주세요.
1: 동타임에 쏘는 거 쉽지 않지.
2: 대박. 저 앞에 거 편집해주세요. 앞에 거 편집해줘요. 오, 대박이다.
0: 렌즈 물어내고 가야 돼요.
2: 와.
1: 나 지금 쏠려고 놀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기 바퀴 보이는 거야. 나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못 썼잖아.
3: 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2: 쟤 흔들려, 흔들려.
3: 갑자기 엄청 흔들려. 아.
0: 홈런. 홈런.
2: 아저 진짜 가서 한번 봐도 돼요? 와, 미쳤다.
1: 와, 대박 사건.
2: 와, 엑스텐. 어. 이야.
1: 와, 어떻게 이게 막혀. 그러니까 이게 드문데, 사실.
0: 이거는 아무래도 바다에 빠진 선글라스를 용왕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1: 용왕님이 주셨대.
2: 야, 좋다. 아, 이거. 야.
1: 아, 좋다.
2: 야, 이거. 아, 진짜, 써야지. 잠깐만요.
1: 아, 잘 어울린다. 좋다.
3: 제가 이번에 아주 재밌는 걸 준비해 놨습니다.
2: 재밌는 거요?
3: 예. 네.
2: 아니, 이 뭐 술 다 끊는 집이라고 있는데요?
4: 여기에요.
2: 오메기술? 어, 무료 시험합니다. 형님, 무료래요, 무료.
3: 아, 지금 4대째 술 도가.
2: 야, 4대. 일단 형님, 아. 무료래요, 무료. 아. 일단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와, 집이 너무 아이고. 예쁘다.
5: 야. 어서 오십사. 네. 반갑습니다.
2: 네.
1: 아니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예. 술 닦는 집인데 다 끄다가
6: 빚는다란 뜻.
7: 아 저희는 약간 설거지하는 거라고
1: 술을 정성스럽게 닦다 이런 줄 알았는데
7: 술단지 뭐 이런 거.
1: 아 술을 빚다. 술을 빚는 집.
7: 저 사진이 저기 오메기 떡 그거 만드시는 거죠?
6: 저희 친정 어머니.
7: 그러니까 저희 가운데.
1: 아 저 가운데.
6: 저거는 저예요.
1: 그러면 지금
7: 4대째.
1: 4대째면.
6: 저 할머니 시대부터
7: 예. 보조 할머니. 네.
1: 그 할머니 시대부터.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한 150년 계산해야 되나?
7: 거의 그 정도 되죠.
1: 여기 오메기 떡이라고 있는데 오메기 수령. 이거 대충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저희가 뭐 우리가 아는 건 그냥 오메기 떡이 맛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6: 오메기 떡이라는 거는 네. 저희도에 그게 90년도부터 이제 가이드들을 통해서 떡이 돼버린 거예요. 술떡인데.
1: 그러면 네. 오메기라는 뜻이 뭐예요?
6: 떡을 만들어서 가운데 부분을 오목 눌러주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아 이게 이걸 오메기라고 한다.
6: 빨리 이걸 이거라고 오목 들어가게 만들어서 오목 들어갔다 오목이 하다 보니까 네. 웅변나로 변해버린 거예요.
1: 아 오목이 아
6: 맞아.
7: 일단 우리 어머니 말씀 설명 들었으니까 그 오메기 떡에 오메의 기술 좀 보여주십시오.
6: 그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1: 선생님께서 우리 재료 한 번만 소개시켜 주세요. 예, 예. 네.
6: 이제 이렇게 조로 해요. 이게 아, 조인데요. 예. 조에 피어서 온 건데.
1: 이게 조. 예.
7: 요거는 예. 들깨인가요?
6: 아니요. 좁쌀이요.
7: 아, 이게 좁쌀이요.
6: 여기서 나온 거죠.
7: 아.
6: 예. 요거를 갈아서
1: 풀숨하네.
6: 이거 좁쌀 가루.
7: 아, 이게 좁쌀 가루예요. 예.
6: 차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보리로 만든 누룩입니다.
7: 아, 이게 보리 누룩이에요?
6: 예, 요거 보리예요.
1: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네.
7: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이 그릇들 아, 그 몇 대째 내려온 그릇들이에요, 다.
6: 이게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거 전부.
1: 와. 이거 몇십 년?
6: 예, 오래됐죠. 와. 어머니도 술 했으니까 예. 많이 갖고 놓은 거죠. 이제.
1: 두 개, 세.
6: 요 정도만 할게요.
1: 세 개.
6: 지금 뜨거운 물로.
1: 아, 이것도 이게 뜨거운 물로 하는 거구나.
7: 찬물로 하면은 잘 안
6: 안 붙죠.
7: 뜨거운 걸로.
1: 이거 저희가 한번 빚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6: 하려고요? 하려고?
1: 어, 그럼 네.
6: 한번 해봐요. 뜨거운. 네.
1: 한번 해봐야지.
6: 뜨거운. 우리 한 사람은 잡아줘야 돼.
1: 네, 네, 잡아.
6: 나가 잡아줄까?
1: 응, 네.
7: 그래,
6: 뜨거워. 꽁꽁해야 돼. 꽁꽁하게.
1: 따뜻해요?
6: 천천히 이렇게 꽁꽁 눌러줘야 돼.
7: 아 이렇게 이렇게.
6: 붙게 붙게.
1: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7: 한번.
6: 뒤집고.
7: 뜨거워요.
1: 뜨겁네. 네.
6: 이렇게 다 같이. 섞어서 자라네.
7: 자라네를 그 제주도 방언으로 뭐
6: 자렴쪄.
7: 자렴쪄. 누구 자렴쪄.
1: 뉴욕 나영 자렴쪄.
7: 뉴욕 나영 자렴쪄. 아이고 우리 됐습니다. 선생님.
6: 자 이제는 어떠냐면 자 이렇게 해서 손에 이렇게 묻혀서 네. 이렇게 떡을 만들 오메기 떡을 만들 거예요.
1: 아 이걸로 그냥 바로 만들어요?
6: 그냥 손. 자 오메기 떡 만듭니다.
7: 이렇게 해가지고.
6: 자 이렇게 동글동글 했죠. 네. 오른쪽만 움직여. 왼쪽은 기대고.
7: 이렇게
6: 팽이 모양이 나와.
7: 아 우와.
6: 그러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눌러줘. 오목 들어가.
7: 그 다음에 이 모양에서
6: 오목 들어가.
7: 이렇게요?
6: 응. 됐어요. 잘했어요.
7: 이거예요?
6: 참 잘했어.
7: 잘했죠?
1: 제팽이요.
6: 참 잘했어.
7: 참 잘했죠?
6: 그 가운데만 눌러줘.
1: 이걸로?
6: 응.
7: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6: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양이 있어요. 두 가지 모양이요. 오목 들어가게 만들고 또 가운데 부분을 예, 손으로 이렇게 해서 도넛 모양. 예. 자, 이렇게. 예.
7: 선생님.
6: 아이고, 잘한다. 아유, 이쁘게 잘했네. 네. 점점 잘해가면 신기해. 자, 그거 갖고 와요.
7: 뭐? 찾은 거 봐. 아,
1: 약간 숙떡 느낌도 나긴 한다.
6: 맞아. 네. 비슷해져. 아,
7: 반죽을 아까도 하고 또 이것도
6: 잡아,
7: 하고.
6: 잡아줘. 네. 할래요? 네. 뜨거.
1: 아우야. 엄청 뜨거워.
6: 아우 웃음이 나온다.
7: 아니 이게 떡이
1: 나 세 번을 못해. 야 해봐 해봐. 와 엄청 뜨거워. 하나 둘
7: 아우 뜨거워.
1: 너무 뜨거워.
6: 이거를 다 해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죽으로 만드는 거야.
7: 아
6: 이렇게 분해를 시켜. 분해를
7: 이렇게
6: 시켜.
7: 아예
6: 오미기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3: 이렇게 문질러야 돼요. 그러면.
6: 죽으로 만드는 거.
1: 이게 붙어가지고 더 뜨거.
7: 어우 뜨거.
6: 죽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할게. 손 빨개.
2: 빨개.
1: 빨개. 야, 비교해봐. 한쪽 빨개졌어. 한쪽 빨개졌어. 봐봐.
6: 이거. 어머 어떡해. 너무 빨간 이쪽에.
1: 이거 안 빨 안 빨간 손.
6: 이거 버렸어.
1: 빨간 손.
6: 이거 버렸어. 야. 이제 누룩을 놔야 돼.
7: 누룩.
1: 누룩. 요거.
7: 어 약간
6: 바로 발효되면.
7: 와 약간 그 크림.
6: 바로 이제 기포가 생겨.
7: 그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항아리에 넣고 한 어느 정도 발효를 시키나요?
6: 그러니까 이제 야생누룩 그런 거는 일주일 정도에서 발효가 끝나고
7: 일주일 정도?
6: 효모는 15일 정도 발효시키고
1: 아, 그렇지. 보통 효모는 네. 그렇더라고.
6: 약해요.
7: 근데 요거는 일주일.
1: 아 거의 이 수준으로 술이 되는 거네요?
6: 예.
1: 그럼 이걸 저어요?
6: 응, 저어요. 아침 저녁으로 저어야 돼.
1: 아 계속.
6: 아. 왜냐면 효모가 가라앉아 버려서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위에 뜨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7: 이제네.
6: 자 먹을 떡을 좀 하겠습니다.
7: 맞다 우리 네. 술 다 끓는 동안 떡을 잊고 있었네. 그거를 돌려서.
6: 자 이렇게 됐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팥국물 넣는 거야.
7: 안에다가
6: 안에 넣고 또 겉에 팥국물 넣어야지.
7: 어 이렇게 이게 또 묻히더라고요.
1: 이 오메기 떡 보면 약간 이제 쫀득쫀득한 이
6: 자 이게... 이렇게 됐지. 이게... 그럼 이렇게
7: 아 또 굴려서
6: 굴려서 이게 우리가 저기서 보는 오메기 떡이에요.

0: 배치소 아, 그러면... 제가 따라 드릴게요.
1: 아, 또 우리 장인님께서
2: 오메 기술.
1: 아유, 감사합니다.
2: 와, 색깔 봐.
1: 색깔 봐.
2: 야, 곱다.
1: 아이, 곱다.
0: 술 같지가 않아. 음료수 같아.
2: 오, 달달한데.
1: 시큼한
0: 음료수 같아. 이게 유산균이 많아요.
1: 아,
0: 이 술이.
2: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이게 탁 준 거잖아요.
0: 탁주예요.
2: 그죠, 탁주.
0: 가만 놔두면 청주 되는
2: 청주 맑은 거 뜨면은. 제가 아까 열심히 만들었던 오메기떡.
1: 맛있다. 맛있다.
0: 맛없진 않은 게.
1: 맛없지 않은 게.
0: 간은 딱 맞네.
2: 맛있다.
1: 약간 인절미인데 팥이 들어가니까 되게 오묘하네.
2: 저는 딱 그 느낌인데. 저 인절미 프라이팬에 구워 먹을 때 늘어지잖아요. 그런 느낌.
1: 역시 근데 뭐든지
0: 간을 맞춰 잘 맞아요.
1: 내가 해서 바로 먹으니까 훨씬 더 맛도 배가 되는 거.
0: 배고프니까 맛있네.

0: What are the chances that you'll open your eyes at the same time your alarm goes off?
1: Oh.
0: The odds that a bird will say hello when you open a window. Is there even a probability that steam vapors will gravitate together to one spot?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baked croffle returns to its doughy state? You can find the probability of how I will arrange my breakfast and which foods I will eat. The odds that coffee and milk will not mix with each other, too. Every day, we have a variety of options to choose from. Whether I will stay in my lane, change lanes, or slow down, or speed up. These choices will trigger probabilities.
2: I have a 동전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야. 가령 동전 이렇게 싹 던졌어. 딱 잡았어. 그럼 돌고 있는 순간에 이게 앞면이 뒷면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잡아서 보면 이제 앞면 뒷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동전이 돌고 있어서 얘가 앞면이 뒷면이 헷갈리는 거네.
3: 맞아, 맞아. 그 비유로 할 수가 있어. 그게 돌고 있을 때가 양 상태라고 비유해 볼게. 그 앞면일지 뒷면일지 두 상태가 더해져 있다. 라고 비유를 해볼게. 모르잖아.
2: 모르지. 이게 돌아가는 동안에 이게 모르잖아. 앞면 뒷면인지 모르지.
3: 모르잖아. 그거를 이제 중첩이라고 표현해볼게. 빙빙 돌고 있어. 근데 내가 안 보고 있을 땐 모르겠는데 딱 봤어.
2: 돌고 있는 걸 봤어?
3: 봤어. 본다는 행위 자체가 앞면 뒷면을 결정해버려.
2: 아.
3: 그러니까 측정하는 순간 결정이 된 거야. 근데 이거는 확률로 결정되겠지.
2: 확률로.
3: 나 정확하게 앞면 뒷면을 선택할 수는 없었던 거잖아. 그냥 너가 그치. 측정이라는 걸 선택했고 측정의 결과는 주어지는 거야.
2: 이 일상생활에서는 던져서 보면 던지는 동안에 관찰을 해도 모르는.
3: 관찰해도 모르잖아.
2: 모르는데.
3: 그냥 들고 있잖아.
2: 들고 있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3: 아니에요.
2: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3: 만들 수 있지.
2: 관찰자가 영향을 주는 거야.
3: 관찰자가 영향을 주는
2: 거야. 빛이 이렇게 쏘면은.
3: 이렇게 땅 튕겨서 빙빙 돌 때 고속 카메라 찍어. 그래서 알려고 딱 찍는 순간 앞면, 뒷면 그것도 무작위로 결정돼 버리는 거야. 양자역학에 따르면 선택한다는 그 행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로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 우리 보통 진진사 대천명 이러잖아. 뭐를 할 때 최선으로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관찰했을 때 다음번이 뭐가 나올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2: 알 수 없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 어떤 관측을 하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만들어져서 고정화돼 있잖아. 그러면은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3: 원칙적으로 그렇지. 내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여기를 확 갈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야.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지. 내가 여기 있을 확률이 99.999%고 옆에 있을 확률이 0.0001%인 거야. 실제로는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원칙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어. 물리학에서는 어떤 게 0%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이걸 100%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거 없거든. 항상 그 중간이야.
2: 확률인구나.
3: 확률이야.
2: 아, 특히 양자역학이에요.
3: 양자역학이 특히 양자역학 확률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100%는 아니지.
2: 100%는 아니고.
3: 내가 옆으로 이동을 갑자기 이동할 확률이 0%는 아니야. 굉장히 낮지. 1 나누기 0이 100만 개쯤 붙을 수 있지. 하지만
2: 100%라는 건 물리학적으로는 없구나.
3: 100%, 0%는 없다.
2: 양자역학이 나온 이후로는 물리현상에서 100%나 0%는 없는 거구나.
3: 그렇지.
0: Let's explore time where the quantum effect occurs, in which time exists everywhere and nowhere, and is determined by probability in the moment when it is measured.
3: 생각은 좀 이상한 게 있어. 왜냐면 미시 세계에서는 시간이 안 간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시계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은 없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전자가 막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무슨 상관이야. 전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미시 세계에는 시간 흐르지 않는 거야.
0: At the nanoscale, the passing of time is not visible. There is only motion of which the before and after are unknown.
3: 걔네들은 시간이 없는데 나는 시간이 있잖아.
2: 시간이 있지.
3: 늙잖아. 자, 그럼 시간은 중간 어디서 생긴다는 거 아니야. 미시 세계는 없다가 거시 세계, 내가 거시 세계인데 중간에 발생하는 거지. 그건 뭘까? 예를 들면 언제 발생하는 걸까?
2: 그럼
3: 그거 되게 궁금하잖아. 아, 되게 궁금하거든 사실. 근데 그거 아무도 몰라.
2: 아.
3: 왜냐면 시간이
2: 아무도 몰라.
3: 그러니까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가르는 경계는 없어. 가령 여기서부터는 미시, 여기서는 거시라고 딱 정해진 경계는 없고 정성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0: Why is it hard to distinguish the quantum realm from the macro world? A chair is a contraption for people to sit on. But when is a chair a chair? If it only has a chair back, is it still a chair? What if it only has a seat? Is it a chair then? If it only had chair legs, would people see it as a chair? When can we call a chair a chair? So when does time appear between one time and another?
2: 그거 참 신기하다. 원자 단위는 시간이 안 흐르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더 뭉치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그 경계선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3: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모든 이 수많은 원자 분자가 상호 작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 상호 작용의 결과가 시간을 만들어낸 거지.
2: 우주의 근본은 그러면 그렇다는 거잖아. 사실은 원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뭐 분자가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이 됐을 거 아니야. 그거랑 그게 시간이라는 게 나 좀 이해가 안 가. 그게 그 시간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야?
3: 그걸 내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카드가 있어. 이 카드는 지금 새로 산 카드를 해가지고 지금 순서가 딱 맞춰져 있거든. 자, 여기 스페이드 2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다 맞춰져 있어. 자, 우주가 비유적으로 이 카드가 이렇게 첫 번째 장이 밑으로 가고 그 다음 게 밑으로 가고 그 다음 게 밑으로 갔고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쳐볼게.
2: 어떤 스타일이 나오지 예측할 수가
3: 예측할 있지. 수 있지. 내가 가령 몇 번 밑으로 보내면 어느 순간 제의가 나온다. 알 수 있겠지. 자, 이거는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카드가 넘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시간이 흐르지 않아. 왜냐면 내가 지금 스페이드 제의가 나왔을 때하고 다음번에 나왔을 때하고 똑같겠지.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야.
2: 같은 게 반복되는 거는
3: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지.
2: 거구나.
3: 그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 진짜 시간이 흐르려면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젠가 일어나야 돼. 갑자기 뭉텅이로 딱 바뀐 거야. 그럼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잖아. 시간 흐른 거거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전과 이런 일이 일어난 후는 다른 거야. 그치?
2: 다르지.
3: 그리고 무질서 증가했지.
2: 카드를 똑같은 거 돌리는데 그게 나오던 카드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엉뚱한 카드가 막
3: 나오는 거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2: 예상할 수 없는.
3: 그때 진짜 시간이 흐른다는 거지.
2: 그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고.
3: 제가 무질서 증가하는 방향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0: A systematic motion is repeated. Here, we cannot perceive the passage of time. If we play this footage backwards, we are unable to tell what's in the past and what's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entropy, or a degree of disorder, is not changing. Time starts to flow when the moment order is broken. What's interesting is how unpredictable outcomes happen every time we observe something. The more it is repeated, the more uncertain it becomes. It goes in a direction that aligns with the flow of time.
3: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게. 아까 내가 이제 측정을 할 때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 그 측정을 하는 행동 자체가 시간을 흐르게 만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과 자유의지는 얽혀 있다. 약간 철학적이긴 한데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시간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시간과 흐름과 저도 관계가 되는 거겠지.
1: 쇼펜하우어가 우주의 본질은 인간의 의지라 그랬대.
3: 연결돼, 다 연결되네.
0: Let's try to expand this concept. Before entropy increased, what initial state was it in?
3: But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려면 유리병이 처음에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유리병을 누가 만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누가 처음에 낮춘 사람이 있었어야 되고 그 행동이 있었어야 돼.
1: 질서가 있어야 물서가 되겠지.
3: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시간의 흐름, 가령 우리가 늙는 거, 우리가 태어나야 되잖아.
1: 그렇죠.
3: 그렇지, 태어나지 그래서 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됐어야 될 거 아니야. 유리병을 누가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래로부터 유리를 뽑아내가지고 그 모양으로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도 질서가 높이는 방향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 행동이 미리 존재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되는 시간의 방향이 맞지만 진짜의 시간의 흐름은 처음 물질을 낮춘 행동으로 시작된 거지.
1: 그게 뭐 우주의 탄생이야?
3: 우주의 탄생이지. 그게 빅뱅이기도 하고. Big뱅에서 무질서가 굉장히 낮았고 그 이후로 무질서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거지.
1: 그러면은 인간도 어떻게 보면 국부적인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아, 태양은 지금 태양은 잘 돌고 있고 아, 되게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잖아.
3: 맞아 맞아 맞아.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고 새로운 거 만들어 예술 작품 만들고 이런 거 만들잖아. 그거는 무질서한 건 아니잖아.
1: 그렇지.
3: 그렇지. 근데 엄밀하게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 엄밀하게 질서가 있다면 아까 내려가듯이 예측 가능해야 돼.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릴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냐? 예측할 수 없지.
1: 그렇지.
3: 그렇지. 그걸 어떻게 예측해? 그러니까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필연과 예측할 수 없는 우연, 무질서. 이게 경계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 묘한 경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인 과정 속에서 가끔 직관이 튀듯이 무질서한 일 혹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1: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이제 뭐 뉴턴으로 말하는 고전역학, 뭐 아니면 상대성 이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랑 이 지금 양자학회 말하는 시간은 뭐 다른 것 같아.
3: 맞아. 정확히 집었어. 자 양자학학이 정말 심오한 게 뭐냐면 양자학학 이전에 고전역학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우주가 있잖아. 물체가 있고 우리는 그걸 엿보는 거에 불과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든지 측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의 행동을 그냥 관찰만 한 거고 내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근데 양자각의 세계에서는 그게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내가 관측한 행동 자체가 우주를 바꾼다는 거야.
1: 완전히 객관적인 관찰자가 될 수 없다.
3: 될 수 없다는 거야.
1: 인간은.
3: 그게 너무 이상하지. 우리가 우주의 일부인데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지.
1: 이 작게라도 영향을 주는구나. 고전과학이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쨌든 사람은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자연현상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자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완전한 객관적인 관찰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3: 일이구나. 없는 거지. 좋게 보면 우리가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
1: 그렇구나. 아, 그러네.
3: 그렇게 생각해보면
1: 우리가 중요한 존재.
0: 어. On my way home. My day that was full of order is over, and an uncertainty-filled evening approaches. Should I go faster? Go slower? Change lanes? Or yield to a passing car? I make small choices. And my choices affect all the drivers around me on the road. Each driver is observing the road from their perspective and respective locations while being observed as well. After the bustle of traffic subsides, night comes. I listen to an incredible story about a creature in the deep ocean.
4: 이탈리아 살렌토 반도. 지중해의 한 해저 동굴에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는 이상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홍해파리입니다. 이 홍해파리는 수명이 다할 때쯤이면 몸을 뒤집고 촉수를 몸 안으로 모두 넣어 번데기 모양으로 변신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번데기로 변한 홍해파리는 48시간 동안 세포들을 새로 만들고 새끼 해파리가 되어 다시 성장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합니다.
0: What is time to the immortal jellyfish? When a jellyfish floating in the ocean can repeat its cycle of life indefinitely, would time have any meaning? For us humans, time represents something akin to a sense of loss. There is no way to go back, no way to change what was said. There are people we miss. Like every past choice we made, everything seems to vanish. That's what makes regret set in. It would be great if I were with my son now.
5: Oh, 여보세요? Oh, 아들. Oh, 웬일이야? Oh, 지금 학교 시간 아니야?
6: 아침 뭐 먹었고? 어. 그래, 그러면 준비 잘 하고 주말에 통화해. 어, 그래.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5: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6: 전쟁터가 됐어요.
7: 오, 오픈 찬스.

0: be seen from below.
1: XR 액터라고 이 아이돌들마다 성능이 나와요, 원서로. 그러면은 아 얘네 LP가 나왔으니까 벡터를 썼겠구나 하면서 추측을 해서 나중에 이거를 똑같이 저희가 그릴 때 그 나온 성분 그대로의 안료를 써야 돼요.
2: 단천 같은 경우도 벽화 같은 경우도 공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왕실 발언이나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사투리에서 나타나지 공황은 주로 궁궐 단천의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각으로 다 해서 이제 잘 남아 있고
3: 그런 것도 꽤 많네요.
2: 예, 굉장히
3: 다른 데서
2: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3: 이 정도로 안 됐다. 예.
4: 옷도 다양하네.
0: Over the course of the inspection, the team comes across old writings.
3: 나는 여기 코벽이요?
2: 코벽도 그렇고 이렇게 부재 곳곳에 아 이게 낙서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지금 그거 조사를 하고
5: 있는데 병인역류 때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그 전쟁에 참전했던 조선군들 병사들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그사이 돌아오라고
2: 출전 가기 전에 의식처럼
5: 이거는 1866년
2: 그래서 그 인물의 그 인물들의 그 이름만 그것도 잘 찾아내도 비교해보면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0: Master artisans had made these wooden sculptures and traditional paintwork with dedication. Unknown names inscribed here like graffiti. What is the backstory behind these inscriptions? The inspection team continue with their work to record the paintwork that will help them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State-of-the-art technology is deployed at this site. They analyze the pigment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without causing any damage to the surface and map the building using handheld 3D scanners. Patterns invisible to the human eye are scanned with infrared and ultraviolet emitting devices. Tracing the paintings on the pillars by hand requires skill and is carried out during the inspections.
6: The 전등사 대웅전은 1621년에 재건이 되면서 그때 단청도 함께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외부 단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조성이 됐는데 내부에는 대웅전이 중건될 당시의 단청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단청의 경우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전등사 대웅전 단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단청과 그 후기 단청을 잇는 그 과도기적인 양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청이 지금 잘 남아있다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0: A sea of peace and serenity, Chundungsa Temple is famous for its temple stay program. But inside Taeungjeon Hall, the team is busy at work. The meticulous work they are doing in checking every detail is akin to the spirit of the master artisans who made these intricate engravings. After removing the scaffolding, the ceiling is revealed to show the traditional paintwork and decorations. You only see as much as you know, and you love as much as what you can see, is a fitting

0: quote for this scene. There is the main frame of the building and wooden reinforcements that, by connecting the pillars and eaves together, provide structural integrity. Then you have the ceiling. Once the inspections are all over, work resumes in documenting Taeongjeon Hall in its entirety.
1: 여기서는 컬러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육안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컴퓨터에 옮겨서 색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선명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뭐 안 나온 사각지대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런 정도를 체크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0: For Buddhist followers, the temple hall is where the statue of Buddha is enshrined and thus demands deep reverence. These exquisite carvings and traditional paintwork were neglected and went unnoticed for years. The fact that they are still intact after 400 odd years is remarkable.
2: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실의 안녕을 비는 그런 원당 사찰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청에서도 궁궐 단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부 그 반자 쪽을 보면은 왕과 세자의 그 안녕을 기원하는 축수문 보이기도 하고요. 봉황 조각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이 원당 단청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As testament to the close ties between Jeondeungsa Temple and the royal family, King Yeongjo of Joseon bestowed a plaque to the temple that bore his handwriting. So such graffiti-like doodles found in the esteemed temple was a mystery to the monks.
3: 저런데도 한자를 썼다니.
4: 네, 맞습니다.
3: 그럼 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미리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0: Was there a reason for defacing a Buddhist temple?
5: Well, 불당을 지키고 사는 스님 입장에서 아무리 뭐 조선 시대 배불 정책을 쳤다 하지만 그 왕의 어떤 그 원당 사찰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무의미한 낙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항상 지금 그 어떤 의미일까 뭐 하나의 화두 같은 의미로 지금 조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집성천을 중심으로 실제 그 인물들이 존재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 진행 중이라 조만간 뭐 연구 결과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tachib or canopy in Taeongjeon Hall is deemed as the pinnacle of Joseon craftsmanship. Jeondeungsa Temple has unique architectural features that are not found in other temples.
6: 제가 이 장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깥에 나무상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그런 장식을 넣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나우상은 아마 초창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나우상을 장식한 거 보면 이 안에 장식도 그 정도 같이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바닷가 사찰들의 시주나 이런 그 불구 그 뭐냐 이 불사가 굉장히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부분이 바닷가에서 잘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찰에서 어떤 걸 대느냐 이런 어떤 불사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육지에서는 쌀팔하고는 그만큼이 안 됩니다. 아, 네. 바닷가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부상은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상입니다. 그 보통은
4: 이 건축에서는 나부상 있는 자리에 추녀를 바치는 다른 부재가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부재. 아,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자신의 그 이 생각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는 그때 그 장인은 자신의 실력을 진짜 뽐내고 싶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것이 양식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데 자기의 그 기술과 조각수법이나 이런 게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저 정도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전등사 대웅전이 그 정도로 그때 어떤 이 재력적인 부분이 한 번에 누군가든 이렇게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재력과 기술이 집약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After Buddhism was transmitted to Korea,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Chundongsa Temple, the Dharma teachings of Buddha have enlightened transmigrators and continue to spread around the world. Even to this

0: In the silent space, the staff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Temple Cultural Heritage concentrate on analyzing and restoring the traditional paintwork that adorns Taeungjan Hall. Based on the visual data from the measuring instrument,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colored patterns begins. The fading color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are restored to their original vibrant colors. To learn more about the progress of their research, monks from Chundongsa Temple visit the research lab.
1: 이제 단청 기록화 결과물들이 다 나왔어요, 스님. 대웅전 내부와 외부는 전혀 다른 단청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부 단청은 100년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들이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내부 단청은 거의 100% 정도가 그 중건됐던 1623년대 당시에 그 단청 문양들인 것 같아요. 전등사 내부 같은 경우에는 도리장에 이렇게 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회화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도식화된 문양이 아니라 이렇게 도리는 이렇게 동그랗고 장현이 이렇게 일자면이니까 이렇게 일자 평면이 아니거든요. 입체면에다가 바로 이 난도를 다 그렸다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난도가 다 또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이 난도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스케치를 막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재현한 작품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세 자체도 되게 좀 약간 해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Following the viewing of a restored Buddhist painting, a report on Taeungjan Hall ornaments is shown. On the computer, engravings are digitally rendered in 3D.
1: 이 공원 자체도 지금 여기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 끼워서 이제 그 받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조각들을 또 추가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2: 이 부분이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3: 여기가
4: 요 날개하고 요 꽃이 다 분리가
1: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이제 건물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식적인 부재는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2: 그 나무상에 만든 그 시기와 이거 시기가 같소?
1: 그렇죠. 내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이 조각 기술은 이제 나무상 정도는 이제 세 발이 낀 거죠. 내부에 이렇게까지 내부에 이런 나무를 또 목수가 또 그렇죠. 구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2: 그렇죠.
1: 어떤 내가 구해와서 또 이걸 이렇게 재현하겠다. 용의 모습도 다 하나하나 틀리게 만들겠다. 이랬을 때는 이 갖고 있는 솜씨가 거의 대목 수준이 아니라 소목 수준까지 같이 갖고 있는 제일 훌륭한 분이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2: 전당 경지 있는 사람.
1: 예. 전등사를 여러 차례 갔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법당에 보면 이제 등에 가려져서 이제 그 위에 구조들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그 비계 설치하고 위에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찰들의 이제 한 1600년대 이때 이 사찰들은 이제 임진왜란 때 다 건물들이 불타고 새로 짓고 중건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0: 건물을 만드는데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중건들을 했고 재건들을 했거든요. 이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너무 화려해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 중에 최고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야, 이게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충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가구 부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에만 이제 용 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휘어진 나무들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이 전등사 대웅보전이 갖고 있는 어떤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환희심이 들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1: 전등사 Temple, the lantern of Buddha's Dharma has been passed down from master to disciple. Restoration work commenced to restore the exterior of Taeungjeon Hall, the centerpiece of the temple, to its original state. The foundation and stairs were restored, and old records were cross-checked when repairing the windows. A big change was the removal of the middle stairs to return it to its original form. Side stairs were added accordingly. An advisory committee consulted on the project, while a 1909 photograph and old records were taken into account as well.
2: 대웅전을 이루보면 작으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당당한 대웅전의 모습이어서 아 정말로 천년고찰의 전등사의 대웅전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의 그 당당함과 웅장함이 있는 대웅전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헤드폰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너드 커넥션입니다. 네, 저희가 2년 만에 이제 아임 라이브에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임 라이브는 사실 저희가 출연하기 전에도 저는 이제 아임 라이브를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플랫폼이 있다고? 정말 나가고 싶은 걸? 구라가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너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에 발을 디딘 순간 너무너무 또 이렇게 멋진 공간에 여러분과 둘러앉아서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참 좋았습니다. 근데 또 나오게 될 줄이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너드 커넥션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파도의 고점이라는 앨범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 생각이에요. 네. 물론 저희의 기라성 같은 다른 곡들도 많이 있지만 네,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한번 한여름에 서핑을 한번 다녀가 보시죠. 좋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또 좋은 시간, 오붓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계속해 볼게요.

네. 어떻게 좀 들으시면 하세요, 여러분. 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헤드셋으로 들으니까 좀 괜찮으신가요? 네. 약간 여기는요 올 때마다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뒤에도 계시고. 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저희 이제 마지막 곡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네. 아임 라이브의 단 한 가지 단점이자 아쉬운 점, 짧다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막 한 시간 하고 가신 거 아니겠죠? 설마? 네.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이잖아요, 그죠? 네. 저희 이제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막 최애 곡들 얘기를 하시고 막 나도 커넥션 얘기를 막 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저희도 네, 다 들려드리고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아쉬우신 분들은 나도 커넥션 진짜 공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도 그렇고 네, 투어는 이미 진행 중이지만 어딘가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연으로 여기서 저희를 처음 보신 분들이든 아니면은 저희랑 계속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든 네, 행복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고 그리고 파도의 고점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연주하고 저희끼리 너드 커넥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들으시면서 네, 다들 인생에서 한 번쯤 네, 행복한 행복 고점 한 번씩 가져가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면서 공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드 커넥션이었고 저희 마지막 곡 달에게 물어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Live 사랑합니다. 그리고 I'm Live 방청객 여러분, 현장에서 보시고 계신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여러분, 다들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I'm Live 덕분에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새 앨범 나오면, 아니 앨범 안 나와도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오겠습니다. I'm Live 오늘 감사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I'm Live 그리고 Nerd Connection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너드 커넥션과 함께했습니다. I'm Live. 소리 질러!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국악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우리 전통 성악곡 중에 정가가 있습니다. 이 정가는 시를 노래하는 아주 멋스러운 음악이고 맑고 청아한 소리가 매력적입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는 이 매력적인 정가 창법으로 현대인의 마음과 일상을 노래하는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구이임인데요. 구이임은 장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을 추구하고 있고요. 새로운 소재와 감각으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무대로 우리 음악의 또 다른 멋을 보여줄 구이임의 무대 지금 만나보시죠.

0: 구이임의 나비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세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이임입니다. 저는 구이임에서 정가 보컬을 맡고 있는 가게 구민지입니다.
3: 저는 구이임에서 일을 맡고 있고 건방과 서브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저는 임을 맡고 있고요. 가야금을 연주하는 임정환입니다.
0: 네. 오, 아 그러니까 구이임이라는 팀 이름이 세 분의 성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든 거였군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여기 저까지 들어가면 구이임 한 되는 거네요.
3: 네.
0: 그 팀 이름을 뭔가 막 우리의 음악성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보통 정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성으로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2: 그렇게 어떠한 단어로 팀명을 지었을 때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에 저희의 음악적 색깔이 갇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폭넓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냥 저희의 이름을 가지고 팀명을 지었습니다.
0: 아 그런 거예요?
2: 네.
0: 죄송하지만 저는 약간 그 안주 같아가지고 예.
3: 네이버에 치면 예. 생선구이만 나옵니다.
0: 아 진짜요? 그러니까요. 이거 볶음임? 이건 구이임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3: 저희가 그걸 이길 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이임 치면 저희가 나올 때까지.
0: 아 정말로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2: 네. 네.
0: 뭐 어쨌든 그렇게 국한되는 건 싫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네. 그래도 구이임이 추구하는 어떤 음악의 방향은 있을 것 같은데
2: 네.
0: 뭘 추구하십니까?
2: 일단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이 가장 목표이고요. 보통 음악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다 보면 꼭 하고 싶은 음악만 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보컬이 있는 밴드 구성 경우에는 보컬의 위주로 음악이 흘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세 명의 연주자가 동등한 위치에 해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좀 간주라고 할까요? 악기 솔로 구간이 좀 많이 길어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 말고 이 두 친구한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특징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창작 정가 하면은 보통 되게 예쁘고 여린 이미지의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희도 그렇게 서정적이고 예쁜 곡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되게 그로테스크적이거나 아니면 좀 광활하거나 몽환적인 독특한 분위기의 곡들도 시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느낌의 곡들을 연주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올 봄에 첫 음반을 발표하셨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이 음악을 다 함께 만드셨어요. 다 네. 음악 작업에 네. 참여를 하셨고 작사 작곡도 다 직접 하고 계시고 음악 작업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3: 이제 저희 셋 중에서 한 명이 영감을 받으면 이미지를 저희에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0: 네.
3: 그러면 이미지를 제시를 해주면 한 명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음악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각자가 거기에 맞는 음악에 대한 자기의 연주를 각자가 작곡을 하고 그렇게 되면 민지 씨와 제가 거기에 어울리게 작사를 좀 합니다.
0: 네.
3: 작사를 하고 그러면 저희 셋이서 함께 연습을 하면서 편곡을 하기도 하고 곡을 다듬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곡을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구임의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실제로 완성된 형태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곡을 발전시키는 거군요.
2: 네, 계속 끊임없이 만나서 놀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수정을 합니다.
0: 주로 누구랑 누구랑 싸우나요?
2: 이 둘이요.
0: 아, 진짜요?
3: 네네네.
0: 어떤 의견이 충돌 나나요?
3: 아, 거기 이건 별로다. 아니다, 이건 거기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0: 굉장히 네. 원론적이네요.
3: 네네네.
0: 아, 사소한 부분에서 여기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3: 구리다.
0: 그냥 아예 그냥 이

0: 혹은 별로다.
1: 둘이다.
0: 네.
1: 촌스럽다.
2: 맞아요.
0: 네. 두 분 다 T.
1: 네.
3: 저희 셋 다 T입니다.
1: 셋 다 T.
0: 네. 상처들은 안 받으시겠네요. 네, 네, 네.
3: MBTI가 똑같아요.
0: 셋 다?
1: 네. 다 똑같아요.
0: 축하합니다. 네. 네. 아, 그 지난해 독특한 공연을 선보이셨는데 뭐 네. 공연 중에 무대에 뭐 변기나 쿠션이나 강아지 인형을 놓기도 하고
3: 네.
0: 누워서 노래를 하셨다고.
3: 아, 네, 맞아요. 누워서 노래했던 곡은 저희 정규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꿈속의 아우성이라는 곡이었어요.
0: 네.
3: 그 곡은 말 그대로 이제 꿈속에서 아우성 치는 것을 표현한 곡이어서 그냥 아예 좀 직설적으로 누워서 꿈꾸는 것처럼 노래를 했었고요. 그 첫 프로에서 좀 저희가 독특한 소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첫 신이 저희 세 각자의 집에서 오롯이 혼자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에다 직접 변기를 설치를 하고 노래를 했는데요. 변기통에 머리를 박고 여창가곡 이수대여 버드른을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0: 변기에다 머리를 박으면
3: 네.
0: 안전합니까?
3: 아니요.
0: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3: 그게 안전한 건 아니고 제가 집에서 방보다도 화장실에 있을 때 좀 안락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내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여창가곡의 가사 내용이 짜내느니 나의 시름 이런 내용인데 이제 변기에다 화장실에다 대고 저의 시름을 털어놓는 거죠. 그런 것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0: 와, 말만 들어도 엄청나게 독특한데요.
3: 네.
0: 네. 자, 이분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무대에서 들려주실 곡의 제목은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제목만 보면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3: 네. 아주 저희 곡 중에서 일반적인 네. 곡입니다.
0: 가장 일반적입니까?
3: 네, 가장 네. 일반적인 곡입니다.
0: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좀 서정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3: 네, 딱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0: 그럼 이 곡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3: 이 곡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정규 앨범 곡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악이라서 불렀을 때 관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해주셨던 곡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담은 곡이기도 해요. 이제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가서 이제 편안하게 허물 없이 살고 싶다라고 노래하는 내용의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서정적이고 예쁘다라고 주장하시는 이번 곡 네,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이임의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함께 감상하시죠.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술라고.
1: 어, 소주예요?
3: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1: Hello.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4: 그렇죠.
1: 여기는
4: 제사 지낼 때요.
1: 아, 제사.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거.
4: 안동에는 이제 20대 결혼식.
1: 결혼식에도.
4: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1: 아, 그,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0: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4: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시식해 보세요.
1: 아, 진짜로?
4: 일단 먼저 머리 한번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1: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4: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1: 살짝, 이렇게. 버터. 버터예요. 오늘 진짜 녹아요.
4: 하나 드릴게요.
1: 아, 진짜로?
4: 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5: 단단하고 예, 예. 여기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1: 예, 예.
5: 피대 피.
1: 예, 예, 피.
5: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1: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맞 예.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5: 고등마당 네. 어울릴만한 중류주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1: 소주?
5: 안동 소주.
1: 와, 이거랑 같이.
5: 같이 구워서.
1: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그마하죠.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5: 맹계마을이라고.
1: 맹계마을.
5: 맹계마을 가면 마늘 방법도 운영하실 수 있고.
1: 그

0: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아, 다리살.
1: 그러면은.
0: Now I ask the 사장님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닭갈비.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2: 오, 이 냄새 어디에서?
0: 사장님 실례합니다.
2: 오,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전기를 차는 거예요?
0: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very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2: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3: 뿌리면 더 맛있죠.
2: 더 맛있죠. 네.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네. 네,
2: 감사합니다.
0: 아. I think I shop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angi Mawer. Let's go.
4: 실례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5: 어, 무거워서.
4: 네, 무거워요. 진짜? 같이.
5: 오, 이렇게 무거워.
4: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6: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기예요.
2: 무슨 소주 안?
6: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2: 밀로?
6: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4: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6: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진?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4: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6: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4: 어, 소주예요?
6: 네.
4: 오!
6: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6: 괜찮아요?
4: 깔끔해요.
6: 네.
4: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6: 어, 네.
4: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6: 향이 나죠. 밀의 향기.
4: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어,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6: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4: 가봅시다.
6: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4: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6: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4: 어, 40도. 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6: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4: 오.
6: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4: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눈 감고 아, 이거 네. 아,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6: 네. 오.
4: 좋아, 진짜 소주 소맥인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6: 네, 다르죠.
4: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가심 네. 완전 입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6: 네. 네, 두드러워지고
4: 오.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오케이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6: 네.
4: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6: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4: 어, 자
6: 오, 오케이.
2: 어, 왜요?
6: 아, 이거는 저희가 버킷이라고.

0: 지역 안에 농사를 짓는데
1: 메밀 바꾸이디에요.
0: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1: 아, 그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0: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1: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세요.
0: 어? 60도.
1: 어, 근데 뭔가 상큼해요.
0: 네, 맞아요.
1: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0: 아, 네.
1: 너무 좋아요.
0: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1: 네,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0: 이거 뭐예요?
1: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0: 오,
1: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간 고등어죠.
0: 자, 와, 엄청 크고 좋은데.
1: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0: 맞아요.
1: 이거 같이 완벽.
0: 그리고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1: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0: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1: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0: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1: 예스!
0: 네, 가시죠. 네.
2: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일단 순자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뭐가 간지한 거야?
0: 닭. 아, 좀 벼인 줄 알았어.
3: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3: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3: 와, 매운맛들을 두루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오,
3: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3: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3: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3: 그냥 이렇게
0: 찍어 먹는 거.
3: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
3: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0: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이.
3: 이거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0: 어떻게 맛을지 너무 궁금해요.
1: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2: 생선 너무 맛있어요.
1: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2: 있죠. 네,
1: 있어서 단짠단짠. 네. 오, 너무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2: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1: 진짜?
2: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0: I'm happy.
2: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1: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2: 저도 한번 쌈
1: 떡볶이, 동약새 이렇게 하면
2: 저는 그럼 깻잎으로.
1: 깻잎. 저는 상추. 네. 쌈장.
2: 저는 양파랑
1: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쌈 means wrapping because 싸다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 a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some,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2: Wow. Thank you so much.
1: Yeah.
2: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1: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2: 좋아.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퍼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인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프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지금 깨어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구분도 안 되죠?
1: 인도학 속에 들어와요. 우리가 지금 꿈속 세계인 것 같아요.
0: 한번 볼래요?
2: Today, K-Story brings you the movie Little Dreamers. It is a fantasy featuring a unique worldview that transcends the boundaries between dreams and reality. As director Lee Kwang-ho's feature film debut, actors Yoo Hee-jae and Kim Se-won took on the title roles, while Ji Soo-yeon, Bang Tae-won, Kim Yeun, and child actor Lee Ha-rang filled out the cast.
0: 사업도 안 풀리지.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맨날 눈치다 보고.
3: 너 진짜 그 꼬맹이 본 적 있어 없어?
4: 아저씨야 원래 진짜로 요섭이 봤어요?
5: 방울 소리 들려요?
6: 야 정신 차려, 이거 꿈이야.
0: 왜 아직도 스플 못 떠나고 있어요?
2: Let's watch the movie Little Dreamers. The day begins with the ding-dong of a returned item. Konu, who quit being a baseball player, is now running a baseball equipment business. But things are not going well. Business is failing.
7: 맨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아 이런 거 쌓아두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2: And he's been staying at a friend's place for months. He's always on the lookout for the next big break to no avail. Until one day,
0: 인연이라서 옷깃이 스친다는 거 알아요?
2: A kid appears out of nowhere and says something strange. She walks away, but he follows after her to a coin laundry.
8: 뭐 하는 거야?
0: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요.
8: 모르긴 뭘 몰라. 저기 봐봐, 저거.
2: What? The kid is not visible on camera. She's not visible in the mirror either. Who is this kid?
8: 그 뭐야?
0: 요섭이요. 사업도 안 풀리지. 빚은 계속 쌓이지. 아픈 캄캄한.
2: What's more, Yoseop seems to know all about Konu.
0: 그러니 헛것까지 보이는 거지. 지금 깨어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구분도 안 되죠?
2: Whoa, is this a dream or reality? Next, Yoseop disappears into the washing machine. And then, he finds himself in a birch forest. Yoseop shows Konu a golden bell fruit that has fallen from a tree.
0: 이게 어제 꿨던 꿈이에요.
2: What he sees inside is last night's dream. It's what's known as a precognitive dream, or a dream that tells the future. He sees the broadcast of a baseball game that hasn't actually taken place yet. Konu comes to his senses in the coin laundry.
9: 진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딱 빌려줘.
10: 그래. 보내줄게.
2: He borrows about $700 from a friend and goes all in on game betting.
9: 이거 되잖아? 그럼 86.1배라니까.
4: 아, 돼야 86.1배지.
9: 쳤다! 쳤다!
2: A total win. He finally has the sudden windfall he's always dreamed of.
9: 우선 이건우 펀드를 믿고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최시은 양에게
2: He pays Hee-yeon back many times over for loaning him the money, and then it's his friend Jae-sung's turn.
9: 우리 재성이 밀린 월세 세 달째 이자까지 해서 200. 빡! 야, 너 대가 그 방은 다음 주 내로 뺄게.
2: Oh, Jae-sung looks quite disappointed.
9: 야, 너 거울 보고 와. 입지적인 거 봐라.
2: Ultimately, this incident leads to another. Overnight, Konu's wallet with the winning slips inside disappears.
9: 야, 말 장난치 말고 갖고 와.
2: Konu suspects Jae-sung.
9: 아, 뭐?
4: 왜 그래?
9: 야, 너 어제 봤지? 내가 여기다가 지갑이랑 핸드폰 같이 두는 거. 어?
7: 아 여기다 핸드폰이 이렇게 뒀잖아. 아, 그럼 잘 좀 챙기지. And the build up of tension.

0: 수 없어.
1: 아저씨야말로 진짜로 요섭이 봤어요? 아씨 왜
2: 요섭. They band together to find Yusop, who can be found only through dreams. She ends up finding a bell.
0: 근데 그 꼬맹이가 없어도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야?
1: 아직도 모르겠어요.
0: 뭘?
1: 저 이미 숲에 와 있잖아요.
2: Following some twists and turns, the dreamers end up back in the forest of dreams. Will they manage to attain their dreams in the real world? A fantasy with a unique whimsy, it is the movie Little Dreamer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conceived the story by exploring dreams, specifically precognitive dreams, or dreams that tell the future through a modern lens. Actor Yoo Hee-jae, who played Konu, explained that he did not get the concept totally on his first read.
3: 사실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고민을 좀 받았는데 어떤 작품인지 보기 좀 제 얄팍한 상상력으로 상상이 안 되고요. 이 꿈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나 일어나와 꿈이 뒤섞이는 장면을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고 감독님의 단편을 좀 찾아봤을 때 몰입될 수 있게 그런 장면들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편이라면 이것을 굉장히 재밌게 구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2: The woods, a tunnel, a coin laundry are places the characters connect with the dream world. In particular, the forest is a dreamy space where Yusop can be found.
4: 그냥 꿈인지 현실인지 그 공간을 갖고 있는 공간을 알았어요. 친구가 생각밖에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이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인물로 봤고 각자의 그 아픔들이 다 결핍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2: Actor Bang Tae-won played Jae-seong, who has mixed feelings toward his friend Konu.
5: 동부 친구와 또 친하게 지낸다는 게 초창 시절에 되게 자랑이었을 것 같고 하지만 거기서 분명히 자격지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시은이를 알게 된 것도 어쩌면 건우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우의 남자다움이나 건우가 행동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좀 키워나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 Mina, a teenage girl adrift, keeping her aunts at a distance, she isolates herself and wanders about in search of Yusop.
6: Mina의 입장에서 일본은 엄마가 사라지고 불쑥 나타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형성되지 않았는데 기대해야 하는 존재로서 내 옆에 있어버리니까 머릿속으로는 의지를 해야 하는 대상인 걸 알지만 의지하지 못하는 내 본인의 마음도
2: Dreamers who hang on to their hopes despite reality. It is the movie Little Dreamers. The character case story focuses on in Little Dreamers. Immature and selfish.
7: 거의 5천만 원 들어있다고, 5천만 원.
2: Unemployed and sad, but still arousing sympathy, it is Konu. Experienced stage actor Yoo Hee-jae took on the role. From intimidated to shows of bravado, a mix of prickly and warm attitudes, even bewilderment at bizarre phenomena, he portrays complex emotions masterfully.
3: 모르겠어요.
2: Experience his colorful acting in this movie. A fantasy that blurs the boundary between dreams and reality. This is the movie Little Dreamers.

0: This place is nicknamed the Meeting Plaza.
1: 네, 만남의 광장은 운섬을 대표하는 포인트입니다. 새끼섬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수심은 대략 12m 정도 시작되고 포인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수중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대부분의 바다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0: This is the way to the Meeting Plaza. At the entrance, a school of blackfin sweepers make their home. Blackfin sweepers live in shallow, rocky areas. They have flat bodies and large eyes. Their chins, as well as their bodies, are shaped like shovels, which is why they are literally called shovelfish in Korea. Another species known for its schooling behavior is the white-saddled reeffish.
1: 자리돔은 일반적으로 연안 수심 5m에서 15m 사이에 되는 암초지대에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수심 깊은 곳과 낮은 곳을 넘나들며 헤엄쳐 다니는데 제주에서는 자리돔이 5월에서 한여름 지날 때까지 산란하는데 산란 장소는 돌과 돌 사이, 돌 위에 자리돔들이 좋아하는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산란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0: A white-saddled reeffish circles around its nest, fanning its fins. This behavior is both to protect the nest from predators and supply oxygen to the eggs it has laid. The closer we get to the Meeting Plaza, the more the sea thrives with life.
2: 만남의 광장은 조류가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특정 지점에 가면 이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쪽에 어린 물고기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연산어들도 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 이 줄도화돔 무리를 비롯해서 이 많은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Amberjacks are migratory fish that move in schools. They favor steep underwater slopes and strong currents, making the Meeting Plaza and its surroundings perfect for them. The steady flow of water brings abundant plankton, which in turn attracts smaller fish. This means it is a good hunting ground for the amberjack. This fish with a large black spot on its side is called John Dory.
1: 달고기는 제주 지방에서 돈치라고 부릅니다. 몸에 있는 검은 반점이 동전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달고기는 이 무늬를 이용해서 천적을 피하는데 이 검은 보름달처럼 생긴 반점이 마치 물고기의 눈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피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고기 대부분은 생김새에 따라 그 이름이 붙여지는데 봄돔은 몸에 새겨진 무늬가 호랑이의 무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청들돔은 몸에 그 파란색 줄무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0: Hidden among the coral, this fish looks relaxed. Known to anglers as a flower fish and nunjaengi in Jeju, this flagged fish has 9 stripes running from its head to its tail. This fish with 4 strong canine teeth used to crush sea urchin shells is the scar-breast tuskfin. Despite having the word dom included in its Korean name, it is not a sea bream, but belongs to the wrasse family. It can grow over 60 centimeters long and uses its sharp teeth to crack open crustaceans and hard-shelled mollusks.

0: 곰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후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물고기로 이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예로 2011년에 호주 대부초에서 호박돔 종류가 이 조개를 바위에 이 내리치면서 먹는 장면이 다이버에 의해서 이제 촬영이 되었는데요. 이게 야생동물, 그러니까 물고기가 도구를 사용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1: The scar breast tusked fin's hunting ground becomes frenzy with activity. As it hunts sea snails, smaller fish swim nearby, hoping to snatch up scraps left behind. Every action of sea creatures has an impact on the balance of their survival. 라인피쉬 boasting its elegance, grace appears before the camera. It glides effortlessly through the water, spreading its feather-like pectoral fins widely. The lionfish does this to make its body appear larger.
2: 솔배간팽을 영어로 라이온피쉬라고 하는데 지느러미를 펼친 모습이 마치 사자의 갈기가 뻗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라인피쉬의 움직임이 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비교적 느리고 사진가들이 좋아하는 피사체이기도 합니다. 새끼 때는 몸의 색깔이 하얀색을 띠다가 점점 성어가 되면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에도 쉽게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A moment ago, it has successfully hunted its prey. As if feeling uncomfortable with the camera's presence, it quickly grabs its food and swims away. In a coral-lined hollow beneath the rocks, a family of lionfish have made their home. Jeju's waters are overflowing with life amid fierce competition. In this ocean filled with diverse communities, the weak travel in groups while the strong establish their territories. On the path leading to the meeting plaza, every creature lives life in harmony, enriching Jeju's sea.

0: 가전 저희가 근데 진짜 많이 오긴 했는데.
1: 진짜 많이 왔고 진짜 네. 많이 발굴했다 생각했는데 네,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쉬우신 거예요. 왜 여기 안 갔어?
0: 그러니까 저희가 빵집 말고 유명한 것도 많다라는 걸 이미 좀 발굴을 했는데.
1: 칼국수도 발굴했고 뭐 많이 발굴했죠. 근데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 기획 잘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여기도 안 가신 것 같더라고요. 전현무 기획에서 딱 좋아할 만한 대전의 노포 근본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곳입니다. 안 100년. 사장님의 친척이 말이죠. 집중하세요. 조선시대 상궁이었어요. 네?
0: 아 지금? 왕과
1: 사장님,
0: 남자예요?
1: 왕과 살았던 네. 여자죠.
0: 네네네.
1: 왕산이요. 네. 그것도 수락관 상궁 출신이어서 네. 그 레시피를 그대로 물려받아 네.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0: 조선시대 상궁도 처음이네요.
1: 그러니까 친척이 어쨌든 조선시대 상궁 출신이고 네. 수락관 상궁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받아서 네.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0: 설마 여기?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설마 맛집 여기? 느낌?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1: 바로 여기입니다.
0: 와, 육개장!

0: 사람들을 섭외해야 되냐? 안 될 수도 있어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전현무 기획에서 왔습니다.
1: 혹 전현무 기획 아시나요? 들어가서 인사드릴까요?
3: 네, 오세요.
2: 아, 저희 그 둘 먹는 거 촬영해도 되나요?
1: 저희가 무계획으로 찾아온 식 프로그램인데
2: 맛집이라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3: 아 근데 저희는 아유 보시다시피 가기도 좀 하고 주차할 데도 없어갖고.
2: 네, 더 좀
3: 방송 한번 나가면 손님들이 저희 단골 손님들이 못 드셔갖고.
2: 차 없이 네, 오라고 자막을 넣어드릴게요.
1: 주차장 없다고 저희가 아로 주차장 따로 찍을게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유 요요 이거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2: 몰라요? 대전. 아 미국에서 왔어요?
4: 이거 먹으려고 미국에서.
2: 이거 먹으려고 미국에서 온 건 조금 과장이 좀 심하시네. 예.
4: 저 예. 수술하고 왔잖아요.
2: 아유 아유.
4: 이거 드시고.
2: 이 식당 소개하려고 너무 맛있다고. 아, 예. 근데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5: 어. 근데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늘 저희도 사람이 없냐?
4: 3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1: 3시에 마감.
2: 3시에 마감을.
1: 와 우리 잡. 마감할 때 왔네.
2: 아유, 야, 빨리 먹어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네. 사람이 없는 게 기적이구나.
6: 몇 분이세요?
2: 두 명입니다.
6: 예, 저희는 네. 6기당 한 가지라 두 분 네. 얘기하시면 그냥
1: 그치?
6: 두 분씩 나오거든요.
2: 아, 다른 메뉴는 없고요?
6: 예, 다른 건 없어요.
1: 어, 근데 아까 조선시대 예. 상궁?
6: 예예 예. 수락가는 상궁이셨대요 고모 할머니가.
2: 고모 할머니가.
6: 예예. 예.
2: 아, 그때 레시피 예? 그대로예요 그럼 지금.
6: 예예. 예.
2: 좋습니다 걸로.
6: 예예. 그냥 두 개.
1: 네 감사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삼성동에서 대를 이어서 육개장을 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20년 좀 넘었고요. 어머님은 76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부모님, 고모님이 조선시대 순종임금 때 수락관 상궁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궁중 육개장을 끓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개장을 이제 어머님이 어릴 때 능력에 보셨다가 그걸 전수를 받으신 거예요.

0: 와, 너무 맛있어 보여.
1: 야, 근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저녁 장사를 안 할까?
0: 아니, 식당이 저녁 장사를 어떻게 안 하죠?
1: 그러니까.
2: 아, 난 기대 너무 돼.
0: 빨리 나온다. 되게 심플하다.
3: 저 육개장은 주 재료가 파하고 고기예요. 다른 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0: 근데 파는 원하시는 대로 리필을 계속 해드려요. 국물하고.
1: 고기는요?
0: 저희는 고기도 돼요.
1: 고기도 리필 된다고? 예. 진짜로요?
0: 예, 예.
1: 공짜로요?
0: 아유 뭐 이거 손님들 오시면 그냥 배불리 드시라고. 와.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거든요.
1: 진짜 손님은 왕이네.
0: 예.
1: 이봐, 네. 이 리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0: 그래도 푸짐한 게 좋으니까.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드세요.
1: 네.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전유무게 시즌4의 첫 끼입니다.
2: 첫 끼가 순종이 먹던 걸 먹네요.
1: 그렇죠. 왕 같은 한 끼를 여러분도 드시라고. 대신 차는 가져오지 마세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2: 아, 없습니다. 근데 육개장인데 일단 비주얼이 꾸덕해요, 거의.
1: 꾸덕해. 진해.
2: 어, 꾸덕까지 갔어요, 육개장인데. 신기하다. 아, 배고파. 와.
1: 진짜 진정으로 기품 있는 맛이로다. 경박하게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2: 이게 육개장이에요?
1: 그게 육개장이라는 것이다.
2: 내가 아는 육개장이 아닌데?
1: 이게 바로 수라상에 오르는 그 육개장. 아, 이게 레시피가 다르긴 하다.
2: 아예 다른데요?

0: 되게 보기보다 막 맵지 않지?
1: 아, 매운 건 전혀 없고 국물은 제가 본 육개장 중에 가장 걸쭉한데요?
0: 걸쭉한데 또 너무 막 부대끼는 진득한 맛은?
1: 맞아. 파랑 이런 것 때문에 진득해 보이는데 먹으면 또 진득한 맛은 없고 국물을 마시고.
0: 파의 식감이 완벽합니다. 너무 허덜덜덜하지도 않고 서걱거리지도 않고 씹을 때마다 풍미가 느껴지는 매우 알맞은 식감이다.
1: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2: 옛날에 수라상에 올라갔던 전통 궁중 육개장은 그 문헌에 보면 파하고 고기만 들어갔대요. 우선은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거는 파를 제일 먼저 우룡동 시장 가서 사와요. 저희는 그날 파를 가서 사거든요. 단으로는 한 30단 사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양지를 쓰고 있어요. 양지가 기름이 많은 반면에 국거리로는 제일 맛있거든요. 고기를 솥에 안 치고 양념을 하고 그래서 고기를 한 6시간 정도 끓어야 돼요. 그래서 끓고 나면은 고기를 건져서 기름을 다 제거하고 고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뜯고 있어요. 기름이 없는 게 저희 육개장의 특징이거든요. 육개장 국물은 고기 육수로 육개장 국물을 내요. 그 육수에 들어간 간이 있기 때문에 육개장 간은 고춧가루하고 소금 간 주로 하고 있어요.

0: 근데 서울에도 파게장이 많이 있는데 서울 파게장은 대부분 매워요. 파향도 나지만 고추기름 향 때문에 좀 묻힐 때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파 자체를 느낄 수 있게끔 여기는 고추기름 하나 안 떠 있어요. 깔끔해요. 국물이 기품이 있어. 그리고 파가 엄청 많아서 맛의 중심을 딱 파가 잡아줘요. 파의 단향도 있고 파에서 나오는 그 고유의 풍미가 와. 다른 육개장이랑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거야. 좋구만.
1: 그리고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기존에 알던 육개장에 있던 고기보다 훨씬 더 좀 질감이 이런 게 덜 질기고
0: 고기를 절대로 찢어서 옛날 장조림 식감 같기도 하고
1: 장조림 같은데 텁텁함은 또 없어요. 아예 다르다.
0: 이게 네가 좀 낯설게 느낀 이유가 이 안에 고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식 육개장은 고사리가 많거든요. 고사리 하나도 없어요.
1: 그냥 고사리 향이 없으니까 제가 육개장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파가 많아서 또. 와, 파국이다, 파국. 이게 파국이지. 그러니까
1: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파식감이. 기존의 파랑은 다르고.
0: 파의 막 매운 향 이런 건 아예 없고요.
1: 그러니까 파의 알싸함이 아예 없는 맛.
2: 와, 여기 사람들 밀려올만하다.
1: 파가 아삭하진 않으니까 식감을 맞춰줘요. 깍두기.
0: 깍두기 맛있어 보네. 아, 깍두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깍두기 두 개 얹고.
1: 여기는 파, 고기, 밥, 깍두기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먹으면은 입맛만 좀.
0: 아니, 뚝배기 밑에서 누가 파를 밀어 올리나 봐. 계속 나와.
1: 근데 고기도 진짜 많아.
0: 파 향에 중독이 되는 거야.
1: 아, 뚝배기다 주니까 계속 온기가 유지돼가지고. 아, 아니 밑에 부분 완전 뜨겁네.
0: 사장님, 파 좀 리필하겠습니다.
1: 두 명 리필하겠습니다.
0: 파를 내가 안 먹었잖아요. 파를 리필해야 될
3: 거예요. 리필 좀 드릴까요? 예예예. 예. 네. 기다리세요.
0: 파가 맛있네요. 정말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1: 파 이 정도면 하루에 몇 단 쓰세요?
3: 하루에 그냥 많지는 않아요. 한 30단 정도 써요.
0: 예. 30단이 30단. 적은 거예요?
3: 근데 파만 이게 주재료니까요. 익으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0: 아니 그나마 4시간 장사하는데 파 30단 쓰면 엄청 쓰는 거죠.
3: 아 그런가요?
0: 근데 많이들 리필하시니까.
3: 포장하면은 포장은 또 양을 더 많이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0: 네네.
3: 파 조금 더 넣어서 드세요.
0: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있는 거라.
3: 많이 드세요.
0: 네.
1: 아멘.
0: 네.
1: 와. 야, 와. 양 진짜 많다. 예술이다. 파 좋아하면 진짜 와,
0: 이거 파친 놈들은 이거 환장합니다.
1: 아. 파가 그냥 거의 국수 먹는 것 같아요.
0: 깔끔하게

0: 와, 밥을 이렇게 말아도 파가 너무 많으니까 밥이 안 보여요. 밥, 진짜 파밖에 안 보여.
1: 일주일 동안 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좋네.
0: 파게장 거들 뿐인 것 같은데. 진짜 근본 맛인데 은은하게 그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너무 좋다.
1: 대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파에 살짝 달큰한 맛이 올라오면서 계속 쉼없이 중독성 있게 들어가는 맛. 계속 리필해서 먹어도 물리지가 않을 정도로 깊음 있는 맛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0: covering key points on the global agenda and major issues in the Korean economy and society. We share interviews with experts for in-depth analysis and bring stories to life through on-the-ground reporting. A balanced perspective. Global news that you can trust. New Day at Arirang. What's happening in the K-culture scene today? From K-content to trends, performances, and lifestyles, we capture the whole spectrum of K-culture and explore the latest trends with our panelists, offering various perspectives. Ride the K-culture wave that's taking the world by storm. K-culture Dive. Diplomats Archives, Hidden Stories. We follow the footsteps of diplomacy on the other side of history. Revisit the past through documents and records and see how special bilateral ties emerged. Discover the moments that connected Korea and the world and the hidden stories in the history of diplomatic relations. A tasty course to satisfy your K-cultural cravings, Culture Crunch. From all genres of K-pop to diverse stories about Korean culture, delve into a new theme every day and discover new perspectives and inspirations. Serving up cultural delights to fuel the day, Culture Crunch.
1: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의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류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류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류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류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류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류 내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헤드폰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너드 커넥션입니다. 네, 저희가 2년 만에 이제 아임 라이브에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임 라이브는 사실 저희가 출연하기 전에도 저는 이제 아임 라이브를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플랫폼이 있다고? 정말 나가고 싶은 걸? 구라가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너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에 발을 디딘 순간 너무너무도 이렇게 멋진 공간에 여러분과 둘러앉아서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참 좋았습니다. 근데 또 나오게 될 줄이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너드 커넥션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파도의 고점이라는 앨범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 생각이에요. 네. 물론 저희의 기라성 같은 다른 곡들도 많이 있지만 네,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한번 한여름에 서핑을 한번 다녀가 보시죠. 좋으십니까? 네. 그러면 또 좋은 시간, 오붓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계속해 볼게요.

네. 어떻게 좀 들으시면 하세요, 여러분. 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헤드셋으로 들으니까 좀 괜찮으신가요? 네. 약간 여기는요 올 때마다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뒤에도 계시고. 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저희 이제 마지막 곡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네. 아임 라이브의 단 한 가지 단점이자 아쉬운 점, 짧다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막 한 시간 하고 가신 거 아니겠죠? 설마? 네.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방송이잖아요, 그죠? 네. 저희 이제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막 최애 곡들 얘기를 하시고 막 나도 커넥션 얘기를 막 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저희도 네, 다 들려드리고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아쉬우신 분들은 나도 커넥션 진짜 공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도 그렇고 네, 투어는 이미 진행 중이지만 어딘가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연으로 여기서 저희를 처음 보신 분들이든 아니면은 저희랑 계속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든 네, 행복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고 그리고 파도의 고점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연주하고 저희끼리 너드 커넥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들으시면서 네, 다들 인생에서 한 번쯤 네, 행복한 행복 고점 한 번씩 가져가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면서 공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드 커넥션이었고 저희 마지막 곡 달에게 물어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Live 사랑합니다. 그리고 I'm Live 방청객 여러분, 현장에서 보시고 계신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여러분, 다들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라임라이브 덕분에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새 앨범 나오면, 아니 앨범 안 나와도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오겠습니다. 아임라이브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악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우리 전통 성악곡 중에 정가가 있습니다. 이 정가는 시를 노래하는 아주 멋스러운 음악이고 맑고 청아한 소리가 매력적입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는 이 매력적인 정가 창법으로 현대인의 마음과 일상을 노래하는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구이임인데요. 구이임은 장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을 추구하고 있고요. 새로운 소재와 감각으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무대로 우리 음악의 또 다른 멋을 보여줄 구이임의 무대 지금 만나보시죠.

0: 구이임의 나비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세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이임입니다. 저는 구이임에서 정가 보컬을 맡고 있는 가게 구민지입니다.
3: 저는 구이임에서 일을 맡고 있고 건반과 서브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네. 저는 임을 맡고 있고요. 가야금을 연주하는 임정환입니다.
0: 네. 오, 아 그러니까 구이임이라는 팀 이름이 네. 세 분의 성을 한 글자
2: 네, 맞습니다.
0: 여기 저까지 들어가면 구이임 한 되는 거네요.
3: 네.
0: 그 팀 이름을 뭔가 막 우리의 음악성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보통 정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성으로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2: 그렇게 어떠한 단어로 팀명을 지었을 때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에 저희의 음악적 색깔이 갇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폭넓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냥 저희의 이름을 가지고 팀명을 지었습니다.
0: 아, 그런 거예요?
2: 네.
0: 죄송하죠. 저는 약간 그 안주 같아가지고. 예.
3: 네이버에 치면 예. 생선구이만 나옵니다.
0: 아, 진짜요? 그러니까요. 이거 볶음임? 이건 구이임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3: 저희가 그걸 이길 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이임 치면 저희가 나올 때까지.
0: 아 정말로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2: 네.
0: 뭐 어쨌든 그렇게 국한되는 건 싫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네. 그래도 구이임이 추구하는 어떤 음악의 방향은 있을 것 같은데
2: 네.
0: 뭘 추구하십니까?
2: 일단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이 가장 목표이고요. 보통 음악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다 보면 꼭 하고 싶은 음악만 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0: 다 함께 만드셨어요. 다 네. 음악 작업에 네. 참여를 하셨고 작사
1: 이제 저희 셋 중에서 한 명이 영감을 받으면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이미지를 제시를 해주면 한 명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음악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각자가 거기에 맞는 음악에 대한 자기의 연주를 각자가 작곡을 하고 그렇게 되면 민지 씨와 제가 거기에 어울리게 작사를 좀 합니다.
0: 네.
1: 작사를 하고 그럼 저희 셋이서 함께 연습을 하면서 편곡을 하기도 하고 곡을 다듬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곡을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구임의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실제로 완성된 형태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곡을 발전시키는 거군요.
2: 네, 계속 끊임없이 만나서 놀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수정을 합니다.
0: 주로 누구랑 누구랑 싸우나요?
3: 이 둘이요.
0: 아 진짜요?
1: 네네네.
0: 어떤 의견이 충돌 나나요?
1: 아 거기 이건 별로다. 아니다 이건 거기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0: 굉장히 네. 원론적이네요.
1: 네네네.
0: 아, 사소한 부분에서 여기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1: 구리다.
0: 그냥 아예 그냥 이 곡은 별로다.
1: 구리다.
0: 네.
1: 촌스럽다.
4: 맞아요.
1: 네.
0: 두 분 다 T.
1: 네.
2: 저희 셋 다 T입니다.
1: 셋 T.
0: T. 우리 상처들은 안 받으시겠네요.
2: 네네네. MBTI가 똑같아요.
0: 셋 다.
1: 셋 다 똑같아요.
0: 축하합니다.
1: 네.
0: 네. 아 그 지난해 독특한 공연에서 선보이셨는데 뭐 네. 공연 중에 무대에 뭐 변기나 쿠션이나 강아지 인형을 놓기도 하고.
2: 네.
0: 누워서 노래를 하셨다고.
2: 아 네 맞아요. 누워서 노래했던 곡은 저희 정규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꿈속의 아우성이라는 곡이었어요.
0: 네.
2: 그 곡은 말 그대로 이제 꿈속에서 아우성 치는 것을 표현한 곡이어서 그냥. 아예 좀 직설적으로 누워서 꿈꾸는 것처럼 노래를 했었고요. 그 첫 프로에서 좀 저희가 독특한 소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첫 신이 저희 세 각자의 집에서 오롯이 혼자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에다 직접 변기를 설치를 하고 노래를 했는데요. 변기통에 머리를 박고 여창 가곡 이수대여 버드른을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0: 변기에다 머리를 박으면
2: 네.
0: 안전합니까?
2: 아니요.
0: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2: 그게 안전한 건 아니고 제가 집에서 방보다도 화장실에 있을 때 좀 안락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내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여창 가곡의 가사 내용이 짜내느니 나의 시름 이런 내용인데 이제 변기에다 화장실에다 대고 저의 시름을 털어놓는 거죠. 그런 것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0: 와 말만 들어도 엄청나게 독특한데요.
2: 네.
0: 네. 자 이분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무대에서 들려주실 곡의 제목은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제목만 보면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2: 네. 아주 일반 저희 곡 중에서 일반적인 네. 곡입니다.
0: 가장 일반적입니까?
2: 네, 가장 네. 일반적인 곡입니다.
0: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좀 서정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2: 네, 딱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0: 그럼 이 곡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2: 이 곡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정규 앨범 곡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악이라서 불렀을 때 관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던 곡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담은 곡이기도 해요. 이제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가서 이제 편안하게 허물 없이 살고 싶다라고 노래하는 내용의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적이고 예쁘다라고 주장하시는 이번 곡 네,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이임의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함께 감상하시죠.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0: large-scale research.
1: 암이라는 게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있었던 질병인데 그 당시에는 암이 왜 생기는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지 하는 것들이 뭐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죠.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마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라는 선고를 받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던 거죠.
0: The National Cancer Center is at the heart of the National Cancer Management Project. It is at the helm of strengthening the nation's cancer response by advancing cancer diagnosis, treatment, and research. It is also home to Korea's first graduate school of cancer research and education, which nurtures world-class cancer experts.
2: 저희가 병원에서 매년 6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 검체들을 수집을 하고 활용해서 연구에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환자와 임상과 기초가 융합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Researchers collect patient samples and research data from around the world to analyze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cancer and discover more precise diagnostic tools and treatments.
3: 이 샘플은 미국에서 온 샘플입니다.
0: Cancer patient samples are delivered to the researchers from abroad.
2: 미국에서 공수받은 암 환자 샘플로서 자궁암 환자에게서 얻은 세포줄을 저희가 직접 공수받아서 연구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과 같은 여러 군데에서의 환자 샘플들을 공수받아서 현재 연구에 직접 활용하고 있고 각국에 있는 암센터들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Tissues and cells obtained from cancer patients provide insights into how cancer develops and progresses. More importantly, data accumulated from these samples is a critical resource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cancer treatment.
4: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거 지금
2: 연구실에서의 추가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더욱더 축적을 한 걸 가지고 환자 치료 향상에 이것들이 전부 다 이바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Patient tissues and cells collected under rigorous standards are preserved in ultra-low temperature storage before being used in research. The National Cancer Center's biobank collects and manages a wide range of human biospecimens, including blood, tissue, and body fluids, using standardized protocols. It serves as foundation for systematic research using biological resources. The samples undergo DNA and RNA protein analyses to uncover the causes of cancer, understand how it develops, and determine how patients respond to treatment. The collected biospecimens and research data are managed through the National Cancer Data Center, creating advanced research infrastructure that allows to utilize these resources more efficiently. This is how the repository of valuable assets keeps growing, helping to advance cancer treatments.
1: 의료 분야에서의 AI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실질적인 그 자료들이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접근할 건가, 또 어떻게 그런 자료들을 제공할 건가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그 추진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종양은행이라고 안 하고 이제 바이오뱅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국가 암 빅데이터 센터는 지금은 이제 국가암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다시 한 한글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0: Thanks to continuous advances in research, the hope of overcoming cancer, which was once regarded as a death sentence, keeps growing. Driven by breakthroughs in medical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more than 7 out of 10 cancer patients survive for 5 years or longer after diagnosis. What is the most important key to overcoming cancer? Experts say it's early detection. Today, 51.8% of cancers are diagnosed at an early stage. When cancer is detected early, the survival rate exceeds 90%, dramatically improving treatment outcomes.
1: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에 거의 모든 암을 통틀어서 하면 한 70% 이상이 5년 이상 사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발견이 좀 늦었더라도 지금은 다양한 치료제가 있어서 오히려 암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Korea operates a nationwide cancer screening program for detecting six major cancers: stomach, colorectal, liver, breast, cervical, and lung cancer. The country's overall cancer incidence stands at 288.6 cases per 100,000 people, a rate comparable to that of many other developed nations. However, Korea's cancer mortality rate is just 64.3 deaths per 100,000 people,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ehind this lower mortality rate lies national cancer research and public health policies.
1: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의 암 연구 중점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런 그 이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는 전주기에 걸쳐서 암 연구의 그 혁신과 개방형 협력을 통해서 국민 암 극복을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점 추진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0: As the importance of early detection continues to grow, technologies that can detect cancer with greater precision are also drawing attention. At the core of those technologies is artificial intelligence. A biotechnology company in Seoul specializing in cervical cancer diagnostics. It is conducting research into detecting cancer more quickly and accurately using AI. AI is transforming the way cancer is diagnosed.
5: 네, 지금 이 사진은 자궁영부 촬영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가 있는 영역도 있지만 실제로 AI가 찾은 영역은 피가 아닌 저렇게 아세트산 반응이 일어난 하얀색 영역을 히트맵으로 표시한 하여 분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의사분들이 찾는 그런 패턴인데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rained on vast amounts of medical data, AI can detect even subtle changes in the human body, significantly improving diagnostic accuracy.
6: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이러한 의사의 진단과 그 검진의 행위들을 그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또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A medical image analysis allows to identify early signs of cancer faster and with greater precision. After capturing images of the cervix, the AI identifies suspicious areas in real time and assists doctors in making diagnostic decisions.
5: 찍었습니다.
7: 네. 들었습니다.
0: This allows to significantly reduce examination time while expanding opportunities for early cancer detection.
5: 이거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자궁경부 확대 촬영 기기이고요. 그리고 이 태블릿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앱입니다. 기존의 병원에서 하던 2, 3일 정도 걸리던 방식보다 지금 AI가 있을 때는 5초 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8: 톡톡 찍어야 돼요, 톡톡.
0: The time it takes to receive a diagnosis is a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when treatment begins. Because cancer patients often show no symptoms in the early stages, detecting the disease early can dramatically improve treatment outcomes.
6: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1년에 66만 명이 발병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35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암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0: Cervical cancer used to be the third most common cancer among women in Korea. Nowadays, however, the incidence of breast, thyroid, and colorectal cancers among women significantly surpasses that of cervical cancer. This progress is attributed to comprehensive care, from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to treatment and long-term management. Another noteworthy factor is the steady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women's cancers. Although endometrial and ovarian cancers are still the most common cancers affecting women, their five-year survival rates now reach about 89% and the mid-60% range, respectively. Endometrial cancer is often detected at an early stage, which helps maintain a high survival rate. Treatment outcomes for ovarian cancer are also gradually improving as medical technologies continue to advance. In the past, treatment options were limited depending on the stage of cancer progression. Today, however, more precise treatment strategies are applied based on each patient's genetic characteristics. These changes show the cancer treatment is no longer a one-size-fits-all approach, but is tailored to each individual patient. From diagnostic to treatment, the entire process is becoming increasingly patient-centered.
7: 특히 부인암을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한 원인 규명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개인의 어떤 그런 유전학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이런 분류법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그런 분류에 따른 개인 맞춤형 치료가 현재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진 것들은 개인 맞춤형 치료에 대한 신약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또 수술 기법의 발달로 인해서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While treatment outcomes continue to improve, the landscape surrounding cancer is also becoming more complex. As the population is aging and people's lifestyles are changing, cancer cases continue to rise. Even the same type of cancer can progress differently in different patients. Researchers are moving beyond early detection to develop treatment strategies aimed at preventing metastasis and recurrence, and identify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cancer cells to eliminate them with greater precision.
7: 최근에는 이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면역 치료제라든지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그 치료 성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하더라도 대부분 어렵고 발견되면 대부분 진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은 있지만 최근에는 어떤 1차 치료 이후에 유지요법이라고 해서 표적 치료제가 좀 도입이 좀 돼서 치료 효과와 생존율도 많이 향상을 보이고 있는 암종입니다.
0: Cancer affects men and women differently. Men have higher cancer incidence rates than women, and their risk of cancer-related death is about 1.6 times higher. However, women's five-year survival rate after treatment is more than 10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men's. The most commonly diagnosed cancers in men are prostate and lung cancer, followed by stomach, colorectal, liver, and thyroid cancers. These cancers are closely linked to lifestyle factors, including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dietary habits. Smoking and drinking in particular are known to be a major risk factors not only for lung cancer, but also for head and neck cancers. As a result, cancer treatment is now focusing not only on the type of cancer itself, but also on bi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nd environmental factors.
7: 아무래도 남성암, 여성암을 구분하는 암들의 특징은 아마 호르몬의 영향을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암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자와 남자는 생식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여자가 갖고 있는 생식기관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암들이 주로 여성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Although the causes and patterns of cancer may vary, early detection and appropriate treatment can help patients return to normal life. We met with a patient who overcame cancer and visits the hospital regularly for follow-up screenings.
9: 제가 후두암을 수술하고 치료를 받고 해서 완치 결과를 받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내원했습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유동부님. 일로 앉으십시오. 예. 잘 지내셨죠?
11: 네. 예. 선생님 덕분에 너무 건강하게 잘 지금.
10: 이 담배 때문에 생기는 두 가지 암을 잘 치료 받으셨으니까 네. 이제는 안 생길 거예요. 지금은 네. 담배 안 피시고.
11: 네, 담배. 예.
10: 식사도 잘 하시고.
11: 네, 잘 예. 하고
10: 운동도
11: 잘.
0: In the examination room, tests are conducted to assess the patient's recovery. 예.
10: 이 숨 쉬고, 네. 숨 한번 쉬시고. 예. 수술 안 한 부위처럼 깨끗해요. 네. 예.
0: The medical team and the patient worked as one team in the battle against cancer. They are relieved to see that the disease is now gone. The patient first discovered the cancer in 2017 when lumps in his neck were found while he was hospitalized for burn treatment.
10: 이 환자분은 맨 처음에는 이제 편도에 이상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목에 왼쪽에 이렇게 혹이 두 개가 만져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혹을 조직 검사를 시행했더니 왼쪽 편도암에서 전이된 임프절 암으로 이제 판명이 됐고요. 편도와 임파선을 같이 치료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간 병이 없는 상태로, 재발이 없는 상태로 완치 판결을 받으신 분입니다.
0: The patient has been gradually overcoming metastatic cancer. It has been a long, difficult battle, but now he has regained hope.
10: 제가 볼 때는 지금 의학적으로는 완치 단계신데 그래도 혹시라도 뭐 뭐가 이제 이상한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내시경 검사만 좀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괜찮으십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 1년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For Yoon Won-bong, it took a long time to return to an ordinary daily life. To this once energetic strongman who traveled across the country on his motorcycle, cancer diagnosis came without a warning.
9: 제가 1992년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여기 선재가 구입한 제가 30년 전에 이 광릉 내 그 유원지에서 도로상에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젊어서 오토바이를 더 선호하고 타고 다녔으니 전국 웬만한 군 단위까지 다 돌아다녔으니까요.
0: He endured surgery more than 10 chemotherapy sessions and 36 sessions of radiation therapy. His chemotherapy treatment is now over.
9: 이게 이제 암에 대한 그 약은 다 끊었고요. 이건 이제 신경안정제에서 치료하기로 그냥 건강에 좋다는 것을 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 좀 하고 있습니다.
12: 예, 암 약은 전혀 없어요?
9: 예, 다 끊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안 먹어도 드신다고 얼마 전에 다 끊었어요.
0: The patient is now focused on his recovery. Taking care of his health has become a daily habit.
9: 영지하고 상황버섯하고 이렇게 섞어서 달여가지고 한 저온으로 한 2시간 정도 달여서 이렇게 해서 그냥 아침 점심 수시로 그냥 복용하고 있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물 대신.
0: Prior to cancer diagnosis, this man had no clear warning signs. Had his cancer been discovered too late, the outcome could have been life-threatening. Having faced some of the most common cancers affecting men in Korea, one after another, each moment from diagnosis to treatment was filled with fear. Refusing to give up on treatment, he can now live his life as usual.
9: 진짜 가장 아주 좋지 않은 암은 다 걸린 거 아니에요. 후두암, 폐암, 간암. 그래서 참 암복도 더럽게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수술실에서 내가 회복하지 못했으면은 7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그래도 더불어 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Moments between life and death. Having witnessed patients' battles with cancer up close and personal, medical professionals continue to advance treatment methods with a focus on reducing suffering while improving effectiveness. Conventional chemotherapy had limitations because it could also damage healthy cells. But recent advances have brought a new turning point in the fight against cancer through targeted therapies that attack only cancer cells and immunotherapies that harness the body's own immune system.
13: 기존에 하던 암 치료 방법은 암이 아닌 다른 세포들도 많이 암 치료 중에 죽게 돼서 결국에는 치료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치료를 못 버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표적 치료 그리고 특히 이제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암을 공격해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많은 치료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서 암 치료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내 면역 치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치료가 더 적용을 이제 뭐 많이 진행된 암들 환자들에게서도 분명히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 Medical research that considers cancer patients' quality of life while raising their chances of survival is bringing hope for a cure.
1: 암이 우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없어질 거다. 그렇게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항암 그 항암제들, 그 면역 치료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이 암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약제들의 개발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발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암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아졌고 적극적으로 저희 연구하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모든 분들이 암으로부터 좀 다 그 편안해질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Early detection, advanced treatments, and continuously evolving medical science are transforming cancer into a manageable disease. Personalized cancer treatments developed using vast amounts of data to accelerate diagnosis and analyze differences in gender and genetics have become a reality. These changes raise a question about how we understand cancer and how we can learn to live alongside it.

0: 상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음악가이자 뉴미디어 아티스트 박승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AI 음악기술기업 뉴튠의 공동 창업자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경영 겸임교원을 재직 중입니다.

이제 완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비틀즈의 음악을 듣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나도 한번 비틀즈 같은 밴드를 하고 싶다가 첫 번째 사실 시작이었었고 그 이후에 졸업하고 홍대 인디밴드 활동 그리고 솔로 이제 인디 음악가로 활동을 좀 하다가 이 인디 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어떤 그때 또 메인스트림이었던 힙합보다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오히려 이제 좀 돕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예술경영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막상 와서 저는 이제 뭐 기획일을 좀 매진하게 될 줄 알았는데 시작 자체가 저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강했었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방황을 하다가 제가 3학년 때 그 학교에서 맥북으로 전자음악을 만드는 방법 같은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되면서 그냥 기타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이전의 어떤 방식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컴퓨터 기반의 음악 작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라디오 포닉스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전자음악 앨범 코스모스를 발매를 하고 처음 딱 정산서를 받고 나서 제가 음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1원밖에 이 곡당 1원밖에 책정이 안 된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식으로 그때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일보다는 음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이 향유하고 그리고 그 1원이라는 가치보다 좀 더 내가 높게 책정해서

이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다른 길을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아두이노 같은 그런 어떤 조그마한 소형 컴퓨터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되게 초창기이긴 했지만 16년도에 구글에서 처음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사운드적인 표현을 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AI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연구를 제 개인 연구이자 작품 활동의 주제로 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음악이라는 건 사실상 그 악보에 표기되는 음표가 컴퓨터로 이제 전달이 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숫자로 딱 명확하게 그 표기가 돼서 전달이 되는데, 제가 이제 탐구하고 있었던 어떤 조금 더 실험적인 예술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좀 고민이 됐었던 게 존 케이지의 4분 33초 같은 음악은 악보에 아무것도 표기가 돼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예술 작품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4분 33초라는 악보를 기계한테 만약에 전달을 해서 학습을 시키려면은 도대체 얘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음악적인 접근으로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 되게 어떤 예술가가 어떤 세상을 탐구하고 사유하는 어떤 그 방식 자체를 기계가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계가 하나의 예술가라고 했을 때 얘가 세상을 인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어쨌든 이 시각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풍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구글에서 레이블 디텍션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었어요. 상용화 버전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지를 컴퓨터에 전송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풍경 사진을 전송을 하면 여기 안에 뭐 얘는 산이고 얘는 뭐 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결과 값을 추론하는 그 API 모델 같은 거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본 순간 그러면은 그 이 기계가 어떤 사진이든 어떤 풍경을 보고 이것이 되게 어린 수준의 아이처럼 이건 산이야, 이거는 강이야 이런 식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까지 모방이 됐다면, 그러면 산의 소리, 뭐 강의 소리, 뭐 숲의 소리 같은 거를 얘한테 알려주기만 하면은 얘가 이 이미지를 보고 여기에 관련된 소리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겠네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한번 연결을 시켜봤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되게 잘 매칭이 되기 시작하면서 요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우주랑 자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 상태가 막 이렇게 요동치다 보니까 이거를 플랫하게 하기 위한 걸 찾으면 늘 어떤 뭐 자연의 숲, 뭐 강, 바다, 뭐 우주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제가 탐구하고 싶은 무언가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쿠아포닉스라는 저희 첫 번째 작업이었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의 워터폴, 낙수장이라는 건축물을 그냥 되게 좋아했었고, 데미안 허스트의 이름을 항상 까먹는데 상어가 그 수조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를 보고 만약에 그 이제 데미안 허스트의 수조 같은 게 이 워터폴 같은 건축물 위에 올라가 가지고 물이 떨어지는데, 예쁘게 떨어지는데 그 예쁘게 떨어지는 물들이 그냥 물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의 어떤 기계적인 장치랑 연결이 돼 가지고 음악을 자동으로 연주하는 어떤 커다란 건축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조그만한 그 아두이노 같은 보드로 컴퓨터랑 연결해서 물을 떨어뜨리면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겠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자연 혹은 뭐 물 그리고 음악 기계라는 주제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냥 뭐 뉴턴이라든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었던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새의 움직임을 연구

기계 그리고 우주 자연 뭐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도 너무 무궁무진하고 네 그래서 항상 그냥 그렇게 제 안에 세계를 구축해 놓고 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지금 게임 엔진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저도 막 이제 익혀 나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보통 음악 시퀀서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로직이나 에이블톤 라이브 같은 거를 썼을 때는 저는 그냥 제가 표현하는 어떤 음표라든지 아니면은 사운드의 질감 같은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결국에는 그 저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어떤 입체적인 시각물을 이제 역으로 그 송출을 계속하면서 그런 쉐입을 만들어 나갔다면은 이제 그런 작업에 항상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언리얼 엔진을 딱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었던 거를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했는데 내가 만든 음악을 그 나의 머릿속에서 만 항상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뭐 색을 입히고 거기에 어떤 캐릭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걸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그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움직임을 부여하고 하면은 그냥 내가 상상했었던 내 머릿속에 그 이미지나 영상물이나 어떤 스토리나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요 안에서 그냥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 연구를 또 한쪽으로 하다 보니까 음악에서의 수많은 예를 들면 파라미터라고 해서 음의 잔향감을 얼마나 더 짧게 하느냐 뭐 공간감 아니면은 뭐 음색 같은 거를 조절을 하는 것만 저는 신경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음색이나 공간감이나 잔향감 뭐 이런 어떤 음악 음향적인 요소를 시각적인 요소랑도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표현법에 있어서 무한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의 이야기는 개인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구현하기에 최적의 엔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작업을 이제 연구 차원으로랑 작업 차원으로 들어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AR, VR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툴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 파라미터의 무한대의 그 값들을 사람의 마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되게 세밀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웹운영 미디어 활용 두 개의 수업인데 웹운영은 이제 조금 더 웹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는 측면 아티스트적 관점으로 개입이 돼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스타트업 비즈니스 쪽에 제 경험을 녹여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 방식을 좀 알려드리는 사이드 미디어 활용 수업은 그에 반해 조금 더 이제 창작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런 뭐 AI 도구도 써보고 모두 써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창작물도 나옵니다. 근데 뭐 만약에 비즈니스로 원한다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하면서 약간 좀 스위칭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비즈니스, 이쪽은 그 좀 더 창작 매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맨날 무슨 폭탄 떨어지듯이 그 새로운 기술들이 쿵쿵 막 나오는데 이게 학교 안에 있는 분들은 소식이 조금 느리게 전달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최대한 좀 빨리 학교 안으로도 그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어떤 사례 공유 그리고 기획 능력 함양 뭐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고 수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 그 코스모스라는 앨범 만들었을 때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그 우주를 점선면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나가고 싶다의 점 1차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완성시켜서 얘를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되게 멋있는 3D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이자 음반, 우주 3부작,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 한 3

도착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제 이야기를 좀 완성시키는 거 그거를 좀 해보고 싶고 인류 사회의 어떤 음악과 사운드의 창의성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시스템 하나 던졌는데 꽤 유용해라고 할 만한 그냥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나머지 시간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글 쓰고 뭐 하고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0: 오늘은 제주 전통 원픽.
1: 제주 전통 원픽. 네. 우매 기술? 어, 무료 시험합니다. 형님, 무료래요, 무료.
2: 아, 진짜. 4대째 술도.
3: 잘하는 그 제주도 방언으로.
4: 잘했죠?
1: 잘했죠. 너무 잘했죠.
0: 맛있다. 맛있다.
5: 내가 해서 바로 먹으니까 훨씬 더 맛도 배가 되는 것 같아.
1: 아, 와, 공기 너무 좋지 않아요? 와.
0: 트리빙 코리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아침에 산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서울에 있으면, 네. 사실 서울 공기니까 산책을 가끔 하긴 하는데,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1: 여기는 약간 천연 자연 공기 청청이 같은 딱 그런 느낌.
0: 그거예요. 네. 오늘, 네. 첫 번째 힐링 코스가 이 산책 코스입니다.
1: 약간 숨쉬기 운동인가요? 살짝?
0: 아니, 아니. 네.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곳.
1: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곳. 네.
0: 한국 관광 선정 100선에 들어가 있는
1: 이곳이요.
0: 특별한 숲.
1: 숲세권이 있는
0: 거친 매력이 있는 숲. 원시림.
1: 원시림. 네.
0: 진짜 특별한 곳이에요. 이번에도, 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1: 아, 선생님 여기 계시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6: 아이고, 뭐 텔레비전에서 보다 거 너무 젊으시고 잘생기시고, 아유,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아침부터 칭찬을 받으세요? 아침부터 칭찬을, 예. 받으세요?
1: 원래 아침에 칭찬받으면, 예. 저녁 때까지 기분 좋아요.
0: 아, 그래. 아, 근데 여기가
1: 이름이 머채왓이에요?
6: 네, 머채왓.
1: 이게 무슨 뜻인가요, 머채왓?
6: 머채왓이라는 뜻은, 네. 예, 머채는 제주도 사투리로, 네.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돌무더기.
1: 돌무더기.
6: 돌들이 붙여져 있는 것을 머채.
1: 아, 네. 머채. 네.
6: 왓은 밭이거든요. 밭.
0: 밭.
6: 네. 그래서 돌무더기 밭이다.
1: 아, 저는 머채가 돌이라고 그래가지고.
0: 나는 뭔가
1: 왓이 돌이 왜? 알았는데 돌밭이라는 뜻이네요.
6: 네, 돌밭이.
0: 유럽에서 따온 말인 줄 알았어요.
1: 약간 외국, 그러니까 외래어 같기도 하고. 네. 네.
6: 여기는, 네. 한 50여 년 동안 이제 사람이 안 다니던 숲이었는데,
0: 예.
6: 2012년도에, 네. 숲길을 만들게 되었고,
0: 아,
6: 이제,
0: 예,
6: 이제야 12년 정도밖에 안 됐죠. 예. 안쪽에 가보면 사람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해서 원시림처럼 이렇게, 아. 보이기도 하고 아주 신비롭게 보입니다.
0: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6: 예, 그렇죠.
1: 야. 혹시 그 길에 뱀 있나요?
6: 뱀. 네.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네. 너무 좋은 분들 오면 다 없어집니다.
0: 아, 네. 아니, 반가워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아, 여기 돌무더기네, 돌무더기.
1: 역시 머채왓.
0: 아니, 여기, 네. 이 나무는 덩그러니.
1: 약간 모양새가
0: 그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네.
1: 동백나무 같기도 하고.
6: 예.
1: 맞나요?
6: 앞에 있는 것은 동백나무고, 네. 뒤쪽에 있는 것은 조롱나무고, 두 나무인데.
0: 이게 조롱나무. 동백하고
6: 조롱.
0: 조롱?
6: 예, 조롱나무.
1: 조롱?
6: 옛날 그 농기계 자루 있잖아요, 자루.
0: 네네네.
6: 자루 만드는 걸로 썼다고 해서.
1: 아~
6: 즉 그 자루를 조롱이라 하거든요, 제주도에서.
0: 근데 둘이 안 어울리게 둘이.
1: 그러게요. 동백이라. 약간 연린지도 아니고.
6: 그래서 여기는 느영나영나무라고. 혼자 느? 오지 말고.
1: 잠깐만요.
6: 느영 나영. 너랑 나랑.
1: 아, 제주도 방언으로. 느영, 네. 나영. 나영.
0: 아, 내가 이 딱 느낌이 약간, 네. 그런 것 같더라고.
6: 네.
0: 그러면 너랑 나랑인데 일단 조롱나무가 남성이겠네.
1: 이게 좀 큰 게.
0: 좀 크다. 네. 크다.
6: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네.
0: 아, 그래, 해도 좀 막아주고.
1: 네. 약간 느낌이, 네. 딱 서 있으면 이제 이 나무가 이렇게 좀 감싸는 느낌, 이렇게 앉는 느낌.
0: 앉는 느낌인데 좀, 네. 떨어지려고 하는 느낌.
1: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쑥스러워서.
0: 아,
1: 쑥스러워서.
0: 오케이. 느영나요? 네, 또 한번 가보시죠. 와, 이 무더 이게 날씨가 되게 더운데 여기 너무 시원하다.
6: 그렇죠.
1: 네. 그냥 여기 그 올레 동굴은 느낌. 올레 동굴. 와.
0: 야, 진짜 이거
6: 옆에 계곡이 있고 해서 더 그렇게 느껴져.
0: 아, 그, 야, 계곡. 아, 이쪽에.
6: 숲 이제 왔다 갔던 분들이,
0: 예.
6: 여기 보면 제주도 모든 숲을 다 갔다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연못이에요?
6: 계곡인데요.
0: 아, 계곡. 네.
6: 근데 이제 물 뒤쪽으로 보면은 네. 바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0: 네. 네. 네.
6: 바위 형태가 어떤 동물 형태,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요.
0: 저 혹시... 뒤에 있는 거?
6: 예. 네.
1: 저는 왠지 이게 약간 네. 용머리 같은 느낌.
6: 아,
1: 용머리.
6: 와,
1: 맞아요?
6: 역시 눈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0: 그래, 이거? 네. 이게 요, 네. 이게 머리고 이렇게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네. 이렇게
6: 이렇게.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1: 두 마리예요.
0: 두 마리?
1: 한 마리는 또 어디 갔지?
6: 자, 여기 보면은 네. 한 마리는 이렇게 머리를 형태로 해서 있고 한 마리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머리가 이렇게 감싸져 있죠.
1: 아, 이렇게요?
0: 아, 이렇게.
1: 아, 보지 예. 보니까 이렇게
6: 되어 있어요. 위에는 여기 뒤쪽으로 가다 보면 저 뒤쪽으로 몸뚱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예, 두 마리 용이 사랑을 하다가 네. 한라산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용암이 탁 감싸다 보니까 그대로
1: 굳었다.
6: 예, 그런 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예,
0: 전설이지만 되게 웃긴다.
1: 그래서
0: 얘는 놀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1: 그래, 그럼요. 느영나영 하다가
0: 느영나영 놀다가
1: 놀다가
0: 터진지도 모르고
1: 와.
6: 그래서 여기... 이 계곡 이름이 네. 소룡 계곡입니다. 소룡.
1: 아, 소룡.
6: 네,
1: 소룡
6: 작은 용.
1: 아, 근데 공기 진짜 좋다. 아. 아.

0: 서중창 전망대 한번 보시죠.
1: 서중창 전망대. 와. 와. 뭐야 이거? 네. 해골 같아.
0: 자 여기서 여기서 네. 핸드폰으로 여기 보면은 역하트가 보입니다. 역하트.
1: 아 저렇게 이렇게. 네. 아.
2: 이거 진짜 담아가야 돼 이거.
1: 진짜 아 대박.
0: 눈으로만 보이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이면
1: 이렇게.
0: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하트 형식으로. 네, 여기가 그 서중천이라는 하천인데 네. 이 하천은 제주도에서는 두 번째긴 하천이고 물 흐름이 제일 많은 하천이에요.
2: 아, 네. 진짜 자연이 참 신기한 게 이게 용암이 그러니까. 흐르다가 굳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0: 네.
1: 그렇고 이제 물로 계속 깎이는 거지.
2: 침식되면서.
1: 아, 침식되면서.
0: 또 하나 특징은 여기는 1년 내내 상록수림으로 돼 있어갖고 언제든지 와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2: 사계절 내내 네.
1: 네. 진짜
0: 그렇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 낙엽수가 별로 없어요. 다 상록수림으로 돼. 아,
3: 와. 아니
1: 이게
3: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1: 와.
3: 아니 선생님 이게 다 무슨 나무예요 이게?
0: 이게 네. 무슨 나무 같아요?
1: 그거
3: 약간 잣나무 같기도 하고
1: 아니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신성 씨 좋아하는 피톤칫.
3: 편백나무.
1: 네, 와, 나 진짜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지금.
0: 아, 예, 이게 편백나무 숲입니다. 편백나무.
3: 와, 이야. 어? 저 해먹이 있네요.
0: 네, 오늘 해먹 체험을 해야죠.
1: 아, 여기서. 여기다, 아, 여기에 저항을 설치해 놓으셨구나. 네. 쉬라고.
3: 아, 약간 외국에 온 느낌이에요 지금.
1: 약간, 야, 나 유럽에 온 것 같아 지금. 아.
0: 그럼 한번 앉아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앉을 때
1: 앉아서
0: 예, 요렇게 일단 제일 끝에 한번 요렇게 잡고 엉덩이를 쭉 집어넣고 발 둠쓱 앉으면 뒤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약간 옆으로 좀 기대시죠. 신발 이렇게 벗으면서
1: 아 요렇게
0: 예.
1: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0: 요가 그냥 이렇게 펴야 돼요. 요걸 더 펴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야 그 다음은 아무리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요를 좀 아,
1: 나 되게 애벌레 된 것 같아.
3: 아니,
1: 되게
3: 아, 왜 이렇게 귀여워요?
1: 나 되게 갑자기 공손해졌어.
3: 아니, 엄청 귀여워. 잠깐만요. 아니 보세요.
0: 우리가 평상시에 걸으면서 나무 줄기만 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제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우와.
3: 선생님 저는 네? 지금 눈을 감고 지금 새소리 들으면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와 너무 좋아요. 잠도 진짜 잘 올 것 같은데.
0: 보통 해먹 가면 이제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3: 네.
0: 조용히 이렇게 하면서 있으면 한 5분만 있으면 거의 다 이게 잠이 옵니다.
3: 아,
0: 지금... 왜 그러냐면은 피톤치드가 그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아니요.
0: 피톤치드라는 원어는 원래 식물을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식물을 죽이다.
1: 아, 그래서 이게 바닥에 뭐가 없구나.
0: 네. 근데 이 그 물질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뭐 항암 관련, 항세균 관련, 그다음 면역력 증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다 그래서 특히 그 몸 아픈 분들 이렇게 해서 휴식 그 치유차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
1: 아, 저 잠깐 들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3: 와, 너무 좋다.
1: 와, 그리고, 아우.
3: 자, 어우, 시원한데요?
1: 지금, 아,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갔네. 아이고, 어, 40도. 아,
3: 괜찮은데요?
1: 아니,
3: 괜찮습니다.
1: 아니, 40도. 아, 해야 예. 돼.
3: 야, 아우, 예. 계란 삶는 것도 아니고, 온도.
1: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아, 좀 날씨가 좀 덥긴 해도.
3: 저 근데 네. 조육하면서 바로 앞에 한라산 능선이 보이잖아요.
1: 네.
3: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와
1: 구름이 오늘 좀 가려가지고 좀 안 보이긴 한데 근데 여기가
3: 네.
1: 그 이제 마지막 코스로 이제 조격을 하는 곳인데
3: 네.
1: 여기가 바람이 딱 솔솔 불어요.
3: 지금 다 사방이 트여 있으니까 네,
1: 지금 바람 불죠.
3: 네.
1: 너무 시원해 지금.
3: 아니 근데 와. 지금 옆에는 이 가루는 뭐예요?
1: 이 가루가
3: 먹는 거예요?
1: 나도 잘 모르
3: 먹는 건가?
1: 그래서
4: 아 네. 오, 어떠세요 냄새가?
3: 어, 이거 솔 그 냄새 나는데요?
4: 솔 친구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1: 어 이거 피톤치드 냄새인데?
4: 네.
3: 어 이거 혹시 편백나무 가루예요?
4: 맞습니다.
1: 어 진짜? 아. 이거를
4: 아
1: 여기다 넣어도 돼요 지금?
4: 네네.
1: 아 진짜?
4: 넣어주세요.
3: 아 그럼 여기다 넣는 거구나.
1: 향 너무 좋아.
4: 발에 양보하세요.
3: 와 발에... 냄새 너무 좋은데?
5: 발에 양보하세요.
3: 아 피부가 아니라?
4: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발에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잖아요.
1: 그렇죠.
4: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1: 아 그래서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4: 아, 네.
1: 나는 이게 발에서 냄새가 별로 나진 않는데.
4: 네.
3: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왜 좀 막 여름 때 막 네. 걷다 보면은
1: 맞아요.
3: 어쩔 수 없잖아요. 청춘의 냄새는. 근데 이거 피톤치드 가루를 넣고 조격을 하면은 냄새가 싹 가시는 거죠.
1: 그러니까 여기 모체와 숲길 와가지고 한 바퀴 쫙 돌고 편백나무 잠깐 쉬었다가 네. 마지막 코스로 딱 발 딱 담그고 그리고 지금 이 가지고 오신 이거 한방
4: 약차
1: 한방 예. 약차
4: 예.
3: 일단 냄새는 뭐
1: 아까 그렇게 큰 네. 냄새
4: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거부감이 생기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3: 약간 쌍화차는 약간 향 그게 딱 나는데 지금
1: 그 무슨 차지? 자꾸 여기서만 돌고 왜 안 나오냐?
4: 아니 뭐 이게 한 가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1: 아, 한 네. 가지가 아니어서.
4: 여덟 가지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1: 네. 몇 개요?
4: 여덟 가지인데
1: 한... 맞춰보자.
3: 아, 잠깐만요.
1: 맞춰보자.
4: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1: 아, 맞춰보자.
3: 약간 감초 들어가서 것 같고.
4: 어, 정도.
3: 예, 네, 감초 향이 딱 나고.
1: 황기. 황기 아니에요?
3: 황이란.
1: 땡. 아,
3: 일단 감초. 그리고
1: 감초
3: 색깔을 보니까
1: 칡!
4: 네. 어, 칡은 살짝 들어갔어요.
1: 어, 살짝.
4: 네. 여기서 주변에 많이 나는
1: 버섯.
4: 게 있거든요. 어, 죄송해요. 아, 버섯도
3: 아니고. 혹시 조롱나무?
4: 아닙니다.
3: 동백나무?
4: 아니요.
1: 야, 우리 안 되겠다. 네.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 우리 안 되겠다. 아,
4: 구지뽕나무라고 혹시?
1: 아!
3: 구지뽕.
4: 설명 구지뽕. 들으셨어요?
1: 아.
4: 아까 해설사님이 얘기 안 해주셨어요?
3: 제가 이 구지뽕나무만 들어가지고.
1: 아니요, 구지뽕.
3: 얘기하셨어요?
1: 이 맛이에요. 맞아. 약간 아. 이 약간 무맛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어.
4: 다 하시고 가신 분들이 이제 끝나고 가시면서 날아갈 것 같아요.
1: 네. 아, 지금 너무 좋아요.
3: 지금 약간 느낌이 한라산은 앞에 보이지만 네. 백록담에 발을 담그고 있는 기분이에요.
1: 아, 야, 표현 좋다.
4: 네. 대단하십니다. 네.
1: 좋습니다. 아, 표현.
4: 저는 저기 한라산을 보면서 네. 소원도 빌어요.
3: 어, 진짜.
4: 네, 더 큰 산일수록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3: 아, 대표님 많이 좀 와달라 네. 이렇게.
4: 네, 네, 많이 빌고 가세요.
1: 자, 우리
4: 소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도. 네,
1: 티리비 세븐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3: 네. 지호 형님이랑 제 저의 그 뭐가 정년까지 좋은 책임 좀 줘주세요.

0: 아 이제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오늘 뭐 산 숲도 갔다 왔다가 그 또 조격도 또 했다가 뭐 여기저기 했는데
1: 많이 했네요 오늘 진짜.
0: 먹을 시간이 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주도 현지인
1: 맛집
0: 먹빛
1: 먹빛 먹빛.
0: 아 먹빛
1: 누를까요?
0: 눌러야죠. 아, 네. 배고프지. 네. 자 사장님.
2: 네.
3: 예, 아, 어서 오십시오.
2: 아,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전에 여기 한번 왔었었는데.
3: 네, 맞습니다.
0: 그죠? 아, 여전히 뭐 잘 계시네.
1: 일단 형님의 먹핏.
0: 네, 여기 네. 진짜 왜냐면 여기가 맛있기도 한데 가족이 오기 되게 좋아요.
1: 가족이
0: 가족들이 오기. 왜냐면 여기 네네. 뷰가 벌써
1: 저희 앞에가 어. 지금 그 세숫가 개변이잖아요.
0: 아, 바로 우리가 아까 바꿨던 네. 거기고 우리가 먹고 있을 때 아이들은 또 여기서 놀 수도 있고.
1: 아 여기서. 아. 그럼 뭐 좀 이렇게 추천 좀.
0: 아 그래 추천 메뉴 그래 추천 메뉴. 네네.
1: 뭐가 맛있는지.
3: 일단 제주에 오셨으니까 네. 고기 국수는 무조건 원픽 하셔야 됩니다.
0: 고기 국수.
3: 예, 예, 예.
0: 국수.
3: 제가 또 밥 종류 하나 있습니다.
0: 밥?
3: 예, 접작뼈라고 제주 토종 음식이 있거든요.
1: 잠깐만요. 접작.
3: 예, 접작뼈. 접작뼈.
1: 이렇게 아 여기 뭐 붙인 거예요?
3: 아.
1: 접착.
3: 접.
0: 감자탕?
3: 부치즈, 아니요, 감자탕은 등뼈라서 약간 텁텁한 맛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접작뼈는 그냥 뭐 이렇게 목뼈? 그래서 아, 되게 쫄깃쫄깃해요. 어, 그래서 그 접작뼈에 저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맵게 만들었어요.
1: 네.
3: 그래서 돌문어, 돌문어도 우와, 올라가고.
1: 돌문어.
3: 그래서 되게 조금 풍부하게 드실 수 있고요.
1: 아, 맛있겠다.
3: 어, 그리고 돌문어랑 고사리 파전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MZ세대에 맞춰서 믹스를 했습니다.
1: 와, 반반.
3: 네, 반반 피자처럼.
1: 아, 반반
3: 네, 돌문어,
1: 아.
3: 고사리 반반 피자.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1: 거의 뭐 고문전이에요, 고문전. 지금 일단 지금 현기증 날 것 같아요.
3: 빨리 갈까요?
1: 빨리 좀, 예,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3: 하나 더.
1: 하나 더요?
0: 하나 더?
3: 어.
1: 예, 뭐 또 있습니까?
3: 저희 또 이제 김밥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1: 김밥 좋죠.
3: 예, 예.
1: 김밥 좋죠.
3: 김밥. 상주에 쌈 싸먹는 육쌈김밥.
1: 육쌈김밥.
3: 안 드셔보셨죠?
0: 아, 알겠어요. 그러면
3: 예, 예, 예.
0: 오, 현지인 추천 우리 네. 사장님 픽으로 해가지고 저희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아,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0: 예. 예.
3: 어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 와 이게 뭐예요?
3: 네.
1: 우와.
3: 일단 제가 아까 사이드 메뉴 중에 하나
0: 김밥
3: 모든 김밥.
1: 와
3: 모든 김밥이랑 요거 제주 귤.
1: 와.
3: 그 요거 아까 제가 말씀한 접작볶음이거든요.
1: 접작.
3: 네. 저희가 면까지 같이 해서 네. 요게 하나예요 식사 하나.
0: 이렇게 하나?
3: 예.
0: 아 우리 한번 먹어보자.
3: 예.
0: 바로 먹어보자.
3: 상추에다가
0: 성격이 급해가지고
3: 제가 좀 문어를 좀 썰어줄게요.
0: 네.
3: 여기다가 꼬마 김밥을 먼저 여기 소스에 찍으세요.
0: 소스 요게.
3: 예.
1: 딱 찍어주고
3: 그 다음에 저 제육볶음.
0: 제육볶음.
3: 예. 이게 또 매콤하거든요.
1: 아,
3: 요렇게 해서 여기 무짠지.
0: 무짠지.
3: 예. 한번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아. 진짜 맛있어.
1: 맛있어.
0: 너무 맛있어.
1: 진짜 맛핏. 와,
0: 먹핏,
1: 먹핏.
0: 와, 내가 좋아하는 초고추장. 요거 한번 먹어보자. 접작뼈.
1: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접작뼈.
0: 접작뼈.
1: 근데 이거 가리비도 들어가고. 와. 오,
0: 고기에다가
1: 여기 소 굴 나온 거 봐요, 굴.
0: 야,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해?
1: 와우.
0: 이거 봐.

0: 뭐야. 어우. 와.
1: 뼈는 이제 뜨뜨뜨대 맛이거든. 진짜 그 일반 감자탕보다는 살이 엄청 연해요. 엄청 연해.
0: 아우 소
1: 소 소 소 소 소 주스.
2: 어 다 드셨어요.
0: 아니 접착뼈가 너무 맛있어요.
1: 그죠. 사장님.
2: 진짜 보들보들하죠. 네.
1: 이거 혹시 육수 뭘로 만들었어요?
2: 저희요.
1: 안 가르쳐 주나?
2: 와, 저희 뭐
1: 좋은 재료인데
2: 오리지널 이제 서굴 육수라서 예, 아무래도 좀 맛이 좀
1: 이게
2: 진하실
1: 겁니다. 감자탕 육수랑은 예, 좀 달라요.
2: 다른 깔끔하지 않으세요?
1: 맞아요. 고기가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2: 맛있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렇군요. 고기가 되게 먹음직스럽죠.
1: 근데 딱 봐도 보들보들해 보여요.
0: 그죠. 아, 이거야. 딴 데랑 달라.
1: 와.
0: 딴 데랑 달라요.
1: 와.
0: 느끼할 줄 알았죠.
1: 진짜 깔끔해요.
0: 느끼할 줄 알았죠.
1: 네.
0: 여기가 그렇다니까. 이제 면이랑. 아, 이제 김치 올려가지고. 면치기 잘한다.
1: 어우.

0: 저는 이제 김치에 또 한번.
1: 이거 한번.
0: 김치 대박.
1: 와, 근데 진짜 깔끔하다. 와, 와. 담백하고 깔끔하고.
2: 끓일 때 냉면 먹는 느낌.
1: 아, 땡이다. 아, 하고 막.

0: 이제 반은 고사리.
1: 네. 반은 문어.
0: 반은 문어. 아.
1: 와우. 오, 제대로다.
2: 맛있어.
3: 진짜 맛있다. 문어는 진리다 이번에. 아. 우리 문어 이번에 되게 사랑하겠다.
1: 진리면서도 질리지가 않아. 너무 맛있다.

저희 청사초롱 불발켜라라는 작품은 과거의 어떤 신분이나 여러 상황으로 혼례라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청사초롱이라는 어떤 회사죠. 웨딩 업체 같은. 네, 그런 업체를 이제 상상으로, 가상으로 저희가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혼례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0: 일이 많아 나랑님 장가 가는 줄 알았네
1: 장가토로이다
0: 평범한 원래가 아니잖아
2: 전통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뭔가는 익숙한 국악풍의 노래라던가 어떤 이야기라던가 그런 익숙한 것들 그런데 그것을 조금은 낯설게 보일 수 있게끔 약간씩의 변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 모여서 조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타 뮤지컬들과는 약간 다르게 조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혼례식 의뢰를 하러 오셨습니까?
4: 아, 예, 물론입니다.
3: 인사드립니다. 청사초롱의 행수 윤덕입니다.
4: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들이라고 합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3: 근데 신부님은 안 오시고 나으리만 오셨나 봅니다.
4: 어유, 나으리라니요. 저 그냥 저기 노들나루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3: 청사초롱의 손님은 그 자체로 귀하시니 나으리가 맞지요?
4: 와, 역시 청사초롱.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뢰를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3: 아, 그럼 누구?
4: 아, 저희 어머니요.
5: 아, 어머니.
6: 어머니?
3: 네.
6: 어머니?
3: 어허, 예의 없게 못들 하는 게야. 예전엔 먹고 살기 바빠서 혼례식 없이 혼인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걸.
7: 조선시대에는 과부제가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었대요. 그게 과부는 재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었는데 근데 혼례의 특성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축하를 받고 이러는 자리인데 사회적인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칫하면 청사초롱이라는 이 웨딩 플래너 업체의 존폐 위기와 그 임원들의 목숨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8: 청사초롱을 청나라로 가져가 더 크게 키우시고 싶어 하신다. 청사초롱을 팔아 넘기면 너희 모두를 거두어주고 최고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신다.
9: 야, 너 노란가 우리 너
8: 차렷차렷
10: 다툼꽃 얼로라.
11: 우린 청사초롱의 자존심 조선에 알아주는 실력자
10: 청나라 풀어놓라.
12: 아직 조사가 덜 됐나. 돈이라면 우리도 많거든.
8: 아, 근데 얼마 줄 건데?
13: 청청청나라 도움 없어도 우리는 청사초롱 문제없어 흥흥흥.
2: 너무 있는 척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공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 장면에서 그냥 가장 어울릴 것 같은 거 뭐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장르를 넘나들게 되고 동서양을 넘나들게 되고 악기도 넘나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한정을 두지 않고 굉장히 열어서 생각하고 적재적소에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지? 라는 고민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유쾌하게 위트 있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관객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 할거면! 아이고, 놀래라! 두창장이잖아!
6: 두창장이?
8: 왜 저기 마포나루 뒤쪽에 사는 두창장이 말이야?
6: 언제부터 두창장이?
8: 시장전 왜 턴냅던 절대 왜?
14: 들어오세요! 국밥 드릴까요?
6: 감사합니다!
14: 이쪽으로 오세요!
6: 맞네! 얼굴이 온통 흉터구석이네!
8: 아, 두창이면 없는 거 아니오?
6: 아, 그러게!
4: 아, 어르신들! 아유, 진짜 여기 이거 흉터 보여요, 흉터?
8: 이 웬 흉터래?
4: 이게 나 한 10살 땐가 한양에 전염병 한번 크게 돌았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생긴 흉터인데 이게 아직도 안 없어지네. 아유,
6: 말도 마. 우리 아들도 작년에 홍역하고 다리에 생긴 흉이 아직도 있다니까. 아유,
4: 근데 지금은 튼튼하죠?
6: 응.
4: 그래, 나도 그래. 나 지금 흉터 있는데 튼튼하고 건강하다니까요.
8: 그러게.
4: 아유, 우리 아재가 국물까지 그냥 싹싹 다 긁어 먹어버렸네. 내가 국물.
2: 이 이야기가 관객분들이랑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대 위에 무대석을 따로 설치를 했었었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었었고요. 이렇게 뭐 막 시킬까봐 걱정돼 뭐 이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재밌게 보시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극장에 오시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형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6: 나 과부인데 제가 합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세상 사람 모르게 하는 그런 혼례식이 어딨어?
4: 아이 그거야. 아 그거야. 방법을 찾아보면 되잖아. 어?
6: 그러니까 그 방법을 누가 찾아주는데? 제가요.
4: 청사초롱 행수님인데.
3: 인사가 늦었습니다. 청사초롱의 행수 윤덕입니다.
6: 어머나.
4: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3: 답을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와봤는데 이미 답은 들은 것 같고 아드님이 의뢰하신 대로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밀하지만 성대한 혼례식을 해보고자 합니다.
6: 어떡해요?
3: 이 주막에서 하시죠? 여기로는 손님들은 모두 어머님의 단골일 테니 과부의 제가라는 말이 새어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모르는 이가 보기에는 그저 주막에서 잔치를 여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6: 아유, 정말 그렇네요.
4: 말 그대로 은밀하고 성대한 혼례식이 되겠네요.
3: 보름 후 갑자일이 길일이라니 그날을 혼례식으로 하겠습니다.
6: 아유, 그렇게 빨리요?
4: 아유, 엄청 빠르긴 하네요.
7: 아무래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부, 양반, 설, 천민 상관없이 모두가 시작은 축하받아야 되고 누구라도 그 마음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랑 그래서 뭐 과부든 천민이든 신분이 다르건 돈이 없건 간에 그 사람들의 혼인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민덕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0: 이상한데? 그냥 단골이라고 하기엔 행수를 바라보는 상인들 눈빛이 그냥 눈빛이 아닌데? 행수가 뭐 지들 목숨이라도 살려줬나?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1: 아 둘레를 가장 크게 잘 예. 부탁하겠네.
2: 예 알겠습니다.
3: 근데 제가 머리가 큰 편이 아닌데.
2: 아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
0: 좋았어. 이 진함에게 불가능이란 없지.

0: 뭐 여기 여기에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저
0: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2: 아이유 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0: 네네네.
2: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
3: 케이프 케이프드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프드에 뭐 그거 줬어?
3: 건강식.
0: 건강식?
2: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2: 거기 가는 건 아니세요?
3: 아, 아니야?
0: 나랑 뷰티? 뭐야?
3: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3: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